들면 저는 자녀가 3명이거든요. 첫 아이를 낳으러 병원에 가고 아이를 낳았는데 첫 아이가 그때 많이 아팠어요. 소아집중치료실에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읽었던 성경이 바로 마리아가 만삭의 몸으로 예루살렘까지 호적신고를 하러 가게 되고 묵을 데가 없어가지고 마구간에 머물게 되잖아요. 그리고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십니다. 그리고는 그 냄새나는 구유, 말들의 먹이통에 누이시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마구간 낭만적이다. 그래도 빈방은 없었지만 마구간이라도 있어서 참 다행이네.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갔던 장면이 제가 아이를 낳아보니까 와 마리아 진짜 고생했겠구나. 산부인과도 없고 산후조리원도 없고 소독되고 깨끗한 아기 침대가 아니라 구유에 예수님을 누이시다니. 그 장면을 보면서 처음으로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은혜를 나눠야 되는 이유가 때론 누군가는 어떤 입장에서 그 성경을 보고 나누는 은혜가 참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시다가 오늘따라 이 장면이 나에게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은혜 있으시지요?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오늘도 여러분들이 받으신 은혜, 사랑해들 하는 통해서 많이 많이 흘려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귀한 문자 기다리고 있을게요. 첫 찬양입니다. 김정선이 노래합니다. 주는 나를 지키는 자.

네, 오늘 첫 곡으로는 김정선님의 주는 날을 지키는 자 들려드렸습니다. 우리 사랑해드란 애청자 중에 5217님께서 제일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어제 암 수술을 받으시고 지금 병상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신다고 하셔가지고요. 우리 5217님이 제일 좋아하는 찬양으로 사랑해드란 첫 문을 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전남동부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사랑했드란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주파수를 통해서도 사랑했드란 함께하실 수 있지만 요즘은 폰으로도 참 많이 들으시거든요. 폰에서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만 다운받으시면 그리고는 전남 동부를 맞추시면 지금 듣고 계신 사랑했더란 전국 어디서나 세계 어디서나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시각 9시 8분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오늘 1316님이 반갑습니다 라고 1등으로 문자 주셨고요. 우리 9177 여기주 집사님께서도 PD님 반갑습니다. 0782님 황경희 집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오늘 1등으로 1316님이 문자 주신 데 대해서 많은 분들이 축하를 해주고 계십니다. 아유 어쩌다 보니 제가 1등을 하는 날도 있네요. 축하드립니다 1등. 아이고 부끄럽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약간 이런 분위기로 우리 사랑해드라 문자방이 뜨겁습니다. 2483님께서는요 광양 날씨가 청명하고 참 좋습니다. 여름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가을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방송 잘 듣고 있어요. 찬양을 신청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극동방송이 네 방송으로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직원분들과 함께 듣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집에서 방송 듣고 계시다고요. 그리고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시면서 바닷가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사진만 봐도 참 시원합니다. 우리 2483님 신청하신 그날이 도적같이 제가 일단 준비해놓고 있고요. 어느 순간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서 무엇 하시면서 이 방송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안부를 여쭙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던 일상이 갑자기 암이라는 선고를 받기도 하고요. 우리에게는 늘 갑자기 어떤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일들을 당했을 때 믿음으로 잘 이겨내야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 순간이 되면 사실 너무 힘들잖아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극동방송이고요. 또 여러분들의 응원과 격려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역시 방장님 9177 여기주 집사님께서 우리 5217님을 위해서 건강 회복을 기도합니다. 5217님 하시면서 또 따뜻한 격려의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4643님께서도 문자 주셨는데요. 순천도 날씨가 너무 좋아요. 화창하고 해피토 쨍쨍 많이 덥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문자 주셨습니다. 우리 9057 이봉진 집사님은요.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고 와서 냉커피를 마시면서 이 방송 듣고 계시다고요. 와 이봉진 집사님의 그 여유 그 행복 네 부럽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무엇 하시면서 이 방송 듣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사랑했더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성경 속의 한 장면은 바로 화요일에 소개해드린 보이는 세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양진철 목사님의 책 속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여러분 그 잘 아시지요?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열심히 선상 부흥회를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한테요. 그때 예수님께서 전한 주옥 같은 말씀이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 비유, 등대 위에 두는 등불 비유 등 정말 레전드와 같은 말씀을 전하시지요.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날이 저물었을 때 배를 띄워라, 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하시면서 배를 타고 가십니다. 근데 그 배가 그 바다 가운데쯤 이르렀을 때 큰 바람과 그 풍파라고 해야 되나요? 태풍 같은 거를 만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배 안에서 곤히 주무시고 계십니다. 와, 그 배, 바다라고 하면 어디 가도 서럽지 않을 만큼 그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제자들이지만 이번 파도와 바람은 감당이 안 됐나 봐요. 예수님을 막 깨웁니다. 예수님 일어나세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안 돌아보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나셔서 사납게 이는 파도와 바다와 그 광풍을 꾸짖으십니다. 여기까지는 다들 잘 아시지요? 그런데 우리 양진철 목사님은 그 장면 속에서 이 구절을 주목하셨더라고요. 예수님이 바닷가 저쪽으로 건너가실 때 예수님 배만 간 게 아니라 그 선상 부흥에 참여했던 분들 중에서도 왜 또 열심히 특심인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배를 타고 예수님을 따라왔더라니까요. 정말 대단하지요. 네. 그 장면이 마가복음 4장 36절 말씀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실 때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그러니까 그 사나운 풍랑과 바람과 광풍을 그 따라온 배들도 만난 거죠. 저는 그 제자들 배만 생각해봤지 예수님을 따라온 다른 배가 있었을 거라는 걸 생각을 못해봤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있는 배는 그나마 예수님이 주무셨지만 주무시는 예수님이 눈에 보이기라도 했죠. 그 따라온 분들은 예수님도 없이 그 풍파를 맞이했을 거 아니에요. 그 장면을 우리 양진철 목사님이 아주 깊이 있는 묵상으로 나누셨더라고요. 우리 찬양 한 곡 함께 하신 후에 양진철 목사님 시각장애가 있어서 앞을 보지 못하시지만 그 어두운 가운데 만난 하나님이 이 장면을 어떤 은혜로 풀어내는지 예수님을 따라온 다른 배들 입장에서 만난 그 광풍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지 찬양 함께 하신 후에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0782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서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 성경책을 읽으며 밑줄을 그었던 곳입니다.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우리 1778님께서도 문자 주셨네요. 오늘도 귀한 방송 출근 준비하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우리 9507 이봉진 집사님께서는요. 5217님 힘내세요. 라고 네, 응원의 문자 주셨습니다. 4643님 순천입니다. 어젯밤에 야간 근무하고 아침에 퇴근을 해서 한숨을 자고 일어났더니 사랑했더란 하고 있네요. 라고 문자 주셨어요. 맞아요. 우리는 아침이면 다들 출근을 하고 밤이면 다들 퇴근을 하겠거니 라고 생각하지만 4643님처럼 밤에 일하시고 또 아침에 퇴근해서 그 졸리운 눈을, 그 피곤한 몸을 니우시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입장이 다 다르잖아요. 네. 제가 어제 양진철 목사님의 책에서 읽었던 그 다른 입장에서의 묵상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저 바다를 건너가시는 예수님을 와, 나 끝까지 쫓아야지 하면서 배를 타고 쫓아왔던 많은 배들. 보통 소설이나 영웅담이면 이 정도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왔으면 예수님이 한밤중에 자신을 따라 배를 저어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내리고 평안한 삶을 보장해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가 기다리던 극적인 사건. 하늘에서 돈다발이 떨어진다거나, 내가 산 주식이 상한가를 친다거나, 물려받은 부동산이 10배나 뛰어오른다거나, 무슨 이런 축복이 벌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따라온 그들 앞에 태풍이 닥친 겁니다. 그 태풍은요, 예수님이 탄 배만 덮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온 이 착한 무리들, 열심히 있는 이 무리들에게도 몰아친 거지요. 이 정도 되면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순간이잖아요. 희망을 꿈꾸게 했던 예수님이 아, 메시아가 아니라 사기꾼이었구나 라는 생각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들을 구원해 줄 생각은커녕 깊은 잠에 빠져서 미동도 하지 않고 계신 거 있지요. 다급

순진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일어나세요.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가지고요. 바람과 파도와 바람을 잔잔케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어머, 많이 놀랐지? 괜찮니? 다친 사람은 없니? 우리를 따라오던 다른 무리들은 어떠니? 괜찮니? 이렇게 물어보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신들의 기대와는 다른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참 따른다고 따랐는데요. 예배도 안 빠지고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이만하면 나 참 잘했지 않습니까? 열심히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되면 복을 주셔야지요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태풍이 몰아치고 바람이 분다면 얼마나 예수님이 원망스러울까요? 그런데 그와 같은 때에 우리 예수님은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우리 인생에 주님을 잘 따르고 나름 착하게 성실하게 잘 살아왔지만 때로 이런 광풍이 몰아칠 때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벌을 주시나요? 라고 원망할 수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런 지점이 반드시 오거든요. 우리 그와 같은 때에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을 한번 보여드리면 어떨까요?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남동부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사랑했드란 함께하고 계시고요. 함께하고 계신 시각 9시 32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7174님께서 문자 주셨어요. 손자 학교에 실어다 주고 일 갑니다. 우리 PD님 목소리가 참 따뜻하네요. 듣다 보니 옛날 새소식반 하면서 설교한 내용이 생각납니다. 그때가 참 즐거웠지요. PD님, 청취자님, 오늘도 할렐루야입니다.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받는 은혜도 통장에 저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만할 때에 은혜 많이 저축해 놓으시면 언젠가 우리가 기도조차 할수 없는 풍랑이일 때가 있거든요. 모든 인생이 다요. 그럴 때 저축해 둔그 은혜를 꺼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축할 수 있을 때 최대한 은혜를 많이 충전해 놓으셔야 됩니다. 우리 5217님, 어제 암 수술하시고 지금 병상에서 전남동부 극동방송 사랑했드란 함께하고 계신데요. 문자 주셨네요. 이봉진 집사님, 그리고 많은 분들 응원 감사합니다. 정말 따뜻한 사랑했드란입니다. 힘내볼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맞아요. 제가 아는 한 우리 5217님, 그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자녀들 잘 돌보시고 매사에 주님 앞에서 사는 분이시거든요. 이런 분이 갑자기 암이라는 선고를 받았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실 제 생각 같아서는 하나님께서 큰 복을, 막 로또 같은 복을 부어 주셔도 될 만큼 열심히 주님 앞에서 사시는 분이신데 이런 광풍과 사나운 파도를 갑자기 만났잖아요. 이러한 때에 그동안 우리의 인생에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부어주셨던 그 은혜를 하나하나 꺼내보시면서 이와 같은 때에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는 우리 5217님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들려드릴 찬양은요, 바로 이 찬양인데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선포하는 찬양입니다. 돌아보면요, 예수님을 왕이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그 깊은 곳에 또 가보면 나를 위해서 산 세월이, 순간이 더 많잖아요. 착했다고요? 착하다 그 말이 듣고 싶었고요. 교회에서 열심히 섬겼다고요? 어머, 열심히세요. 그 말이 듣고 싶었고요. 어머, 참 잘한다. 어머, 어떻게 그래요? 이런 인정이 받고 싶어서 그랬던 건 아닌가 돌아보게 되거든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삶에서 우리 예수님이 왕 되신 삶으로 바뀌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원하고요. 어디까지 바뀌어야 하냐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나의 생명도 주님 앞에 드리기에 유익하다고 고백하는 거기까지 가는 우리 사랑했더란 가족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내 안에 사는 이, 세 곡의 찬양 이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이 왕이 맞습니까?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좀 이용한 면은 없지 않으신지요?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라고 고백하는 데까지 우리 예수님이 나의 삶에 온전히 전적으로 왕이신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때 주로 들려드리는 찬양인데요. 왕이 나셨다. 한여름의 크리스마스라고나 할까요? 왕이 나셨다 찬양,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까지 들려드립니다.

네, 왕 대신 주께 감사하세 들려드리면서 사랑했더란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진아였습니다. 우리 2483님 신청하신 그날이 도적같이는 내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만 따라가다가 때로 광풍이 몰아치고 바람이 일어도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보여주는 우리 사랑했더란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으니까요.

0: 여해 제일 처음에 발 두르는 사람 보고는 병아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집사님은 중딱이라고 하고 전도사는 암탉이라고 하고 목사님은 수탉이라고 해요. 한번 어머니가 꿀더라고. 아, 국동방송이라는 게 나온대요. 새벽 2시부터. 그래서 어머니가 한번 들었어요. 진짜 새벽 딱 2시니까 국동방송이라면 아나운서 목소리가 나오고 이야기하고 간증이라든가 그 복음에 대한 걸 전파하는데 주파수가 그 목소리가 얼마나 잘 들리는지 그것으로 해서 선도들이 신앙생활이 더 커졌고 더 확실했고 아, 이 국동방송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방송 듣는 건 다 같이 못 듣어요. 그 수탁 그 사람이 국동방송을 통해서 주보를 만들어요. 찬송가는 계속 그 국동방송으로 들어오니까 국동방송에서 나오는 그 설교가 주일 예배가 되고 북한 그 지하교회 신앙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비밀지역의 장로예요. 80 지금 5세인데 교인들을 버리고 자기만 가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많이 전달하자면 자기가 이 자를 지켜야 되고 진짜 하나님의 십자가가 있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 그것이 희망이라고 말씀했어요.
1: 북한 지하교인은 지금도 하나님을 간절히 방송을 통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종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도.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오늘은 히브리서 1장, 순천 엘림 교회 김석수 위임 목사님의 낭독입니다.
1: 히브리서 1장.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늘보다 더욱 아름다운

0: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미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를 주는 공평한 귀인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1: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독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릴레이 성경 통독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교회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로고스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9장 11절에서 21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무너진 그때에도 기도하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그때에도 기도하려면 첫째, 언약의 두 돌판을 붙들어야 합니다. 어제 1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며 드디어 요단을 건너 강대한 적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선언하지요. 그런데 전략과 전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얼마나 악하고 목이 곧은 백성인지 계속해서 지적합니다. 이를 아는 것이 그 땅을 차지하는 비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 역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반역하는 족속이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11절에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라고 해요. 모세는 산에 올라가 40일간 금식하며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40일이 끝나는 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12절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고하셨지요. 이 백성을 누가 인도했나요? 하나님이 나의 백성이라 하며 애굽에서 인도해내셨잖아요. 그런데 12절에서는 모세에게 내 백성이라고 하셨어요. 왜죠? 이스라엘이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큰 우상은 바로 내 자아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잠시만 눈을 떼면 스스로 부패하여 금세 자기 욕심을 위해 우상을 부어 만드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거룩할 수 없지요. 그러자 주님은 13절에서 그들을 목이 곧은 백성이라 하시고 14절에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고 하셨어요. 모든 약속이 무너지고 깨어져 멸망당해 마땅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니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고하지요. 모든 것이 끝났다 하는 그 순간에도 모세의 두 손에는 언약의 두 돌판이 있었다고 해요. 이 언약의 말씀을 끝까지 놓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다시 기도할 수 있고 다시 돌이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무슨 약속이 깨졌나요? 결혼 약속인가요? 거래처와의 약속인가요? 그것이 스스로 부패하여 나 자신을 위해 우상을 만든 결과임이 인정되나요? 그 상황에도 약속의 두 돌판을 끝까지 붙들겠습니까? 그때에도 기도하려면 둘째, 내 자아를 깨뜨려야 합니다. 16절에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도를 빨리 떠났기로 라고 해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보니 난리가 났습니다. 모든 백성이 우상을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우상이 무엇인가요? 출애굽기에 보면 금송아지라고 하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론은 이 금송아지를 가리켜 하나님이라 명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그 시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결국 자기를 위하는 일들이 너무도 많잖아요. 저 역시 그랬어요. 하나님을 위한다며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를 했지만 실상은 나 자신을 위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장로님 댁에 시집 간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면 결국 외제차를 몰고 나온 남편의 재력을 보며 부잣집이 좋아 시집 간 것이었죠. 그러니 이 금송아지는 결국 내 자아입니다. 17절에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고 해요. 모세가 하나님을 대신해 그 분노를 표출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이 돌판은 산산조각이 났는데 이 백성의 마음은 깨어질 줄을 모릅니다. 우리의 자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아가 깨어지면 내 존재도 사라질까 봐 끝까지 죄악을 붙들고 놓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도 그 말씀은 깨뜨릴지언정 내 자아는 그대로입니다. 결국 모세는 어떻게 하나요? 18절에 40일 동안 여호와 앞에 엎드려 금식하며 백성을 위해 기도했다고 해요. 19절에 보니 주님은 그때에도 모세의 말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결국 모세는 21절에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고 해요. 내가 깰 수 없으니 모세가 대신 깨뜨려 줍니다. 마찬가지로 이토록 질긴 우리를 위해 결국 주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던져 그 육체를 깨뜨리셨어요. 그러니 십자가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의지하여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곧 내 자아를 깨뜨리고 죽이는 출발점인 것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나를 위해 부어 만든 금송아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 앞에 엎드려 내 자아가 깨어지기를 기도하나요? 여전히 깨어지기 싫어 회피만 하나요? 어머니의 헌신적인 기도를 기억하며 지금은 교회를 떠나 계신 어머니가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다는 한 청년의 청년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어린 시절 부모님의 잦은 갈등과 다툼 가운데 어머니의 인도로 온 가족이 교회에 나가게 되었어요. 저는 온 가족이 주일에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았어요. 청소년 시절 저의 나눔과 기도 제목은 항상 가정에 관한 것이었지요. 하지만 결국 부모님이 이혼하시며 온 가족이 교회를 떠났어요. 저도 내가 의지할 대상은 부모님도 하나님도 아니다라는 생각에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와 결핍을 인간관계와 술, 음란으로 채웠습니다. 저의 죄를 알지 못하니 환경만 탓하며 결핍을 채우느라 급급하여 불신교제를 일삼았어요. 그러다가 결혼까지 생각한 상대로부터 잠수 이별을 당했어요. 그 사건은 하나님이 다시 저를 부르신 사건이 되어 지금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않으세요. 예수 믿게 해준 부모가 최고의 부모라는 설교를 듣고도 부모님을 향한 원망과 상처들이 말씀으로 해석되지 않아 여전히 우리 가정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지 못하는 제가 바로 목이 곧은 백성임을 인정합니다. 모세가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 기도한 것처럼 가정을 위해 헌신적으로 기도한 것은 바로 어머니였어요. 그 기도 덕분에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제가 어머니의 예배 회복을 위해 기도할 차례인 것 같아요. 여전히 해석되지 않은 쓴뿌리들 때문에 훈련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말씀 가운데 나의 우상을 날마다 진멸하며 묵묵히 기도하길 원해요. 저의 적용은 어머니의 예배 회복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모세처럼 가족과 지체들, 교회의 새 가족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0: 모든 약속이 깨어지고 멸망당해 마땅한 그 순간에도 모세의 두 손에는 언약의 돌판이 있었습니다. 그 돌판을 깨뜨린 후에도 모세는 40일을 엎드려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우리는 스스로 자아를 깨뜨릴 수 없기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친히 자신을 깨뜨리셨습니다. 주님의 몸이 찢기신 그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내 자아를 내려놓고 모든 것이 무너진 그때에도 주님께 엎드려 기도함으로 그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릴게요. 잠시만 눈을 떼면 스스로 부패하여 금송아지를 만드는 저희입니다. 하나님을 위한다 하면서도 결국 나를 위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듯이 오늘 말씀 앞에 회개하는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언약이 파기되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그 순간에도 모세처럼 언약의 두 돌판을 손에서 놓지 않길 원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내 자아를 산산조각으로 깨뜨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약의 말씀을 다시 붙들고 일어나 기도하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큐티엠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목포 그레이스 교회 오상권 목사님입니다.
1: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0: 따르리라.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지난주에 어떤 청년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렸을 때 교회에서 많이 놀고 성경학교 성탄절 보내고 이제 청년이 되었는데 그렇게 교회는 잘 나가고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기독교란 예수님과 너와의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걸 설명해야 됩니다. 라는 말을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나와의 예수님과의 관계요? 하면서 계속 물음표를 던지더라고요. 오늘 로마서 10장 9절에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내 마음에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주님이요 왕 되심에 대한 관계에 대한 설명이 바로 구원의 간증이죠. 이 구원의 이야기 극동방송에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벌써 창사 70주년이 된 아름다운 이 복음방송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방송이기에 저도 여러분도 이 복음사역에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직도 종교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주인으로 정말 주님 만난 적이 없는 영혼들이 있다면 복음방송 극동방송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멋진 신앙생활 하시길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목포 그레이스 교회 오상권 목사님이었습니다.

0: 크리스천 여성의 힘,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다. 여수 YWCA와 유한회사 건우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여수 YWCA 박은경 회장입니다. 여수 YWCA는 아동청소년 그룹홈 늘푸른 집과 남자 청소년 단기쉼터, 여자 청소년 단기쉼터, 그리고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와 초록 어린이 지역 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혼자 버텨야 할 존재가 아니라 함께 지켜야 할 우리의 이웃입니다. 여수 YWCA는 청소년의 곁에서 멈추지 않고 함께 하겠습니다. 관심과 연대가 한 아이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0: 크리스천 여성의 힘,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다. 여수 YWCA와 유한회사 건우가 함께합니다.

0: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오늘 시간은 여수은파교회 고마로 올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7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뭘 타고 오세요? KTX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예. 건강한 믿음이나 어떤 믿음이냐. 우리 몸도 건강 상태가 다 다르잖아요. 이와같이 우리가 다 믿음 생활을 해도 건강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몇 가지 지표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확실히 믿는다. 둘째는 예수님이 항상 내 곁에 계심을 믿고 마음의 평안과 감사가 있다. 셋째는 가정과 직장과 사회생활에 그 믿음의 생활이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만 아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예배 생활을 성실하게 하려고 스스로 노력한다. 또 믿음의 형제들에게 영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이다. 자기 혼자만 믿음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옆에 믿음의 지체들에게 자꾸 권면하고 중보해서 다른 사람 믿음을 세워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속한 사회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깊은 관심을 갖고 힘쓰는 사람이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다. 그런 지표에 대해서 일곱 가지로 기록해 놓은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가 빠졌다고 봐요. 진짜 건강한 믿음이란 어떤 믿음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보면서 그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연 만물을 보면서 거기에서 영감을 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성 프란시스가 그랬거든요. 그런 사람이 사실은요, 건강한 믿음의 소유자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셨느냐. 첫째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둘째로는요,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만물을 통해서 계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 영의 눈이 열리면은요, 자연 모든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솜씨를요,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 자연의 모든 세계를 보면서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을 전하실 때 자연을 소재로 해서 말씀을 많이 전하셨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또 하늘을 보면서는 오늘은 날이 맑겠다 혹은 비가 오겠다 그렇게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왜 너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 자연 소재를 통해서 말씀을 많이 깊은 진리로 전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 구름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은 구름에 물을 실어서 비를 내리게도 하시고 구름이 흘러도 가게 하시고 뭉게구름이 피어오르게도 하시고 검은구름은 폭풍과 폭우를 동반하기도 하고 또 저녁에 저녁 노을에 그 비치는 구름을 보면요 황금빛으로 막 붉은빛으로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구름 위로 날아갈 때는요 구름이 꼭 그냥 수음을 쫙 펴는 것처럼

그냥 뛰어내리면은요, 포근하게 그냥 안길 것 같은 그런 충동을 받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아름다운 이 모든 이 구름, 이것을 사람이 어떻게 막 공장에서 만들었어요. 과학기술로 만들면 못하는 거예요. 창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도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고, 재림하실 때도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다. 또 성령의 임재를 구름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렇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 쭉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첫째는 우리 인생은 뜬구름과 같은 거예요. 덧없는 인생을 말할 때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에다 비유를 하잖아요. 최혜준 씨가 불렀던 하숙생이라는 노래에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그렇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구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요같이 우리 인생도 그래요. 내가 인생이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지금 나는 어디로 가고 있지? 나는 50살이 됐는데, 60살, 70살이 됐는데, 계속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이지? 그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사실은 대부분이거든요. 구름이 온 하늘을 덮기도 하고요, 크고 맛있는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요, 막 대단한 그런 그 아름다움을 뽐내고 그러다가도 언젠가 사라졌는지 말이죠. 그게 싹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다시 파란 하늘이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인생도 그 구름처럼 잠깐이라는 거예요. 굉장한 것 같고 이 세상에 막 이름이 나고 큰일하고 그런 것 같지만은요, 다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사실 세상에 잠깐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잠깐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잠깐이고, 이 울음소리도요,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결혼해서 신혼생활도요,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자녀들 키우고 고생하는 것도 항상 그럴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아유, 그때가 좋았다. 그럴 때가 곧 오는 거예요. 직장생활을 하고 출근을 하고 이런 모든 것도 보면 다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대단한 승리를 했다고 환호하고 그런 이기는 영광도 다 잠깐이고, 세상 권세, 부귀와 영화, 이 모든 것도 잠시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하늘에 얼마나 많은 구름이 지나갔겠어요. 별의별 모양의 신기한 그런 그림을 엄청나게 저 하늘에다 그리다가 그 모든 구름이 다 사라졌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 인생도 저 하늘의 구름처럼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았어요. 그리고 다 지나갔어요. 지나가고 지나가고 다 지나가고, 구름이 흘러가듯이 다 지나가고, 우리도 이제 언젠가 순서가 오겠잖아요. 그런데 구름 위에 저 높은 하늘에 계신 우리 예수님이 구름을 뚫고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우리로 뜬구름 같은 허무한 인생으로 살다 끝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인생이란 살다가 저 하늘의 구름처럼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 심판을 피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을 재판했던 재판장들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구름을 뚫고 이 세상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믿고 내 구주로 영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다 나름대로 죄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도덕적으로도 죄가 있고, 누가 말하지 않더라도 자기 양심이 자기를 정죄해요. 내가 생각해도 내가 허물이 많아. 그리고 진짜 큰 죄는 무엇이냐? 죄에 대하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왕 되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 무지해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죠. 그 죄라는 거예요. 나 몰랐어요. 변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죄를 어떻게 처리할 수가 있는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와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용서를 받은 그런 죄는 하나님은 기억지도 않으신다고 말씀했어요. 저 해변의 모래 위에다가 발자국을 만들어 놓고 그래도요 파도가 와서 쫙 한번 예? 쓸어가 버리면요 다 사라져 버려요. 다시는 그것이 보이질 않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으면은요 모든 죄를 흔적도 없이 싹 지워버리시고 영원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의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4장에 보면은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짐 같이 내 죄를 안개 사라짐 같이 도말하리라 그랬어요. 어떤데 하늘을 보면은요 구름이 빽빽해 가지고 막 그냥 막 무서울 때가 있어요. 막 무엇이 그냥 막 쏟아질 것처럼. 그런데 또 지나가다 보면 싹 사라져버려. 그렇게 화창할 수가 없어. 여같이 우리 죄가 빽빽한 구름처럼 많이 있을지라도 다 주 예수의 피로 사라지게 하신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세상에 어디가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예수님 내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고백하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을 받고 살아도요, 그걸 알지를 못하면은요, 귀한 보화를 갖고 있으면서도 자꾸 시시한 걸 찾고 다니. 그리고 마음이 분주, 그러면 안 돼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항상 그 안에서 감격해야지. 아무리 세상이 좋고 말이죠. 그런 것 같아도요,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없는 그런 심령은요, 가면 갈수록 인생이 공고해집니다. 너무너무 고독합니다. 돈이 있든지 없든지 유명하든지 안 유명하든지 그 상관이 없어요. 너무너무 고독합니다. 두렵고. 그런데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면요 밖에서가 아니라 내 심령에서부터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내 존재감이 달라지는 것이고 내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으로 충만해져요. 그제는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주님 가까이 하지 못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온전히 주님과 하나가 되고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둘째는요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기둥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시더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참 광야도 같잖아요. 광야에는 길이 없어요. 광야는 불백도이가 장례라는 참 무서운 곳이에요. 지금도 그런답니다. 안내운 없이 광야에 들어갔다요. 길 잃고 헤매다가요. 거기서 그냥 더위에 타져서 죽은 그런 사고도 종종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혹도 가고 무서운 광야를 지나는데 이 길이 없어요. 그러니 어디로 갈 것인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머나먼 광야 한 370km 돼요. 그 광야를 말이에요 통과해 나가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신지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낮에 어디 가면 양산 쓰고 다니죠? 햇빛을 가리려고? 예. 근데 구름기둥으로 확 해가지고는 그들을 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름기둥이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요, 움직여요, 움직여요. 그럼 구름기둥 움직이는 방향대로 따라가면은 되는 거예요. 가다 보면은 물도 있고, 가다 보면은 쉴 만한 것도 있고, 장막치기 좋은 것도 나오고 움직이는 대로 따라 나가면은요 필요한 모든 것도 다 채워주고요 한 걸음 한 걸음 가나안을 향해서 앞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물도 없고 참 안식처도 없는 그런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에벤에셀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저는 여러분 길 없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스스로 길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스스로 길을 만들려고 하지도 마세요. 인생이란 자기 계획 세워도 그 계획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예수가 길이다. 할렐루야. 예수님만 따라가면은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주님이 새 마음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소원도 주시고 열정도 주시고 예수님과 온전히 함께 길을 걸어가면은 필요할 때는 환경도 바뀌어 주시고 험한 길도 평탄하게도 하시기도 다 만들어 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나가는 그래서 우리는 환경과 상관없이 내 자신의 어떤 기분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최상의 가치로 알고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 너무 빨리 가려고 하지 마세요. 빨리 성공하고 빨리 부자 되고 빨리 뭐하고 빨리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유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그렇죠? 내일 일은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지금까지 은혜로 산 것처럼 하루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고 저 천국에서 주의 얼굴을 뵙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영광의 구름으로 주님은 함께 하세요. 무엇으로 함께 하신다고요? 영광의 구름이 있어요, 구름. 하늘에 비를 내리게 하시려고, 더위를 피하게 하시려고, 운무,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구름을 주시기도 하지만은요, 그런 그 수증기로 구성된 그런 것과 차원이 다른 영광의 구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영광의 구름은 무엇이냐? 우리가 늘 하는 말로 성령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면은요, 신령한 구름이 임하는 것처럼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신령한 영광의 구름이 임하면요, 세상도 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충만합니다.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냥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면은요, 하나님으로 충만해, 그냥. 세상 잡다한 근심 걱정 다 사라져버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원히 믿게 하리 함이라 그랬어요. 시내산에 모세를 올라오라고 해가지고 그냥 말씀한 것이 아니라 빽빽한 구름을 만들어 그 구름 속으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모세를.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그렇게 시내산이 딱 밖에서 보이는데 모세가 들어가 있는 동안은 영광의 구름이 확 덮어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 밖에서도 산이 안 보이고 안에 있는 모세도 밖이 전혀 보이질 않아요. 광야도 볼 수가 없고 시내산 기슭에 머물러 있는 백성도 안 보이고 오직 뭐만 보여요?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으로만 충만한 거예요. 그 안에 있으면서도요, 그 백성들이 그냥, 아이고, 그냥 말썽 일으키고 골치 아프게 했는데, 그거 생각했으면은요, 그 시내산에 있으면서도요, 머리가 좀 아팠을 거예요. 아이고, 빨리 가서 또 심방해야 할 텐데, 막 그랬을 거라고. 하나님이 충만하게 영광으로 임재하면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말이죠. 집에 어떻게 되고 뭐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자녀들이 어떻게 되고 어디를 가야 되고 무슨 뭐 사업을 누구 만나야 돼 그런 생각 싹 없어져 버려. 하나님으로 충만해. 그럼 성령이 영광의 임재가 약하면은요 예배 드리면서도 말이죠 생각은 다른 데로 막 출장 다녀. 막 출장 다녀 누구 만나야 할 텐데 또 돈을 빌려 갖고 누구 돈을 갚아야 할 텐데 별로 생각을 다해. 그러니까 은혜가 되겠어요? 주님을 깊이 못 만나지. 솔로몬의 성전에 영광의 구름이 가득했어요. 가득했는데 제사장이요 들어갈 수가 없어서 저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도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영광이 충만해 버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충만하면은요 이 인간의 생각이요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오직 주님으로 충만하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돼. 그리고 영광의 임재가 충만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산상에서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다가 졸았어요. 하여튼 그 베드로는 좀 잠이 많아요. 거기까지 가서 세상에 졸아. 그렇게는 졸다가 하면 갑자기 딱 깨났네. 보니까는 거기에 엘리야가 나타났지, 모세가 나타났지, 예수님이 그냥 영화로 확 모습 변형돼가지고 이 세 분이 말이죠, 그 구속사에 대해서 쫙 대화를 하고 그런 걸 보면서 어마어마하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는요, 주님 여기다가 초막을 셋을 지읍시다.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셋을 지읍시다. 딱 그러니까는 그 다음에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 말씀 듣고 달리 눈을 떠보니까는요,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 말씀 보면요, 여기다 초막 셋을 짚시다 그랬는데도요, 자기도 또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짓거렸다는 거예요. 졸다 보니까는. 예수님의 영광이 충만해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말이 깨어있지 못하고 충만치 못하니까는 이상한 소리를 한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은요, 정말 영적인 말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도 영광이 충만치 못하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처럼 이상한 인간적인 생각을 해요. 자기도 모르는 생각을 해요. 자기도 책임지도 못할 그런 말들을 막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광의 구름이 떠오를 때요, 나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애굽진과 이스라엘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은 밤이 광명하므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못하게 보호하였더라. 그런 말이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애굽 군대가 말이죠, 3일 만에 추격을 해와요. 예? 보내놓고는 말이죠, 야, 저 노동력이 다 빠져나가면 어떻게 애굽의 경제가 진통이 내냐, 데려와라. 그래가지고는요, 군대가 병거를 타고 말이요, 확 추격을 해 가는 거예요. 그때 영광의 구름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진에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구름이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방향 감각을 상실해버려요.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딱 막아놓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쫙 건너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면은요, 나를 괴롭히는 마귀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시기도 한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요, 막으시기도 한다. 어려운 그런 환난도 말이죠, 내가 감당하지 못해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걸 미리서 막으신다니까요. 싸워서 이기게도 하시지만 미리도 막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아, 우리 교회의 특징은 무엇이냐. 이번에도 목사님들 여러분들을 만났는데 소문이 많이 났더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은파교회가 은혜가 충만하다. 많이 부흥이 된다. 성령의 임재가 강하다. 다 안다더만. 사람들 다 얘기를 해. 아이고, 목사님, 내가 은파교회 내가 은혜를 받으러 가려고 내가 했는데, 아, 잘 안 된다니까는요. 아, 이거 다음 주일 저녁에, 오늘 저녁에도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이 오실 것 같아. 와서도 은혜를 받아. 여러분, 이렇게 우리 예배 속에 성령의 임재가 강하다는 거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여기서 은혜를 충만 받으면은요, 진짜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임재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신다. 마귀가 접근하지 못하게 해 주시고, 세상의 고민과 근심과 쓸데없는 염려 걱정 다 사라지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영광의 구름으로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뭘 타고 오세요? 제네시스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구름을 타고 오신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여러 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복음을 전파해라 사명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구름을 타고 그들이 다 보는 자리에서요,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그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승천하신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 우리 선생님 올라가시네, 올라가시네. 입을 벌리고 바라.

0: 바라보고 있을 때 흰옷입은 두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대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타고 가신 그 구름이나 또 재림하실 때 타고 오실 그 구름은요 우리 흔히가 볼 수 있는 이런 구름이 아니에요 수증기로 구성된 이런 구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주 이상하고 신기하고 아주 신령한 예수님을 모실 만한 그런 구름 신비한 구름이죠 언젠가 그 구름이 떠오르면은요 그 구름 타고 주님이 재림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요 진짜 깨어있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모한다면은요 하늘에 구름이 이상한 거 보이고요 확 화려한 거 보이고 하면요 그런 생각도 좀 해야 돼요 아, 저 구름을 타고 우리 주님이 오실라나 오늘 밤에 오실라나 진짜 저는 그랬어요 구름을 확 보시고 진짜 저 구름 타고 예수님이 오시나 예수님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신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거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우리도 주님을 기다리지만 주님도 우리를 기다린대 빨리 오고 싶어도 말이 준비가 안 되니까 못 간다 그렇게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팔소리와 함께 주님을 오신 구름만 타고 오시는 것이야 나팔소리가 쫙 울리면서 그 소리와 함께 오신다 그랬어요 이 나팔소리는 요한계시록 보면은요 소문을 말해요 끔찍한 소문 전쟁의 소문 난리의 소문 기근의 소문 전염병 소문 이런 막 소문이 확 들썩거려요 막 재앙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아주 그냥 긴박한 뉴스가 막 전해지고 뉴스를 보고 막 충격을 받고 그 전부 다 나팔소리한 거예요 이런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아 주님 오실 때가 가깝구나 정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졌구나 이 세상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요 그렇게 마음을 우리가 먹기도 해야지 이 세상은 절대 파라다이스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이 세상은 유토피아로 가지 못합니다 죄인들이 다스리고 있는 세상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되지요. 그러나 그것은요 완성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 슬픔 많은 세상에 살지라도 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움으로 믿음 잘 지키고 사명 잘 감당하고 그렇게 살다가 새하늘과 새 땅 그 영원한 주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오직 예수님께 달려있어요. 세상에 살지라도 예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늘 그렇게 묻고 묻고 하면서 주님을 다 중심에 모시고 살아야 되죠. 구름 타고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 어떤 사람이 맞이하겠어요? 성경 말씀에 다 답이 나와 있어요. 기름 준비 잘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 달란트에 충성을 다한 사람들, 그리고 사랑과 긍휼을 잃지 않는 염소 같은 사람 말고, 다른 사람 막 들이받고 상처 주고 그런 사람 말고, 양 같은 사람, 그리고 주님을 믿는 사람 중에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 주를 위한 고난이 나면 달게 받을 줄도 알고, 환난 중에도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도 있고 쟁기는 잡고 뒤로 가는 법이 없다고 했어요. 쟁기는 뒤로의 길이 없다고 했어요. 쟁기를 잡고 반드시 앞으로만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나가는 그런 사람이 주님을 만나기에 적합한 줄로 믿습니다. 내일 주님이 오실 것처럼 긴장하고 살면서도 100년 후에 오실 것처럼 성실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시에는요 쓰레기더미 위에서도 노래한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아무리 세상에 슬픔이 많고 고통이 많고 좋지 않은 소문이 들려오고 그런다 할지라도 주님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항상 찬송하고 항상 즐거워하며 주님과 함께 맞이할 그날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여수은파교회 고만호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855-4777번 여수음파교회나 061-650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전합니다. 반갑습니다. 생방송 소망의 기도 유도희입니다. 인간의 자금을 실감합니다. 세찬 기세로 몰려와 산을 흔들어 무너뜨리고 삶의 터전을 엉망으로 만든 폭우 앞에 망연자실할 뿐입니다. 세상에 모르는 것 하나 없고 못할 일 없는 것처럼 처신하지만 폭우 앞에서 참 나약한 우리들입니다. 넘실대는 물살에 사람도 차량도 허우적거릴 때 땅의 기둥을 견고하게 붙들고 계신 분이 하나님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마음을 졸였습니다. 급격한 폭우로 힘든 이들을 위해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지친 영혼들을 위해 서늘한 바람 보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8월 20일 목요일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방송 소망의 기도는 여러분의 기도사연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긴급한 기도 제목이나 일상의 소소한 기도 사연 있으시지요?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소망의 기도와 함께 하십시오. 문자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으로 사연 보내주십시오. 카카오톡에 무료로 기도

제목 보내실 수 있습니다. 전화로 참여하셔도 좋습니다. 사연을 나누고 목사님께 직접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주십시오. 지역번호 061-662-9750, 662-9751번으로 전화 주시면 오늘은 순복음 여수교회 정현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십니다. 이제 찬양 나가는 동안 여러분의 소중한 기도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영의 샘물과 같은 보혈은 찬양 듣고 소망의 기도 이어갑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순수 복음 방송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전남 동부 극동 방송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나 문자, 카카오톡으로 사연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한 사연이 있으시면 긴급이라고, 또 익명을 원하시면 익명이라고 문자 주십시오. 기도응답의 사연, 감사의 사연도 올려주시면 함께 그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마다 목사님께서 뜨겁게 풍성하게 기도해 주십니다. 오늘은 순복음 여수교회 정현아 목사님과 함께 합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예, 장로님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목사님, 목마른 돼지에 담비가 와서 우리들 너무 좋아했어요.
1: 예.
0: 그런데 거제나 통영 등 일부 지역에서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폭우가 쏟아져서 큰 고통 가운데 임시대피소에서 지내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1: 예.
0: 자연재해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 실감하게 되는데요. 폭우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한 또 피해 복구가 속히 이루어지고 일상이 회복되도록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1: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에스겔서 36장 37.

0: 11절 말씀인데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1: 아멘, 아멘.
0: 아멘.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신 모든 분들 한쪽에서는 가뭄이 해갈이 되어서 좋아하시고 또 한쪽에서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하셨는데 하나님의 어떤 뜻이 계시겠지요.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니까 좋으신 방법으로 좋으신 길로 여러분들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아멘.
0: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신 하나님, 특별히 대한민국을 사랑하신 하나님, 대한민국의 그 아버지의 고통 가운데 가뭄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수단으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한 번에 그 모든 가뭄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아버지 가뭄이 끝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아름답게 농작물이 잘 결실을 맺어서 귀한 아버지의 풍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또 어려움을 당한 아버지의 저 거지의 통영 이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 정말로 자비와 긍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를 주시고 또 속히 그 모든 어려움이 다 하나님 정말로 복구가 되고 해결이 되고 가정의 품으로 다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1: 아멘.
0: 많은 돕는 분들이 함께하여서 귀한 사랑을 나누고 또 귀한 정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좋으신 하나님께서 좋으신 방법으로 아름답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사연 나눕니다. 첫 번째 사연 0476님 고3 조형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그 삶을 불쌍히 여겨 이끌어주셔서 세상에서 그리고 핸드폰에서 건져주시고 깨어나는 자녀들에게 하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실히 알아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0: 아멘. 네. 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요 그냥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아이를 자꾸 야단치고 잔소리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다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우리 뭐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정말로 제가 언제 진짜 사람 될까 그런데요.
1: 네.
0: 때가 되니까 다 돌아와서 훌륭한 사람들이 다 되더라고요.
1: 지하, 아멘.
0: 그냥 부모가 자꾸 다 그치고 잔소리를 하면 애는 더 어그러진 길을 걸어갑니다. 그냥 기도해 주십시오.
1: 지하, 아멘.
0: 예, 그 아들을 향하여서 로마서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처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그 아들을 향하여 바라보고 자꾸 축복 기도를 하시면
1: 주아버지.
0: 하나님 기도를 들으십니다.
1: 아멘.
0: 예, 이런 이렇게 방송에까지 소원을 올리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0476님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얼마나 눈물 나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사랑하는 예수님 그 마음속에 정말로 예수님의 은혜를 아버지한테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조형준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공부도 잘할 수 있게 하시고
1: 아멘.
0: 또 믿음 생활도 잘할 수 있도록
1: 아멘.
0: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 아멘.
0: 아버지 핸드폰이나 세상에 어떤 아버지 여타의 모든 것들에 중독되지 않도록 하나님 그곳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아들이 존재되고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축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1: 아멘.
0: 기적이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1: 아멘, 아멘.
0: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아멘. 더군다나 고3이니 부모 마음은 좀 조급함이 있겠지요.
0: 조급해도 그러면서. 잔소리하면 애들.
1: 네. 예. 그렇습니다. 예.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또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 주셨으니 그 말씀 붙들고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좋은 소식 소망의 기도에서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사연 7087님 군대 간 아들이

0: 있어요. 어제 전화 통화했는데 아들이 너무 우울해서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우울증 약을
1: 아이고,
0: 먹고 있는데 나쁜
1: 주여.
0: 생각하지 않고 평안함으로 잘 견뎌내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1: 아멘.
0: 주여.
1: 어머님들의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제게 주셨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0: 아멘.
1: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믿으면 됩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0: 주여.
1: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어야 기도하지요. 그렇지 않으면 간절한 기도를 안 합니다.
0: 주여.
1: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고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 13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7087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들이 군대가 있습니다. 아들이 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우울해하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 사랑하는 아들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0: 아멘.
1: 이 아들이 꼭 예수님 앞으로 교회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0: 아멘.
1: 그래서 꼭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삶에 재미가 있게 하시고 군대 생활이 재미있게 하시고 정말로 힘을 얻고 건강하게 군 생활 잘 마치고 정말로 멋진 아들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어머니의 근심에 어머니의 이 기도가 오늘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7087님, 목사님 기도의 힘을 얻으셨지요? 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확신하면 응답의 역사가 있습니다. 좋은 소식, 아들이 이 과정 잘 넘겼습니다 하는 소식 우리가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1: 아멘. 예.
0: 힘내십시오. 이어지는 사연 1124님 샬롬 사랑하는 딸이 태국에 사는데 출산하고 3개월 된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 왔어요. 근데 아이가 기침을 해요. 병원에 갔다 왔는데 기침이 잘 멈추질 않아요.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1: 감사합니다. 아이들 키우다 보면 별 일들이 다 있고,
0: 그렇죠.
1: 아이를 안고 병원에 뛰어가는 때도 참 많고,
0: 네.
1: 그러신데, 사랑하는 마음이 크시니까 이렇게 또 기도 부탁을 드려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1124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손주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손주가 기침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아버지 그 기관지를 또 폐를 하나님 또 아버지의 호흡기 기능을 하나님 어루만져 주셔서 정말로 깨끗하게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기침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지혜롭게 믿음으로 무럭무럭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네, 친정에 다녀 왔는데 3개월 된 손주가 기침을 하니 할머니가 얼마나 또 마음이 그렇겠어요. 그 마음 안고 목사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실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사연 5546님 사위가 혀의 종양 설암이라고 합니다. 너무나도 젊고 아직은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 이런 큰일이 있어 기도 요청합니다. 목사님.
1: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0: 아멘,
1: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게 복 내려주시고
0: 주여.
1: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0: 아멘.
1: 요한일서 4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5546님 사위분을 사랑하고 계세요. 하나님,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사연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위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이 시간 사랑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아멘.
1: 설암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예수님, 이 질병이 큰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0: 아멘.
1: 깨끗이 치료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0: 주여, 아멘.
1: 아버지의 좋은 말, 복된 말, 축복의 말, 감사의 말, 기적을 이루는 말을 할수 있는 아버지의 혀로 바꿔지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고
0: 주여.
1: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아버지의 젊고 아버지 아직도 아버지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가정에 아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 우리 5546님의 사위분을 하나님 이 시간 사랑의 손으로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그리고
0: 아멘.
1: 어떤 모양이든 하나님 고쳐주셔서
0: 아멘.
1: 건강하게 깨끗하게 치료의 놀라운 역사를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혀의 종양은 서람은 물러갈지어다.
0: 주여.
1: 치료받을지어다. 주여. 치료받을지어다. 주여. 건강할지어다. 치료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이 치료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사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0: 아멘, 아멘. 아멘. 네, 오사룡님 사위에 대한 소식 듣고 얼마나 놀라셨어요? 그래도 기도할 수 있고요. 목사님께서 정말 그 마음 품고 기도하셨습니다.
1: 아버지.
0: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주셨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꼭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방송가족 여러분 들으셨지요?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사연 7630님 안녕하세요. 저희 딸 우주가 대학 입학으로 출국해야 하는데 미국 비자가 승인되지 않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학 전에 출국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1: 아멘. 잘 될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잘 되게 하신 하나님, 복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 7630님의 딸 아버지의 우주가 하나님 대학 입학으로 출국을 해야 되는데 미국 비자가 승인되지 않아서 아버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하는 담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도 박빠지게 하셔서
0: 아멘.
1: 속히 하나님 이 비자가 아버지 승인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그래서 개학 전에 아버지 출국하고 그곳에 가서 대학 입학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훌륭한 믿음의 청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7630님의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애타는 소원입니다. 주여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사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0: 아멘. 아멘. 내 딸 우주를 위한 미국 비자 승인 기다리고 있는 사연입니다.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목사님께서 정말 간절한 마음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렸으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기도에 응답받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생명을 전하는 전남동부 극동 방송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을 나누고 목사님께 직접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 전화 주십시오. 지역번호 061-662-9750, 662-9751번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또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으로 기도 제목 보내주십시오. 카카오톡에 무료로 기도사연 주셔도 좋습니다. 찬양 듣고 이어갑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시와 그림의 찬양입니다.

0: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생방송 소망의 기도. 오늘은 순복음 여수교회 정현한 목사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사연 9294님. 박혜순 권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지금 폐암 표적 항암 치료 중입니다. 치료가 정말 잘 되어 가던 중에 예전에 받았던 방사선 치료 후유증으로 오른팔에 통증과 팔 저림이 너무도 심하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치료받았지만 통증은 호전되었지만 팔 저림이 너무 심해서 밤잠을 설치는데 기도 부탁합니다.
1: 아멘. 제가 성경 한 군데 읽어드릴게요. 시편 41편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저를 보호하사 살게 하시리니 저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저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세약한 병상에 저를 붙드시고
0: 아멘.
1: 저와 병중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
0: 아멘. 아멘. 아멘.
1: 고쳐 아멘. 펴주실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팔저림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 박혜순 권사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0: 아멘.
1: 만나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그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께서 이 시간 손을 얹어서 하나님 박혜순 권사님이 안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구이구사님의 간절한 소원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0: 귀하.
1: 하나님 폐암 치료가 하나님 온전히 깨끗하게 하나님 아버지 치료되어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0: 귀하.
1: 또 팔의 통증과 팔 저림이 깨끗이 치료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깨끗하게 건강하게 하나님 이렇게 신기하게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고 하나님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0: 아멘.
1: 치료의 능력을 맛보아 알지어다.
0: 아멘.
1: 치료의 능력을 맛보아 알지어다.
0: 아멘.
1: 치료의 역사를 맛보아 알지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0: 아멘.
1: 성령의 놀라운 역사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0: 아멘. 아멘. 아멘. 네, 박혜순 군사님의 기도 동역자 9294님이 올려주신 사연 목사님께서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렸고요. 기도 가운데 시편 41편 2절로 3절 말씀 주셨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끝끝내 이겨내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사연 8290님 기도 요청합니다. 언니가 사경이라는 질환으로 병원에서 진단받았는데 완벽한 치료가 아닌 임시방편으로 보톡스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손을 사용할 때마다 계속 떨어서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위축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손길로 치료되길 원합니다.
1: 아멘.
0: 주여, 아멘.
1: 성경에 보면 손 마른 사람이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 믿은 대로 되라고 하시니까 그의 병이 나았습니다.
0: 아멘.
1: 8290님 언니의 그 아픈 질병을 주님은 아십니다. 또 주님은 만병의 대의사가 되십니다.
0: 아멘.
1: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해 아멘. 주셨습니다.
0: 아멘.
1: 예수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0: 아멘.
1: 병원에서는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0: 아멘.
1: 주여 깨끗하게 건강하게 아버지 정말로 치료해 주셔서 그 몸이 가장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머리가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손이 떨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의 손길로 그 아픈 모든 부위를 하나님 이 시간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0: 아멘.
1: 그리고 그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0: 아멘.
1: 믿음으로 주님 앞에 손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아멘.
1: 그 손든 손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0: 아멘.
1: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0: 주여.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믿사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0: 아멘. 아멘. 아멘. 네, 언니를 위한 사연. 네. 얼마나 많이 힘드신가요? 그럼에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렸고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또 그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이어지는 사연 익명의 사연입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기업이 잘 돌아갈 수 있게 기도하고 또 수금도 잘 결제될 수 있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자매가 있는데 아직 고백은 하지 못했습니다. 배우자를 위한 기도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할렐루야.
0: 주여.
1: 아멘. 네. 소망대로 꿈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우리는 나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우리는 먼저 바라는데요. 그것보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으로 하고 살면 아주 정말로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시편 37편 4절에 보면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0: 아멘. 아멘.
1: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더 깊이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결혼을 하면 결혼을 해서도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이렇게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 원하고 소망하는 자매의 마음도 움직여주시고
0: 아멘.
1: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 예수님의 이 사랑으로 기업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모든 것을 아버지의 운행하시고 다스리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 청년의 마음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수금도 잘 되게 하시고 어려움이 없도록 물질에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의 좋아하는 자매가 있는데 아직 고백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정말로 그 우리 청년의 배필이라면 하나님 원하시는 배필이라면 하나님께서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결혼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우자도 허락해 주시고 좋은 가정 이룰 수 있도록 복된 가정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0: 아멘.
1: 모든 길을 선하게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0: 아멘. 아멘. 네. 기업과 또 배우자를 위한 기도 목사님께서 정말 풍성하게 축복기도 해 주셨습니다. 은혜가 되셨죠? 힘이 되셨죠? 또 잘 해결되었고 또 좋은 배우자도 만납니다. 이렇게 또 사연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편 37편 4절 말씀 주셨어요.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사연 7309님 저희 외손녀 딸이 엄마와 함께 감기가 걸렸는데 외손녀에게서 검사 결과 폐렴균이 나왔다고 하는데 부디 면역력을 높여서 폐렴을 앓지 않고 하나님 크신 은혜로 또 산모와 아기가 감기로부터 속히 회복되어서 완치될 수 있도록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셨어요.
1: 7309님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0: 아멘.
1: 외손녀를 위하여서 또 딸을 위하여서 이렇게 간절하게

0: 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 어머니나 산모나 딸이, 아버지 손녀가 정말로 건강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기에서 폐렴균이 나오지 않도록, 감기가 걸렸는데 감기가 빨리 속히 깨끗하게 치료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어린 생명을 귀하게 소중하게 아버지 만나 주시고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하나님이여 정말로 이 기도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은 감기 몸살은 다 떠나갈지어다. 치료받을지어다. 깨끗하게 치료받을지어다.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네, 외할머니가 손녀딸을 위한 사연인데요. 아마 산모와 아기라고 표현하신 거 보니까 아직 신생아인가 봅니다. 그런데 폐렴균이 나왔다고 하니까 염려가 되겠죠. 그래도 목사님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올려드렸고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0: 제가 한마디만 하고 가겠습니다.
1: 네, 네.
0: 저는 손주가 뱃속에 있는 애까지 여덟입니다.
1: 다복하신데요, 네. 목사님.
0: 근데 네. 제가 하나 느끼는 게 있습니다. 하루만 기도를 걔네들 이름으로 안 하면 어느 녀석이든지 하나가 뭐 아프든지 뭐 무슨 뭐 터지든지 뭐 하여튼 별별 일이 다 생깁니다.
1: 네.
0: 그래서 아주 그렇죠. 정말로 그냥 이름만이라도 불러서 하나님 옆에 기도를 날마다 드리고 있습니다.
1: 주여 아멘. 아멘.
0: 우리 저 이 할머니도 뭐 얼마나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기도의 맛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체험하시면 아멘. 좋겠습니다.
1: 아멘. 아멘. 네. 이어지는 사연 9500님 사업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젠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를 바랍니다. 밝은 희망을 주시기를 바라고 또 지경을 넓혀주셔서 두려움과 막막함을 덜어내는 시기가 도래할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0: 아멘. 예. 그 소원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잘 될 겁니다.
1: 아멘.
0: 하나님께 복을 주셔서 형통하게 잘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 맡기면요. 그냥 하나님 해결을 하십니다.
1: 아멘.
0: 그리고 꿈을 꾸세요. 잘 되는 꿈을 꾸세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꿈을 꾸세요.
1: 아멘.
0: 나는 안개 같은 존재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로 예, 능력의 도구로 써달라고 기도하시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9500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기적 일어나게 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로 소망을 하나님이 접수하셨습니다. 받으셨습니다. 주님 들어주시고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사업 때문에 염려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복된 거룩한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1: 아멘.
0: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네. 사업 어려움 많이들 겪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결실 맺을 수 있도록 원하는 그 마음 네 품고 목사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이어지는 사연 마지막인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소개합니다. 6356님 우리 딸 정은이가 9월 1일 출산을 앞두고 있어요. 건강하게 출산하고 잘 회복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태명이 꿀벌이인 아기 건강하게 태어나길 바랍니다.
0: 이쁘네요.
1: 네. 네.
0: 하나님께서 6356님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들으시고 아멘.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9월 2일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1: 아멘.
0: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새 힘을 주시옵소서.
1: 귀여워.
0: 순산하게 하시고 태아를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그 가정에 정말로 꿀벌같이 행복한 아버지의 축복의 귀한 생명이 아버지 태어나게 하여 주시고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1: 아멘.
0: 믿습니다. 아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극동방송을 축복하시고 극동방송의 소망의 기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아버지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0: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일을 진행하는 우리 PD님과 하나님 우리 사회보시는 유도의 장로님 다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멘. 복 내려 주시옵소서.
1: 아멘, 아멘.
0: 극동방송을 통해 세계 민족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귀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소망의 기도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지 못한 사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극동방송 중보기도 틈에서 기도하고 또 내일 소망의 기도에서도 함께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애청해 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기도 오늘은 순복음 여수교회 정현한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힘이 되는 말씀 뜨겁고 풍성한 기도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생방송 소망의 기도 제작 서인철 PD 진행의 유도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여수 수성로 교회는 아르스토바 합창단 남녀 단원을 모집합니다. 정통 기독교 교인이며 찬양의 소질이 있고 성실한 단원을 모집하며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804번에 8275 82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엄마들 광양 지역은 9월 1일부터 10월 6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가을학기 6주 훈련이 광양교회에서 열립니다. 다음 세대 자녀와 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모임이며 신청 문의는 010-4574번에 308 308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심전도 사관학교는 9월 30일 수요일에 예심전도 1일 컨퍼런스를 생수교회에서 개최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로 양성하는 전도훈련학교며 자세한 문의는 010-3003번에 9125 912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천성산 기독교 수양가는 8월 27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3시에 흔적이란 주제로 목요 성령 충만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강사는 수양관 담임 목사 김일곤 목사며 아울러 27일은 특별성회로 미국 오클라호마 하목한 교회 송기찬 목사의 집회 인도가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1-9793 651-979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통합 순천노회 장로회는 8월 28일 금요일부터 29일 토요일까지 오후 2시에 주요 새롭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제38회 장로 수련회를 엽니다. 강사로는 주한대학

한국대학교 총장 유재근 목사, 전 한동대학교 총장 김명현 박사, 중앙대학교 김누리 교수, 한국 GWP 개발원 장용익 대표며 문의는 010-9954번에 3536, 9954번에 35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한 구국기도회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에 순천 호수공원에서 열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한국교회의 영적각성과 부흥등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자세한 문의는 010-2245번에 6967, 696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방송사 공개월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극동 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목포 그레이스 교회 오상권 목사님입니다.
1: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지난주에 어떤 청년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렸을 때 교회에서 많이 놀고 성경학교 성탄절 보내고 이제 청년이 되었는데 그렇게 교회는 잘 나가고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기독교란 예수님과 노아의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걸 설명해야 됩니다 라는 말을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나와의 예수님과의 관계요? 하면서 계속 물음표를 던지더라고요. 오늘 로마서 10장 9절에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내 마음에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주님이요 왕 되심에 대한 관계에 대한 설명이 바로 구원의 간증이죠. 이 구원의 이야기 극동방송에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벌써 창사 70주년이 된 아름다운 이 복음방송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방송이기에 저도 여러분도 이 복음사역에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직도 종교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주인으로 정말 주님 만난 적이 없는 영혼들이 있다면 복음방송 극동방송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멋진 신앙생활 하시길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목포 그레이스 교회 오상권 목사님이었습니다.

0: 극동방송 스티커를 부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가시는 길과 여정 속에서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 이상의 주차고요. 화물차를 이제 5톤 찍기차를 몰고 다니는데 앞에 이제 막 운전해서 가는데 빨간 스티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건 뭐지? 그래갖고 우연치 않게 FM을 해갖고 틀게 됐어요. 근데

0: 말씀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기뻤어요. 저한테는 너무 신세했거든요, 솔직히. 똥망성을 듣고 나서부터 공황장애도 솔직히 되게 이겨내고 있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도 똥망성을 딱 틀면은 기분이 좋은 거죠.
1: 누군가는 오직 복음이 새겨진 주파수 스티커를 통해 극동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오직 복음이라고 새겨진 전남 동부 극동방송, 아름다운 찬양과 말씀으로 풍성한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에 주파수 스티커를 붙이는 건 전도입니다. 차량 뒤에 극동방송 스티커를 붙이면 라디오를 통해 누군가 구원을 받습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으로 스티커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 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깔고서 밭 깔어.
1: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허구한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 되겄어 소.
0: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1: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0: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니 애가 내고 내가 니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1: 하지 말어.
0: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2: 좋아하지.
0: 잘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1: 하지 말어.
0: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대야.
1: 그래요? 아 신청을 어떻게 하는겨?
0: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1: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0: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3: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 1일 체험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동부 지역 성취화를 위한 정오의 기도. 오늘은 북천교회 신창호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곳에 전남동부 지역에 주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의 교회들이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이 지역에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때문에 이 지역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교회 때문에 이 지역이 행복하게 되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의 경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지역의 경제, 특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 여수 산단의 부흥이 일어나게 주시고 우리 산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사람으로는 안 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지역의 경제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지역이 전국에서 소문난 도시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많은 관광객들도 올 수 있도록도 하여 주시옵소서. 전남동부 지역 목회자들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회자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목회자들이 오직 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 진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목회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어렵지 않도록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0: 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국가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다음 세대가 큰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부터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복음이 우리 대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2026년 8월 20일 목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교회갱신협의회가 지난 17일부터 사흘 동안 대전 세로남교회에서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30주년 기념 제31차 영성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교갱협은 수련회 기간 자기 성찰을 담은 비전선언문을 통해 교만과 관행에 대한 회개를 선포하고 부교역자 갈등 및 세대 격차를 다루는 대토론회를 28년 만에 개최했습니다. 또한 30년의 활동을 담은 책자를 발간하고 금권과 파벌 배격, 다음 세대 전면 배치, 인공지능 및 인구 변화에 맞춘 사역 다짐을 발표했습니다. 설교를 맡은 오정호 대표회장과 강사들은 목회자 자신부터 개혁할 때 교회와 교단이 살아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교갱협 참석자들은 오직 교회 갱신의 목표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목회자가 먼저 썩는 밀알이 되겠다는 30년 전 창립 고백을 다시 가슴에 새겼습니다. 지난 2023년 미국 켄터키주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일어난 청년 부흥 운동 3주년을 맞아 방한한 케빈 브라운 총장이 영적 부흥의 본질과 교회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2: 지난 2023년 2월 미국 에즈버리 대학교 휴즈 강당에서 16일간 밤낮 없이 이어진 자발적 회개와 부흥 운동 뒤에는 학생들의 회개를 통제하지 않고 기도로 받쳐준 교직원들의 거룩한 상상력과 영적 온기가 있었습니다. 방한 중인 케빈 브라운 에즈버리대 총장은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개인의 뜨거워진 영적 열정이 사그라지지 않으려면 건강한 교회와 공동체가 그 열정을 받아 성숙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브라운 총장은 불필요한 논쟁과 분열은 사탄에게 기회를 줄 뿐이라며 교회가 차이를 넘어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사도행전의 마술사 시몬의 예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 자체를 열망할 때 진정한 연합이 시작된다며 분열된 세상 속에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신앙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모습이라고 전했습니다. FEBC 교계뉴스 오다인입니다.
1: 대전 지역 20명 안팎의 소형 청년 공동체들과 부산 지역 대형 청년 캠프가 각각 연합수련회를 열고 청년 사역에 힘을 모았습니다. 대전 나비섬 교회와 시온 성결교회 아둘람 처치는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시온 성결교회에서 십자가의 길을 주제로 청년 연합수련회를 열어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설교를 맡은 윤석종 목사는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을 바짝 따라가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 수영로교회 역시 지난 17일 부울경 지역 73개 교회 1,300여 명의 청년이 참석한 가운데 더 플로어 청년 캠프를 열어 말씀 강의와 함께 인공지능, 취업, 이단, 환경신학 등 실질적인 삶의 주제들을 다루었습니다. 캠프 현장에는 선교 및 상담 부스 10곳이 마련돼 청년들에게 구체적인 사역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콜롬비아 김혜정 선교사가 세운 바울 선교교회가 최근 지진 피해를 입은 페레이라 지역을 돕기 위해 현지 목회자 중심의 긴급 구호 활동에 나섰습니다. 김혜정 선교사는 지난 18일 인터뷰에서 구스타보 마르케스 현지인 목사에게 구호 실무와 현장 지시를 맡기고 자신은 조력자로 동행한다며 지진 현장에서 6.25 참전 용사 유가족의 생사도 함께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001년 콜롬비아에 파송된 김 선교사는 푸사가수가 지역에 교회를 세운 뒤 현지인 청년 구스타보를 목회자로 양육하고 예배와 설교, 사역 주도권을 이양했습니다. 두 사람은 2017년부터 한국전 참전용사들과 유가족을 돌보는 사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0: 있다. 김혜정 선교사는 현지인 동역자들이 자기 땅에서 자기 민족과 함께 사역할 때 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며 현지인 중심 선교관을 강조했습니다. 한국 공동체 교회 협의회가 경남 산청 민들레 공동체에서 23개 단체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리더 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7일부터 사흘간 열린 이번 수련회에서는 여성 모임 에제르를 비롯해 장애, 노숙인, 중독, 농촌 등 각기 다른 현장에서 공동체적 삶을 이어온 회원들이 모여 사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노숙인 자립을 돕는 물망골 공동체 문상식 목사는 공동체란 서로의 문제를 우리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실제 삶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관계라고 설명했습니다. 발제를 맡은 라파 공동체 윤성모 목사는 오랜 시간 쌓아온 공동체성을 다음 세대로 이어가기 위해 경험의 기록과 차세대 리더 참여 등 세대 교체 역량 집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무더위 속 갑작스러운 소나기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여수 순천 광양을 비롯한 전남 동부권은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저녁까지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소나기가 내릴 때는 돌풍과 천둥, 번개가 동반될 수 있어 짧은 시간 강한 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수, 순천, 광양, 전남 동부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30도 안팎으로 무더위가 예상됩니다. 오늘도 습도가 높아 체감 더위는 33도 안팎까지 오를 수 있고 밤에도 기온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아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FEBC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이진아였습니다. FEBC.
1: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그대 자신을 믿어보라. 그대는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친구를 믿어보라. 어느 날 그들은 당신 곁에서 멀어지거나 사라질 것이다. 그대의 명성을 믿어보라. 어느 날 회방하는 혀가 그것을 뒤집어 엎을 것이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믿어보라. 그대는 현세와 내세의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미국의 부흥사 목사님, 무디 목사님 얘기인데요. 사람은 자기가 보기에 믿을만하다고 판단되거나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게 되지요. 하지만 아무래도 본인이 경험한 것을 믿는다면 실수하기가 쉬울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 우리는 사람의 눈으로 판단하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지혜는 하나님의 은혜로 얻을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열심히 말씀 보기, 묵상, 기도 생활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분별 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소망하면서 오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0: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라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1: 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영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다 편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다윗의 삶을 통해 배우는 내용은 결코 막연하거나 모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윗의 내면까지 세밀하게 계시해 주심으로써 바로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하나님과 자기 백성의 관계가 결코 막연하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윗은 9절에서 다시 하나님을 부르며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가 이렇게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그분의 언약적 신실함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의 눈에 눈물이 있고 그의 영혼과 몸이 쇠약해지는 가운데서도 말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을 믿으며 현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록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도 믿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는 절망적인 상황과 그로 인한 극심한 고통,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 현실보다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더 확실하고 더 믿을만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렸습니다. 박순영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다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해서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잠언 2장 6절과 7절 말씀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지혜로 기쁘고 밝은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오늘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저는 김경화였습니다.

0: 북방선교의 기소, 생명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친정 엄마가 일찍 한 60대 초반부터 아프셨어요. 파킨슨병이 오셔서 거동이 어려워지시면서 원래 새벽 예배도 매일 가고 그러셨는데 잘 못 가게 되시면서 극동방송으로 예배 드리시고 거의 24시간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전파 선교사 가입하셔서 전파 선교도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원래 저희 자녀들은 엄마가 제일 먼저 교회에 나가시고 저희들은 안 나가다가 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가고 그리고는 엄마의 기도로 지금은 다 예배드리고 있어요. 저는 엄마가 교회를 못 가시는데 이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었기 때문에요. 너무 좋고 너무 감사했어요. 예배드리러 교회 가실 수 없는 분한테는 너무너무 귀한 방송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하나님께서 엄마의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저희 형제들을 다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너무 감사드려요. 이제는 저희들이 엄마 닮아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녀들로 저희들이 살려고 노력할게요.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2: 옷자락에 손이 닿기만 하면 나의 질병이 나으리라. 이런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상에 계신 분들에게 하루 24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극동방송. 극동방송의 사역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전파 선교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문자 주시면 월 1만 원을 헌금하실 수 있는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0: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수혜되는 동성애를 비판하는 말을 하거나 글을 썼다가는 혐오 표현이라고 간주되어 소송당할 수 있는 이른바 혐오 표현 금지법안이 통과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곳 스웨덴에서 2004년도에 동성애를

0: 결국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박혜근 목사님은 승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대로 설교했다가는 소송을 저렇게 당할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위축효과를 낸 사건이었다고 설명하시며 한국교회는 애초부터 이런 죄된 법들과 문화를 받아들이지 말고 싸워 이기라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1: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2: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오해피데이 8월 20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이 순간 전기가 끊긴다면 어떨까요? 일단 이 방송을 하고 있는 콘솔 스튜디오의 모든 전원이 나가고, 그리고 여러분이 계신 지금 그곳의 에어컨, 선풍기, 컴퓨터도 전원이 나가고, 집안의 냉장고, TV, 그 모든 전원이 나간다면 정말 상상도 안 되죠. 그런데 최근 북한에서는 황해북도 이 도 전체가 며칠 동안 전력 공급이 끊기는 큰 정전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도 전체에서요. 경기도면 경기도 전체,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도 단위로 전기가 다 끊겼다고 하죠. 지난 시간에 저희가 퀴즈로 만나봤던 지방에서는 1시간 안팎으로, 그리고 평양에서는 3시간 안팎으로 전력을 공급한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24시간 전력을 공급하는 곳들이 있었어요. 우상숭배시설이나 아니면 병원 같은 곳들이나. 그런데 이곳마저도 전력 공급이 끊기는 큰 정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폭염으로 전력 사용이 늘어난 데다 오래된 전력시설 때문에 문제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사고가 생긴 건데요. 무더운 여름에 선풍기 하나, 그리고 물을 공급받는 일부터 음식을 보관하는 일까지 참 어려운 일상입니다. 이 북한의 우리와는 다른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그리고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시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녘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억압받는 그 땅에 우선순위가 사람이 아닌 우상 숭배인 그 땅이 깨어지고 참된 자유와 소망만이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그런 기도의 한 줄 출석 인사로 기다려볼게요.

정 1069번으로 함께해 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이 주님 안에서 깨어지길 소망합니다라는 한 줄도 좋고요. 여러분 지금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가요? 계신 지역도 궁금합니다. 우물정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첫 찬송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할게요.

북한에서는 지방에서 하루 1시간 안팎의 전기를 각 집마다 공급을 받지만 이 당국이 1호 시설이라는 이름 아래요. 24시간 전력을 보장해온 곳들이 있습니다.

우상화를 위한 동상이 있는 곳, 기념비가 있는 곳, 그리고 이 혁명을 위해서 만든 건물들이라는 이름으로 1호 시설에는 24시간 전기를 공급해 왔는데 이마저도 전력이 끊긴 거죠. 그래서 주민들은 이런 모습은 처음 본다면서 술렁이기 시작했다죠. 그래서 데일리인키에 따르면 이 모든 군인들이 복구를 위해서 계속해서 투입되고 있다고 하고요. 복구가 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도 하죠. 복구 작업에 투입된 군인들은 전기도 없는 상황에서 그리고 물도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북한에 전기가 없다니요. 진짠가요? 라고 하시면서 문자를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전기가 잘 공급되지도 않고요. 지금 도단위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상황 중에서 뙤약볕에서 그리고 비가 오면 또 오는 대로 어려우면 그저 어려운 대로 나아가고 있는 다음 세대 청년들, 이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의 한 줄 한 줄로도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을 북한 주민들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날이 얼른 왔으면 좋겠어요 하시면서 3664님도 보내주셨고요. 동탄에서도 이 더위에 에어컨과 선풍기를 쓸 수 없는 게 참 말이 안 됩니다라고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덥다 덥다 하면서 에어컨을 잠시 잠깐이라도 못 쐬면 불평불만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집니다 하시면서 버스 타고 가면서 특히나 에어컨 세게 안 나온다고 불평했던 제 모습이 부끄러워집니다 하시면서도 문자 출석 인사를 주셨는데 우리 북한 땅을 위한 이 마음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겠죠.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극동방송 OFD의 가족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또 바라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시원한 나날을 보낼 수 있도록 복음 통일을 향한 소망의 한 줄로도 함께 해주세요. OFD에서는 출석 인사와 더불어서 매 시간 만나보는 한뼘 차이 퀴즈 정답 맞춰주시는 분들 가운데 선물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곳에 정착한 지 5년이 채 되지 않은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여정을 나누는 시간까지 함께합니다.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차이를 퀴즈로 풀어볼까요?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차이! 우물정 1069번 샵 1069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하시고 들어오시면 로그인하신 후에 무료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오늘 오프닝에서부터 전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여러분 요즘 전기세 얼마나 내고 계신가요? 여름철이면 에어컨을 사용해서 평소보다는 다른 계절보다는 저는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북한은 어떨까요? 북한이 사회주의 체제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도 북한 당 차원에서 공급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은 전기세를 내지 않을 것 같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준비한 한 뼘 차이, 북한 주민들은 전기세를 낼까요? 안 낼까요? OX로 가야겠죠. 전기세를 낸다. O, 내지 않는다. X. 사회주의니까 안 내지 않을까? 수도세, 전기세, 가스비 다 안 내지 않나? 그래서 지방에서는 1시간만 공급하고 평양에서는 3시간 정도만, 그러니까 일반 가정 3시간 정도만 공급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해서 찾아봤거든요. 우물정 1069번 정답 맞춰주시는 분들 가운데 또 선정통에 선물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저에게는 예외인 정답, 의외인 정답이었어요. 예외일 수도 있겠죠. 사회주의 체제인데 예외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또 친구들과 나누는데 참 알면 할수록 모순이 발견되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이 정답은 무엇일까요?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항상 말씀드리죠. 한 뼘 차이 정답을 보내주실 때 5만 보내주셔도 좋고요. X만 보내주셔도 좋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한 줄과 함께 보내주시는 청취자분들 계신데 이 기도의 한 줄 한 줄을 방송을 통해서 나눌 때마다 마음으로 입술로 아멘을 선포하면서 함께 해주세요. 샵 1069번으로 정답 기다리고요. 찬양 한 곡 올려드릴 텐데요. 찬양 후에는 어제 함께했던 평안북도가 고향인 이곳에 정착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김서영 자매 정착 이야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북한에서부터 이곳에 정착하기까지의 그 이야기 두 번째 만남 함께합니다.

0: 안녕하세요. 남한종착 7개월 차 평안북도에서 온 김서영입니다.
1: 이곳에 정착한 지 이제 반년 차가 되어가는 김서영 자매님과 함께하는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네. 아, 대한민국 정착 7년, 7개월 차 되는 평안북도에서 온 김서영입니다.
1: 진짜 7년 차 되신 것 같아요.
0: 네네네. 아, 7개월이에요, 제가. 말이 이제 실수가 네. 많이 나오고.
1: 어, 아니에요. 아,
0: 많이 좀 긴장되는 것 같아요.
1: 네. 평안북도의 사투리가 그렇게 심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0: 아, 이제 언어가 많이 바뀐 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중국에 있으면서 주변에 이제 아는 사람이라는 게 이제 네. 말을 통할 사람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한 3년 동안은 이제 말을 북한 말을 전혀 안 하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에 이제 말을 하려는데 말이 까먹어서 이제 정말 웃기는 게 하나 둘 셋 넷을 까먹어서 그게 말이 안 나가더라고요.
1: 근데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네. 제가 아는 어떤 형제님은 네. 그 10살 전후에 중국에 나오셔서 네. 한 10여 년을 사시다가 오셨는데 한국어를 거의 다 까먹으셨어요.

0: 그렇다니까요. 그런 분들이 정말 많으셔가지고.
1: 근데 이제 오면서 이제 조금 이제 옆에 같이 얘기를 나눌 사람이 있어서 말을 하면 괜찮을 텐데 말을 안 하다가 갑자기 이제 말을 하려니까 말이 안 나가는 거예요.
0: 중국에서 그럼 7년 동안 거주하시면서는 주변에 이 같은 말을 쓰는 사람이 없다고 하셨는데 네. 어디 계셨던 거예요?
1: 훈연강성요. 아. 훈연강성 이제 학강시라고 네. 러시아 국경 가까운데 거기서 살았거든요. 네. 거기서 한 6년. 아. 그냥 이제 팔려간 집인데 이제 그냥 도망도 안 가고 어디도 안 가고 그냥 그 집에서 이제 쭉 살았어요.
0: 거기에 있던 남성분은 네. 완전 중국어만 사용하셨나 봐요.
1: 네네네. 한족분이시라 이제 다른 말을 못하죠. 네.
0: 중국어를 잘하시겠어요, 선생님?
1: 일반적으로 회화 정도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0: 쓰기도 되세요? 쓰기가 진짜 어렵다는데.
1: 손으로 쓰기는 잘 안 되는데 이제 아마 이제 타자는 잘 치죠. 아, 네.
0: 채팅하고 네네네, 문자 네네네, 통보문
1: 네네네,
0: 보내고
1: 네네네, 그런 거.
0: 그렇게 중국에서 6년의 시간을 보내시고 네. 이곳에 제3국을 통해서 또 다른 제3국을 통해서 오셨는데 네. 거기서 그런 결단을 하시기가 참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난 시간에 얘기해 주신 것처럼 탈북을 하려는 의지가 없으신 상태로 네. 그냥 차에서 네. 잠이 든 채로 네. 중국 땅을 밟으셨고 네. 그러면은 뭔가 북한 땅을 완전히 떠나야겠다라는 생각이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타국에서 사신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남한행을 선택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1: 아, 계기가 있었어요. 저는 이제 북한과 남한 갈등에 제가 혹시 제가 남한에 오면 그런데 말려둔다고 생각해서 이제 한국행을 저는 원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0: 아, 갈등의 중심에 설까 봐요.
1: 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이제 숨어 살더라도 네. 그냥 이렇게 살다 말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계기점이 된 게 제가 중국에서 4년째 만에 네일아트 숍을 차렸어요.
0: 오. 네. 신분증이 그러니까 없으셨는데.
1: 애아빠 이름으로 오픈을 했고.
0: 아, 정말요.
1: 그리고 제가 샵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이제 교태 사람이 이제 저한테 시비를 걸면서 이렇게 되면서 저희 물건들도 많이 막 이렇게 했는데 경찰은 제가 불러야 되겠는데 제가 신분이 없으니까.
0: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1: 그 사람 몰라요. 아, 그냥 이제 얘는 어디 중국 남방 지역에 아니면 이제 네. 혹시 조선족이냐 뭐 이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대단하니까 나중에 이제 애아빠가 이제 그 사람이 저희한테 와서 이러는 거 난장을 부리는 걸 알고 그 사람하고 이제 좀 손 이제 지금이 왔다 이제 막 주먹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서 애아빠가 경찰에 갔어요. 아, 네. 그 경찰에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게 내가 생각을 잘못했다고 신분이 있어야 된다고 네. 내가 중국인한테 애를 낳았어도 중국에서는 저를 받아 안 줬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마음을 고쳐먹고 이제 대한민국 행을 천천히 떠날 마음의 준비를 한 거죠. 그래서 계획을 하고 5개월 만에 떠났어요.
0: 근데 그곳에서 대한민국 행, 그러니까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걸 네. 모르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어떻게 하셨어요?
1: 처음에는 아마 다들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중국어가 안 되고 중국인들이 본인들한테 애를 놔주고 이렇게 돼도 핸드폰을 쥐어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아빠가 핸드폰을 쥐어줬고 이렇게 작품들 올리는 거 그런 앱이 있단 말이에요. 네. 거기서 보면 저희 탈북민들이랑 이러신 분들이 많이 올라와서 라이브 방송도 하시고 하면서
0: 그렇다더라고요.
1: 이제 거기서 네. 알게 된 거예요. 네.
0: 근데 이 북한에서는 보통 기독교에 대해서 그리고 네. 대한민국 남한 남조선에 대해서 그리고

0: 탈북에 대해서 굉장히 사상교육을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잖아요.
1: 당연하죠.
0: 그래서 그에 대한 좀 부담감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가면은 뭐 이렇게 이렇게 사람을 좀 사용할 거다, 이렇게 이렇게 대우할 거다, 이런 교육을 받았다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부담감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1: 이제 처음에는 대한민국에 대한 인식 자체가 저는 안 좋았어요. 이제 저는 이제 뭔가 두 정부가 이제 막좀 갈등도 있고 다투고 있는데 거기 가면 내가 굳이 안 좋은 이미지가 되지 않으랴 이런 생각으로
0: 네.
1: 저는 여기만은 안 온다고 대한민국만은 안 간다고 이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던 제가 이제 왜냐하면 제 고향 땅에 이제 부모님들 계시고 가족분들 다 계시는데 내가 혹시 그 사람들 도와주지는 못하지만 그냥 제가 조용하게 사는 게 혹시 그분들한테도 좋은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0: 그럼 그렇게 브로커까지 알아보신 다음에 한국행을 선택하시고 그 한국행의 여정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알게 된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 시간들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다음 시간에, 그 은혜에 대한 여정을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함께 나누도록 하고요.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이끌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면서 오늘은 대한민국 정착 6, 7개월 차, 이제 반년 차인 김서영 자매님과 함께하는 시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한민족 남과 북이 복음 안에서 통일되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오늘 찬양전에 앞서 나누었던 이곳에 정착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7, 8개월 정도 두세 계절을 보낸 우리 자매님의 이야기 함께 하시면서 보내주신 문자예요. 오 해피데이와 함께 할 수 있어서 오늘 이 간증, 이 여정을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한 오후입니다. 북한의 동포들과 함께하는 그날까지 변함없는 마음으로 기도할게요 라고도 6925님 나눠주셨는데 이곳에 먼저 온 작은 통일이라고 불리는 작은 통일의 그 모습을 이미 살아가고 있는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느끼고 하나님의 그 마음과 시선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OFP대 계속해서 함께 해주세요. 오늘 문자 한 줄 한 줄 한 통 한 통 남겨주시는 분들 중에서 선정통해서 선물을 드리는데 이 선물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퀴즈를 한 번 더 내드릴게요. 북한에서는 전기세를 낼까요? O 아니면 X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회주의인 북한에서 전기도 북한 당국에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전기세를 낼까요? 샵 1069번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문자로 참여하실 때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됩니다. 그러면 오늘 어떤 선물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의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청정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엠팜에서 제주 청차 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초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곰추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추 제품을 드립니다. 복음통일을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또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답은 북한은 주민들의 전기세를 낼지 O 아니면 X 정답은 O입니다. 전기세를 내고 있습니다. 저도 당연히 안 내기권 했어요. 통일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북한에서는 이전에도 집세, 수도요금, 전기요금을 걷어왔다고 해요. 하지만 우리처럼 계량기로 사용량을 측정해서 쓴 만큼 요금을 내는 방식은 아니죠. 그래서 가정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일정한 금액으로 전기세를 걷고 있죠. 그래서 공급되지 않는 이 전기에 주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황해북도에서는 폭염과 낡은 전력시설의 문제로 도 전체 큰 정전이 발생했다는 소식까지 OEPD를 시작하면서 나누어 봤는데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 아닌 곳 북한. 이 북한 땅을 위해서 그 무엇보다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서 사람보다 다른 것을 우선시하면서 주민들의 삶을 돌보지 못하는 이 북한 사회가 복음으로 깨어질 수 있도록 진리로 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쌓이고 쌓일 때요. 오늘 기도의 한 줄로 출석 인사 나눠주신 분들 그리고 문제 정답까지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제가 방송 마치고 답장을 보내드릴게요. 링크가 있는 답장 받아보신 분들이 오늘의 당첨자이시니까요. 링크 클릭 후 성함, 주소, 연락처 입력해주세요.

북한 접경 지역에서 복음 통일이 되기를 기도한 지가 벌써 40년이 다 되었습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서 저도 기도합니다 하신 새싹회원 분 계세요. 와, 수십 년이 된 이 한 분의 기도,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우리 무수한 기도의 산이 복음 통일의 그 역사로 이어질 그날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소망하며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북한을 위한 한 줄의 기도 올려주시리라 믿으면서 극동방송 OFP데이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송, 사랑으로 지역을 섬기는 낮은 교회와 믿음의 기업 크로바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함께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여수 수성로 교회는 아르스토바 합창단 남녀 단원을 모집합니다. 정통 기독교 교인이며 찬양의 소질이 있고 성실한 단원을 모집하며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804번에 8275, 82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엄마들 광양 지역은 9월 1일부터 10월 6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가을학기 6주 훈련이 광양교회에서 열립니다. 다음 세대 자녀와 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모임이며 신청 문의는 010-4574번에 3081, 308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심전도 사관학교는 9월 30일 수요일에 예심전도 1일 컨퍼런스를 생수교회에서 개최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로 양성하는 전도훈련학교며 자세한 문의는 010-3003번에 9125, 912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천성산 기독교 수양가는 8월 27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3시에 흔적이란 주제로 목요 성령 충만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강사는 수양관 담임 목사 김일곤 목사며 아울러 27일은 특별 성회로 미국 오클라호마 하목한 교회 송기찬 목사의 집회 인도가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1-9793, 651-979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통합 순천노회 장로회는 8월 28일 금요일부터 29일 토요일까지 오후 2시에 주요 새롭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제38회 장로 수련회를 엽니다. 강사로는 주한대학원 대학교 총장 유재근 목사,

0: 전 한동대학교 총장 김명현 박사, 중앙대학교 김누리 교수, 한국 GWP 개발원 장용익 대표며 문의는 010-9954번에 3536, 9954번에 35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한 구국기도회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에 순천 호수공원에서 열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한국교회의 영적각성과 부흥 등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자세한 문의는 010-2245번에 6967, 696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방송사 공개월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 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깔고서 밭 깔어.
2: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흙어온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 되겄어 소.
1: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2: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1: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네 애가 내고 내가 네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2: 하지 말어.
1: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오?
2: 좋아하지.
1: 잘 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2: 하지 말어.
1: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대야.
2: 그래요? 아 신청을 어떻게 하는겨?
1: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겨.
2: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1: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3: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 실을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할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8월 20일 목요일 오후입니다. 2시였습니까? 진행자 서인철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우리는 하루에도 참 많은 선택, 수많은 선택, 지금도 선택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거 들을까? 저거 들을까? 선택을 하죠. 작은 일부터 중요한 결정까지 고민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또 우리가 어떻게 그 기준을 바로잡고 갈 수 있을까? 혹여나 지금 가고 있는 걸음도 그 선택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수많은 선택들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선택의 기준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 기분이나 생각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또 흔들릴 때도 방향을 다시 잡을 수 있는 은혜의 말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돌아오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기자도 106절에서 주의 말씀을 지키기로 굳게 정했다라는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도 한번 정해볼까요? 오늘 말씀,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겠노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선택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켜고 출발하는 오늘, 우리의 모든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빛이 함께 하시길 기도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첫 번째 찬양 강찬의 음성으로 출발 시작합니다.

네, 907님 오늘 문자 처음으로 남겨주셨습니다. 차 안에서 듣고 계시다고 비가 내렸다라고 하셨는데 우리 907님 멀리서 듣고 계시죠. 네, 양평이었나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양평이었나? 아까 맞죠? 양평 맞죠? 아, 그쪽에서 듣고 계십니다. 아, 우리 2483님 와, 최근에 2시 왔습니까? 자주 방문해 주시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도 사진과 함께 광양시에서 듣고 계시는 오늘도 찬양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찬양을 신청합니다. 기적의 하나님. 아니, 기적의 하나님 지난번에 한번 신청을 하셨는데 다른 찬양 없으실까요? 혹시 2483님 국동방송 방금 좀 사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함께 참여해 주시고 계신 우리 2483님 추천 찬양 딴 거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0782님 출석 체크 문자 참여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4643님 출석 체크 문자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어제도 녹음 방송이어지고 오늘도 녹음 방송일 거라고 생각하고 안 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래도 언제나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뭐 사실 2시 왔습니까? 가장 의미 있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오신 분들은 다들 하나님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라 생각하면서 함께 오늘도 의미 있는 하나님 말씀의 찬양으로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396님도 오늘 오셨네요. 2시 왔습니다. 출석 체크 문자 시작 함께 올려주고 계시고요. 오늘 새싹이 아닌 2483님 처음에는 문자로 주셨다가 두 번째는 앱으로 문자를 앱으로는 처음이네요. 네, 할렐루야 문자 올려주셨습니다. 가입 잘하셨습니다. 앱을 통해서 듣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 8229님 오늘 함께하고 계시네요. 함께 또 문자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9821님께서도 학동에서 인사드려요. 학동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학생들이 계약을 하면서 시간표가 원래대로 돌아가서 이제 방송 정주행하면서 또 이렇게 듣는 게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도 9821님 자주 오시는 것 같아요. 네. 시간 되실 때마다 자주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문자도 남겨주시고요. 또 그리고 운전하고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네.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모두 안전운전이 최선입니다. 그렇게 잘 가고 오는 발걸음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1913님께서도 문자를 남겨주고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문자 반갑습니다. 우리 1913님 네, 감사합니다. 신청 찬양도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생방송인 것만큼 올려주시는 문자마다 바로 제가 소개 이어드리면서 함께 방송 진행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하실 찬양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내가 걷는 이 길이 빗나갈 줄 모르고 이 가사가 있잖아요. 이 찬양 함께 듣고 온 다음에 오늘 퀴즈 문제 있습니다. 함께 풀어가시죠.

네, 우리 1913님, 그 피가 나를 구했네, 라고 찬양을 신청해 주셨는데, 이 찬양이 제목이 맞을까요? 제가 검색을 잘못한 건지, 아니면은 찬양의 가사가 이런 건지를 제가 아무리 검색을 해도 그 피가 나를 구했네, 라는 찬양이 뜨질 않네요. 다시 한번 제목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 피가 나나나나나나나 이 찬양은 아니시죠? 네, 찬양 가사 내용은 생각나는 거, 그 찬양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다시 한번 1913님 찬양곡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9396님 하늘 보자 찬양 신청해 주셨는데 제가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복음성과 우리 주의 성령이 들려주세요. 우리 9507님께서도 찬양 신청 올려주셨습니다.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도 네 찬양 신청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일단 지금 퀴즈 문제 올려드릴 거고요. 퀴즈 문제 정답과 함께 올려주시면 제가 또 준비한 선물 또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니까요. 오늘 선물 발송했어요. 오늘 선물 발송이 됐으니까 아마도 내일이나 모레쯤에 선물 당첨되신 분들은 받으실 겁니다. 아무튼 네 큰 아무튼 네 그렇게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퀴즈 문제 지금 바로 함께합니다. 네, 다들 알고 계신 퀴즈 문제.

0: 문제일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곳은? 바꾸신 곳. 이 곳은 어디일까요? 자, 보기 1번 베들레헴, 2번 가나, 3번 나사렛, 4번 여리고. 네, 다시 한번 퀴즈 문제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곳은 어디일까요? 자, 1번 베들레헴, 2번 가나, 3번 오나라고도 내고 싶지만 3번 나사렛, 4번 여리고. 네, 이렇게 정했습니다. 번호로 올려주셔도 될 것 같고요. 정답 문자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천 찬양 듣고 싶은 마음속에 흐르는 은혜의 찬양 함께 제목도 올려주시고 어디서 이 방송 듣고 계신지도 함께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협찬 선물 소개합니다.
1: 2시에 왔습니까에서 보내드리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기업들의 협찬 선물을 소개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마음은 맑게 리본 브러쉬 칫솔 선물로 상쾌하게 세원 정밀에서 보내드리는 한 번 쓰면 다시 찾는 칫솔 세트를 도심 속의 오아시스 광양시 광포로 56에 위치한 스파렉스 찜질방 이용권 건강한 휴식 당신만의 힐링 공간 벨루스톤 힐링 카페에서 벨루스톤 프리미엄 온열 체험 스톤 테라피 10만원 상품권을 생활 속의 기쁨을 주기 위해 협찬으로 함께하는 애터미에서 세탁세제와 물티슈 한 박스 화장품 세트 국물 다시마 팩을 건강한 아름다움에 대한 끝없는 생각과 도전으로 아름다움 그 이상의 가치를 선사하는 뷰렌코리아에서 고급 화장품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0: 네, 907님의 신청 찬양 우리 주의 성령이 예, 듣겠습니다. 온 땅이여 먼저 메들리 찬양으로 함께 할게요.
2: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전남동부 극동방송 2시 왔습니까? 전철 PD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오후 2시 21분 33초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걸음 가운데 아직은 여전히 여름이라고 말하긴, 여름이 다 지났다라고 말하긴 아직 이른 시기이기도 하지만, 또 아침과 저녁에는 시원한 바람도 간혹 불어오는 이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있으면 또 가을이 시작이 되고 단풍이 지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또 오곡백과 물을 익어가는 이 시점에 하나님 은혜에 또 찬양하며 찬송하며 나아갈 때 더 큰 은혜가 우리 삶 속에 펼쳐질 줄 믿고요. 또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함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금 드린 찬양도 정말 우리 신앙의 또 믿음의 선배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살았을지가 생각이 되고 묵상이 되어지는 그런 찬양이 아니었을까. 정말 뜨거운 그 축제의 현장을 보는 듯한 그런 찬양을 듣고 왔습니다. 또 찬송가도 신청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특별히 2325님 오늘 처음으로 문자를 남겨주시면서 신청곡 내가 매일 기쁘게 저는 경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경산에서 또 이렇게 제 방송 들으시는 분이 계시네요. 이렇게 또 방송을 들으시면서 신청 찬양 찬송가로 신청해 주셨는데 그리고 정답도 올려주셨네요. 오늘 처음 오셨으니까 제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주소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325님 주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옹기장의 음성으로 올려드립니다. 신청 찬양.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성령이 임하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능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 오늘 찬양을 올려주시는 분들 근데 신청 찬양을 보니까 대부분의 성도님들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이 찬양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복음성가, 복음성가를 더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찬송가도 함께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우리 2325님처럼 신청 찬양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가로 올려주셨듯이 아마도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시는 찬송가가 있으실 것 같아요. 찬송가도 함께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함께 하실 찬양은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까 신청해 주신 분 계시죠? 아, 갑자기 부르니까 아, 우리 9135님께서 신청해 주신 찬양인데요. 3호님 신청해 주신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리 찬양 이어드릴 텐데 그 전에 먼저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오늘 퀴즈 문제 못 들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퀴즈 문제 한 번 더 올려드리고 또 정답 함께 신청 찬양도 받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받고 함께 나누면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퀴즈 문제 되게 쉬워요. 땡땡에 혼인잔치 뭐 이렇게 하면은 땡땡이 뭔지는 충분히 맞추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자, 문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은 어디일까요?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은 어디일까요? 그냥 이 문제만 내도 맞추실 것 같은데.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베들레헴, 2번 가나, 3번 나사렛, 4번 여리고. 자, 다들 이 보기가 꽤나 익숙하고 유명한 장소들이죠. 각 지명마다의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는 장소들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곳은 어디일까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곳 땡땡의 혼인잔치 이렇게 생각하면 이 땡땡의 단어를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보기 1번 베들레헴, 2번 가나, 3번 나사렛, 4번 여리고. 자, 정답을 아시는 분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정답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국동방송 앱을 통해서 문자를 주시면 돈이 안 듭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50원, 100원도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고 또 이렇게 계속 문자 하시는 분은 계속 문자 하다 보면 쌓이다 보면은 네 조금 그러실 수 있으니까 극동방송 앱을 통해서 자주 들어주시고 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앱을 통해서 문자는 공짜입니다. 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신청해 주신 신청곡 찬양 함께합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혹시 전쟁의 아픔 속에서도 피어난 아주 특별한 우정 이야기 들어보셨을까요? 6.25 전쟁 당시 미 해병대 종군 기자였던 고 로버트 H. 모제 씨는 강원도 피난민 캠프에서 당시 15살 남짓이던 한국인 소년 킴을 만났다고 합니다. 전쟁으로 아버지를 잃은 소년과 또 종군 기자는

가족처럼 서로를 의지하며 사진 촬영도 했다는데요. 세월이 흘러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대신해서 아들 로버트 P. 머지어 씨가 이 소년을 꼭 찾고 싶다며 최근 국가보훈부에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든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형제라고 말하며 꼭 다시 만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을 전해온 건데요. 1935년에서 37년 사이에 태어나 강원도 홍천의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소년 김. 이 기적 같은 만남이 다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제보를 기다립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우정, 우정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이 소중한 사연과 제보에 대한 안내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있으면 또 마치는 시간이고 오늘 지나고 또 내일 또 금요일입니다. 아, 시간이 정말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금요일, 벌써 금요일이 왔네요. 8월도 이제 거의 다 지나가는 듯하고 이제 조금 있으면 9월의 시작이겠죠? 네, 오늘 퀴즈 문제 정답도 발표를 하면서 오늘도 마지막 찬양, 또 친구의 고백이라는 찬양 이어드릴 텐데 신청 찬양이죠? 함께 또 들으면서 오늘도 은혜 속에 찬양 방송 오늘도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퀴즈 문제 정답은 가나입니다. 가나. 가나, 가나의 혼인잔치라고 올려주신 분들이 계시죠. 4375님도 정답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가나라고 올려주신 분들 중에 제가 이 방송 마치고 문자를 보내드릴 텐데 추가로 특별히 우리 아까 우리 2325님 께 제가 선물 보내드린다고 했죠. 그리고 9135님께 자꾸 왜 9135를 자꾸 3535님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네, 9135님께 제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찬양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친구의 고백이라는 찬양 클래식 콰이어의 찬양이지만 이 찬양으로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 거고요. 남은 시간도 주님과 함께 행복한 시간,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 저녁 식사도 즐거운 식사의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매주 이 시간은 여천교회 후원으로 지역교회를 섬기는 날입니다. 오늘은 광양 만나교회 김대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살았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관계는 무너지고요. 시기와 불신이 깊어집니다. 인정받지 못했고 이용만 당하고 속임을 당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은 야곱의 20년 하란 생활에 종지부를 찍는 결정적인 전환점을 다루거든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환경으로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뼈빠지게 일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소리가 뭐냐면 사촌 형제들, 즉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비방하기 시작하는데 그 내용이 1절이거든요.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았다라고 모함합니다. 사실 야곱은 지난 6년 동안 라반의 온갖 속임수 속에서도 신실하게 일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양떼와 염소떼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얻은 정당한 대가였거든요. 그러나 시기심에 눈먼 사람들이 진실을 외면하고 비난의 화살을 쏟아붓습니다. 정말로 억울한 일 아니겠습니까?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되어버린 그런 상황인 거예요. 결정적인 것은 또 2절에도 나오는데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안색이 변했다라고 하는 게 뭔가요? 어제까지만 해도 웃으면서 조카 고생 많네 이런 이야기하던 외삼촌이 오늘은 눈을 부라리면서 잡아먹을 듯이 쳐다보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첫 번째 교훈을 얻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때로 주위 사람들의 비난과 관계의 깨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있는 자리를 돌아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아무리 잘해주고 최선을 다해도 풀리지 않는 관계가 있어요. 어제까지 웃으며 지냈던 동료가 갑자기 나를 험담하고 가족같이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억울함에 잠을 못 이루죠.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 비난의 소리 이면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에게 비방하는 소리는 야곱아, 이제 이곳은 네가 계속해서 머물러야 할 땅이 아니다.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야 한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신호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라반의 아들들이 계속 친절하고요, 라반이 여전히 야곱을 우대해 주

두었다면 야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야곱은 베델에서 서원한 것은 잊어버린 채 바딴 아람에서 부자로 살아갈 생각을 꿈꿨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뼈를 묻으려고 했을지도 모르죠. 이건요, 영적으로 보면 성공이 아니라 비극입니다. 약속의 자녀가 약속 없는 땅에서 안주하는 것, 이거 영적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삶에 닥친 위기는 우리를 잠에서 깨우는 영적 알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위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가장 안전한 길로 들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렇게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이제 야곱의 시선을 생존에서 사명으로 바꾸십니다. 이 현재에서 약속의 땅으로 돌리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방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방황하는 것은 그 사람이 열심히 살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방향을 몰라서 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열심히 살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힘든 경우들이 많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고 또 우리가 완수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13절 말씀인데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실 때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델이 어디입니까? 20년 전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치던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던 자리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과 만났던 자리입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라반의 종살이를 하면서 종처럼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금 그의 정체성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너는 네가 지금 종살이한다고 그래서 네가 종인 줄 아느냐? 너는 종이 아니다. 너는 나와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흔들리는 이유,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천국 시민이고 나에게 이러한 믿음으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권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할 기독교인들이 세상에만 나가면 그냥 회색지대를 살아버려요. 기독교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드러내는 장소는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이에요. 여러분,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셨고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나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은 끊임없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지금 불러가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러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름이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야곱은 순종의 길을 내렸습니다. 은혜의 길 함께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야곱에게 남은 과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족들의 동의를 구하는 일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하고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할지라도 함께 가야 할 가족들이 반대하거나 마음이 갈라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 길을 떠나기는 쉽지 않겠죠. 특히 야곱의 아내들인 라헬과 레아에게 고향을 떠난다, 또 아버지와 가문을 등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명자를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반드시 공동체의 동의와 협력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첫 번째, 낮은 자세로 소통하며 비전을
공유해야 되겠습니다.

0: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 그러면서 야곱은 아내들에게 현재의 위기 상황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겪은 부당함을 알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지켜주셨는지를 8-9절에 이야기합니다. 종종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으니 당신은 무조건 따르라! 라고 하는 이런 강압적인 태도를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절대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죠. 야곱은 아내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꾀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공유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전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두 번째로는 이제 아내들의 반응이 나와요. 두 아내 라헬과 레아의 반응은 놀라운데요. 아버지 라반에 대해서 서운함을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라헬과 레아는 야곱의 아내이기 이전에 라반의 딸들이잖아요. 하지만 라반은 딸들을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재산을 불리는 도구로 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떠나야 할 때를 맞춰서 아내들의 마음속에서도 친정에 대한 미련을 정리하게끔 하셨던 겁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에 혹여라도 이렇게 관계가 틀어지거나 예상치 못한 실망을 경험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겠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리시키고 새로운 사명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준비 작업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봐야 될 것, 전적인 동의와 순종의 고백을 이끌어내십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이기도 합니다. 16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이 고백은 라헬과 레아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야곱이 불쌍해서 혹은 아버지가 미워서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의 삶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이들이 친히 보았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해 가실 것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신앙적 결단인 거거든요. 그래서 참된 동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함께 인정할 때만이 완성되어집니다. 야곱이 혼자서 가자라고 하면은 도망자이지만 그러나 아내들이 함께 이렇게 모든 일들을 같이 하게 되어지면 거룩한 행진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명자의 길에 반드시 이렇듯 야곱에게 레아와 라헬이 있었던 것처럼 돕는 배필과 믿음의 동료를 붙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결단을 내리면 하나님께서는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반드시 움직여서 그래서 가로막혔던 장애물들이 하나씩 해결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가능하게끔 하나님께서 일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신호들이 있으시죠.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13절 말씀처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이제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험악한 세월 속에서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베델의 축복은 이미 시작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생존에서 우리는 사명으로 옮겨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친히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응답하고 동역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친히 목도하시는 그리고 간증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지역교회를 섬기는 여천교회 후원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0: 오늘은 광양 만나교회 김대원 목사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500-3800 전남동부 국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분 말씀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 제공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사무엘상 12장 24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했습니다.

0: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변화된 게 있다면 그전에는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게 됐는데요. 잔소리를 안 하게 되고 내가 행동으로 남편을 감동시켜야 되겠다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남편을 주같이 대하라는 말씀처럼 정말 남편에게 성심성의껏 했고 또 새벽 기도를 가면서 남편 신발을 들고 가서 옆에 놓고 하나님 저희 남편도 이 신발을 신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이뤄주실까 했는데 전파 선교사로 신고 새벽 기도 때 신발을 가지고 가서 함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저희 행동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극적으로 저희 남편을 구원시켜 주셨어요. 이 전파 선교사 이 작은 물질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큰 물질처럼 느끼는구나 하는 걸 느껴서 저는 항상 극동방송을 너무나 사랑하고 저희 가정이 복음화된 1등 공신이라고 저는 말씀하고 싶고요. 정말 홀로 믿는 믿음의 가정들 저는 누구보다도 그 마음을 알거든요. 정말 그분들이 전파 선교사로 먼저 남편을 심는다면 하나님께서 꼭 구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1: 좋은 곳에 함께 가고 싶은 마음에 챙겼던 신발 그 간절함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극동방송은 복음을 전파를 통해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전파 선교사를 기다리며 또 한 켤레의 신발을 준비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이 귀한 사역의 길을 함께 걸어주세요.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는 분은 단문 50원

내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교회를 조금 오래 다니신 분들은 본인에게 특별한 찬양이 있죠. 내가 어떤 상황에서 특별한 은혜가 있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저에게 특별한 찬양인데요, 제가 잊고 있었던 찬양을 최근에 접했거든요. 옛날에 그때가 생각나더라고요. 이 찬양을 들으면서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 모르고 있는 분들을 많이 생각하곤 했었습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나를 보내소서, 나를 사용해 주소서 라고 기도했던 모습도 기억이 났어요. 어떨 때는 방에서 그 옛날 카세트 테이프로 이 찬양을 틀어놓고 그 옆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생각도 납니다. 최근 이 찬양을 들으면서 지금의 내 모습을 바라보는데 예전에 그 순수하고 간절했을 때 모습이 많이 없더라고요. 회개가 되고 다시 그 선교의 열정을 갖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을 다시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죽어가는 영혼,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에 대해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나의 관심도 그곳에 있고 그에 대한 간절함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찬양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구하라 모든 열방들을.
1: 지금도 전 세계 55개 인구 중 12여 개의 중국인과 10억 개의 모슬렘을 포함한 절반 이상의 영혼들이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을 듣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복음이 없어서 영혼의 목마름과 어둠에 눌리고 상한 그 영혼들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네, 도란노 경배와 찬양, 구하라 모든 열방들을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세깨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야, 오래간만에 또 이 찬양 들었는데요. 그때처럼 마음이 막 좀 뜨거워지네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단 한 번도 듣지 못해가지고 들었어도 죽어가고 있다. 하용인 선교사님의 그 애절한 목소리도 들리고요. 참 두란노 경배와 찬양, 예전에 참 우리가 같이 참 많이 불렀었는데 참 많이 시간이 지났네요. 지금 들어도 저는 너무 좋네요. 구하라, 건져라 이 모든 열방들을. 이어서 이 찬양도 한번 같이 나누고 싶어요. 한 지역에만 조금만 이렇게 국한된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전 세계 정말 많은 사람들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쓰는데 바로 열방이라고 쓰죠.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0: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찬송가 온 세상 위하여 크룩수 힘찬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앞서 네, 박세령 예, 앨범에서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입니다. 제목 자체가 은혜가 돼요. 두 곡 찬양, 열방을 향한 찬양, 복음을 위한 찬양 전해드렸습니다.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열방을 향해서 이렇게 복음 전하고 하나님께 오게 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지만요, 내 가족,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 가까운 사람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이게 더 힘들더라고요. 급한데 더 힘들어. 예. 자, 이 시간에 우리 새끼아라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영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화 한번 해볼게요.
1: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세요. 저 위윤아님 되시죠?
1: 아, 네, 안녕하세요.
0: 예, 저 극동방송 새끼라 김인수 PD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예, 예,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1: 네, 괜찮습니다.
0: 잘 지내고 계세요?
1: 아, 그럼요.
0: 아, 아주 그래요.
1: 잘 지내고.
0: 아주 잘 지내고 네, 그래요.
1: 네.
0: 다행이네요. 지난 6월에 우리 통화했잖아요.
1: 네, 네.
0: 그때 10개월 방학 맞죠?
1: 네, 맞습니다.
0: 어떻게 방학 끝내셨나요?
1: 아, 그럼요.
0: 아,
1: 끝내고
0: 예.
1: 그 추천해 주신 공교에 등록해서
0: 예.
1: 새가족 교육도 끝났고.
0: 와. 이야, 새가족 교육도.
1: 네.
0: 오, 저희가 또 소개해 준 교회 또 등록까지 네. 하셨고.
1: 네.
0: 야. 아우, 너무 감사하네요. 예.
1: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예, 뭐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0: 예, 예.
1: 그냥 하나님 말씀만
0: 예.
1: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기로 했습니다.
0: 1대1로 하나님 만나세요. 네. 제가 네. 아마 그런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1: 네, 맞습니다.
0: 예, 그래요. 참 그때 그 이전에 이제 교회에서 좀 어려움이 있으셨잖아요. 그렇죠? 제 기억하기로는요.
1: 네, 맞습니다.
0: 아유, 지금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잘 예배 드리고 계시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0: 그때 아내는 교회를 다니고 계셨고.
1: 네. 아내하고 딸은 그 기성교회 그대로 그냥 다니고 있어요.
0: 예, 예.
1: 저만 이제 교회로 옮겨서.
0: 네, 네.
1: 새가족 등록하고.
0: 예.
1: 교육도 끝나고.
0: 예.
1: 수료식도 끝났습니다.
0: 수료식도 끝났고.
1: 네.
0: 아내도 많이 옆에서 기뻐하실 것 같네요.
1: 아, 많이 좋아하죠.
0: 그래요. 그때 네. 선물도 잘 받으셨죠?
1: 네, 받았습니다.
0: 주얼리 선물을 아내에게 잘 전달됐습니까?
1: 네.
0: 아, 다행이네요. 참, 그러니까 이렇게 10개월 방학이면은 그래도 빠르게 방학을 끝내신 거예요. 정말 잘하신 거예요.
1: 아, 그 전에 항상 안 빨리 가야 되는데
0: 예.
1: 뭐 그냥 제 나름대로 그냥
0: 예.
1: 건강교회 찾는답시고
0: 예.
1: 좀 그러고 있었는데
0: 네.
1: 그게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0: 예. 그러니까 이제 방송 들었다 보면 뭐 10개월이 뭐 귀여운 방학이죠. 막 몇십 년 방학들이 네. 많은데
1: 네, 맞습니다.
0: 그래도 빨리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돼서 참 너무 감사합니다.
1: 아, 네.
0: 그 뒤로도 계속 방송 듣고 계시나요?
1: 네.
0: 지금
1: 뭐 지금은 많이는 못 듣고
0: 네.
1: 틈 나는 대로 차 타고 오메 가면 할 때 항상
0: 예.
1: 그 정도 채널이
0: 네.
1: 되십니다.
0: 그래요. 또 주위 분들에게
1: 네.
0: 잘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 위윤아님 같은 분들이 또 많이 생겨나면 좋잖아요.
1: 그럼요.
0: 그렇죠. 예.
1: 네.
0: 그때 우리 결단의 기도를 했다면 이 시간에 네. 저와 함께 네. 이제 감사의 기도를 한번 드렸으면 좋겠거든요.
1: 네.

0: 저 따라서 우리 한번 네. 기도 한번 할까요?
1: 네. 네.
0: 예. 사랑의 하나님.
1: 사랑의 하나님.
0: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0: 어려움을 이겨내며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0: 아멘. 감사합니다. 예.
1: 감사합니다.
0: 예. 참, 사실은 정말 어려운 경험을, 예. 교회에서 금전적인 상처가 있었다고 하셨죠?
1: 네네.
0: 예. 참, 이런 일들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게 생각보다 있더라고요, 보면. 제가 네, 이 새끼라를 진행하다 보면.
1: 지난번 교회에서 금전적인 문제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0: 네네.
1: 근데 그걸 어떻게 수습을 하느냐.
0: 네네.
1: 그 문제에 있어서
0: 네.
1: 예, 동료 집사님들하고 저하고 생각이 많이 달랐고
0: 네네.
1: 또 그 수습하는 과정에서
0: 네.
1: 제가 모르게
0: 예.
1: 내가 갑자기 이렇게 뒤집어지는.
0: 아, 그래요.
1: 예, 이해 안 되는 쪽으로
0: 예.
1: 뒤집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0: 예.
1: 너무 힘들었어요.
0: 그렇군요. 아이고. 예. 정말 마음고생 정말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이제 툴툴 털어버리고
1: 네.
0: 쉽진 않지만 우리 인간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1대1의 그 만남 계속해서 잘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앞으로 우리 공릉교회 건강한 교회 예배 잘 들으시면서 거기서 또 좋은 교제 있으시길 바라겠고 마지막으로 우리 위훈아님 좋아하시는 네. 인생 찬양 가장 좋아하는 찬양 어떤 찬양이 있을까요?
1: 저는 사명.
0: 사명.
1: 네.
0: 이 찬양 그, 좋아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1: 그 찬양으로 제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0: 그래요. 어떻게 만났는데요?
1: 네. 그러니까 아내도 저도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아내를 교회로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 하다가,
0: 네.
1: 그냥 어느 날 수요 예배를 갔는데,
0: 네.
1: 같이 앉아서 찬양도 잘 모르고 한데, 이 사명 부르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가면서,
0: 네네.
1: 아, 하나님 믿어야겠다.
0: 예, 예.
1: 하고,
0: 그때부터
1: 이제 기시하겠고
0: 네네.
1: 영접하게 됐고
0: 예.
1: 그래서 이 다른 찬양은 뭐 멜로디를 듣고 해야 이제 기억이 나는데
0: 네네.
1: 이 찬양만큼은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0: 네네.
1: 좋아하는 곡입니다.
0: 그렇군요. 우리 예수님의 사명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사명이셨는데 정말 그 예수님의 사명 보면서 우리의 사명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예 마음이 듭니다. 오늘 네. 이 사명 신청해 주셨는데 이 찬양 보내면서 마무리하겠고요. 이제 계약을 하셨으니까 저희가 또 축하해 꽃바구니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 네. 알겠습니다.
0: 다시 한번 축하드려요.
1: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네.
1: 네.

동방현주의 사명 함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자, 10개월의 방학 더 길어지기 전에 잘 계약을 하신 것 같고요. 또 저희 극동방송에서 소개시켜드린 교회를 나가셔서 또 등록까지 하셨네요. 참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자, 이 시간에 제가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볼 분은 아주 독특한 케이스로 지난번에 저랑 한번 전화 연결이 된 분인데 이분은 교회 안 다니시는 무교입니다. 완전 무교인데 지인 중에 천주교 성당 다니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 새끼라를 그렇게 즐겨 들으신대요. 그래서 그분이 새끼라 새끼라 하면서 이분에게 이 방송 얘기를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끼라가 뭐야 라고 하면서 이 무교생이 이 방송을 듣다가 저하고 문자를 주고받고 전화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영접 기도도 했죠. 자, 이분

0: 교회를 나갔다고 그러셨어요. 지난번에 문자로 교회를 나갔다고. 지금 전화 연결 한번 해볼게요.
1: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세요. 저 극동방송의 그 새깨라라는 프로그램의 김인수 PD예요.
1: 네네.
0: 그때 저하고 전화 연결됐던
1: 맞아요.
0: 맞죠?
1: 네.
0: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1: 네.
0: 제가 이거를 전화를 드린다 하면서 아껴놨다가 제가 네. 여유 생길 때 전화하려고 했어요.
1: 네.
0: 그때 저하고 통화하고 나서 등록은 안 했지만은 그냥 교회 다녀왔다고
1: 네,
0: 문자 주셨잖아요.
1: 맞아요.
0: 그때
1: 그냥 혼자 그냥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0: 어떻게 집 근처 그냥 아무 교회나 가서 갔다 온 거예요?
1: 네. 네.
0: 그래서 그때 한 번 딱 갔다 왔어요? 아니면 그 뒤로도 몇 번 가세요?
1: 제가 쉬는 날이 이제 불규칙해가지고.
0: 네네.
1: 그때 한 번 그냥 사람들이 그 예배 보는 시간에 우르르 들어가잖아요.
0: 네네.
1: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따라 들어갔다가.
0: 예.
1: 한 30, 40분 같이 있다가 나왔다가
0: 예.
1: 그리고 나서 얼마 전에 얼마 전에
0: 네.
1: 금요일날 이렇게 또 사람들이 막 가길래
0: 예.
1: 한번 저녁에는 또 뭐하나
0: 금요일날 또 따라 들어가 봤어요 교회
1: 네 혼자
0: 혼자
1: 네
0: 그 두 번 가봤군 일요일날 한번 따라 들어가 보고
1: 네.
0: 금요일날 네. 밤에 한번 따라 들어가 보고
1: 네
0: 정말 그 신기한 게 우리
1: 네.
0: 1769번님은 그때 네. 이제 무교라고 했잖아요. 무교.
1: 네, 네.
0: 근데 이제 천주교 다니시는 분이
1: 네,
0: 이 새끼라 방송을 듣고 있다가 한번 들어봐라.
1: 네, 맞아요.
0: 그렇죠? 그래가지고
1: 네.
0: 이제 듣게 됐는데 그 천주교
1: 네.
0: 다니시는 분은 계속 성당 다니시면서 이 극동방송
1: 네,
0: 들으시는 거예요. 지금도.
1: 지금도.
0: 지금도.
1: 네.
0: 그래서
1: 지금도 그래서 항상 그 차를 타며.
0: 참 특이해요. 신기합니다.
1: 네.
0: 네 신기합니다. 제가
1: 네.
0: 그분한테 제가 선물을 드렸나 모르겠네. 그분한테.
1: 주셨다고 받았다고.
0: 아, 그분한테 선물 드렸군요.
1: 네.
0: 우리
1: 네, 네.
0: 1769번님도 선물 받으셨던가요, 그때?
1: 네.
0: 그래요, 그래요. 뭐 받으셨죠?
1: 저는 유산균.
0: 유산균 받으셨구나.
1: 네, 그리고 그분은 김치가 왔다고
0: 김치.
1: 그러시더라고요.
0: 그렇구나.
1: 네.
0: 아무튼 잘 갔네요. 잘 갔고 두 번 교회 갔는데 이렇게 한번
1: 네.
0: 따라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1: 네.
0: 어땠어요 느낌이?
1: 그냥 구경하고
0: 그 구경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 구경해 보니까 어땠어요 마음이? 어떤 느낌이었어요?
1: 잘 모르겠어요.
0: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1: 네.
0: 혹시 갔던 교회 이름 기억나요?
1: 신일교회.
0: 예? 네?
1: 신일교회.
0: 신일교회 네. 계시는 곳이 어디시죠?
1: 그 근처예요. 안양 5동.
0: 안양?
1: 네.
0: 안양에 계시는군요. 안양 신일교회를
1: 네.
0: 갔다 오셨구나. 그
1: 네.
0: 금요일도 신일교회 갔다 오셨고
1: 네.
0: 우르르 들어간다고 하는 거 보니까 교회가 작은 교회는 아닌가 봐요.
1: 커요.
0: 커요?
1: 네. 네.
0: 그렇구나. 와, 아무튼 그래도 참 신기하게 교회를
1: 네.
0: 거의 뭐 한 번도 안 나가봤던 분이잖아요.
1: 한 제가 6살, 7살 때는 동네에서 많이들 갔잖아요.
0: 예, 예.
1: 고를 때는 뭐 가봤죠.
0: 그렇죠. 뭐 그러니까 거의 뭐 이제 진짜 무교 안 가봤던 분인데.
1: 그렇죠, 그렇죠.
0: 최근에 간 게 그 금요일 저녁이잖아요.
1: 네.
0: 근데 그 문자를 저한테 보내셨을 때는 등록은 안 했지만 그냥 다녀왔어요. 이게 무슨
1: 네,
0: 감정인지는
1: 맞아요.
0: 모르겠지만 그냥 편안했어요. 이렇게 문자를 보냈었잖아요.
1: 네, 네.
0: 제가 이거 문자 안 버리고 가만히 잘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가 이렇게 한번 전화했어요.
1: 네, 감사합니다.
0: 그 편안함이라는 게 그걸
1: 네.
0: 느꼈다는 거가 참 또 저는 좋더라고요. 저는 좋아요. 그래서
1: 감사합니다.
0: 앞으로도 그 편안함을 좀 더 느껴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1: 네.
0: 저하고 전화 연결되고 나서 이 방송도 또 몇 번 들어봤어요?
1: 네.
0: 그래요? 그 뒤로도?
1: 저도 네, 저도 차에 하면은 이제 저 혼자 있을 때는 그냥 생각 없이 켜놓는 거죠. 딱 이렇게 맞춰놓고.
0: 그래서 제가 이제 1769번님처럼 이렇게
1: 네.
0: 다른 분들 막 전화 연결하고 이런 거
1: 네.
0: 들으셨죠?
1: 네.
0: 막 이렇게 같이 기도도 하고.
1: 네.
0: 네. 그쵸, 그쵸. 막 이렇게 교회 가자고 그러고.
1: 네.
0: 자, 우리 그래서 1769번님 그 금요일 날 갔던 때가 언제라고요? 최근에 언제?
1: 8월달에 7월달쯤이에요.
0: 7월달?
1: 네.
0: 얼마 안 됐네요.
1: 네네.
0: 그래서

0: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1765번님이 네. 옆에 아는 사람 있으면 어떻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좀 불편할 것 같아요?
1: 좀 불편해요.
0: 불편해요?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또 사람마다 다르니까
1: 네.
0: 그래서 또 혼자 30분 있다가 또 이렇게 탁 나오셨다길래
1: 네.
0: 불편해서 나온 건 아니잖아요.
1: 그런 그쵸? 건 아니고 이곳에서
0: 예 그래서 한번 다시 또 이렇게 한 번씩 가보셔서 시간을 조금씩 조금씩 늘리시면 어떨까? 예, 30분 있다가 35분 있다가 네. 이런 식으로
1: 네
0: 말씀도 더 말씀 목사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어요?
1: 아니요.
0: 아 중간에 빠져 나오셨구나.
1: 네.
0: 목사님 말씀도 다음번에는 한번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잘 이해는 네. 안 가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1: 네,
0: 지난번에 제가 이제 방송에서 전화 연결됐을 때 아마 네. 이제 제가 그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마 간략하게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1: 네.
0: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우리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따지면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분이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 믿었을 때 네. 나중에 우리는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었을 때 이 땅에서도 천국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교회 가셔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음번에 아시게 되면 너무나 네. 좋겠어요.
1: 네, 감사합니다.
0: 그래서 다음에 한번 꼭 좀 또 도전 한번 해보시고요.
1: 네.
0: 지금 어떻게 일하시다가 전화 받으셨어요?
1: 네, 일하다가 잠깐 이제 동료랑 예. 잠깐 나왔어요.
0: 잠깐 나왔어요. 아유, 그럼 네네. 잠깐 그러면 지난번에 네. 영접 기도를 했을 거예요, 저랑.
1: 지금 앞에 그 동료분이 있어가 쳐다보고 계셔가지고.
0: 예, 아 기도는 좀 힘들 것 같아요.
1: 네,
0: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1769번님, 그 방송 들으면서 또 교회 갔다 오면 나 또 교회 갔다 왔다. 이제 뭐 이런 네, 좀 문자도 알겠습니다. 한번 보내주시고 다음에 네. 제가 꼭 사연 기다리고 있을게요.
1: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자, 우리 1769번님, 아 정말 무교신데 천주교 신자가 새끼라를 애청하시는 분의 소개로 듣게 되셨고 저랑 통화를 했다가 이렇게 우르르 따라서 이렇게 주일날 한번 가봤다고 하는데 또 금요일날도 가봤다고 하고요. 와, 1769번님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꼭 예배 다시 꼭 드리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나의 구주 예수님 꼭 믿으시는 우리 1769번님 되셨으면 좋겠고 우리 방송 소개해 주신 우리 천주교 우리 지인이라는 분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 애청해 주시고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잘 믿는 우리 지인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깨라깨라 새깨라 해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생명을 생각하며 먹거리를 만드는 기업 라라스팜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작은 일에 충성하는 기업 다람골 웰빙 도토리묵에서 도토리묵과 도토리 냉면, 한국 비엘약품에서 장 면역에 도움을 주는 락토디오스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김 예맛에서 고급 김과 부각 세트, 역사의 구장 강화도에서 만든 강화섬 김치 정승댁 순무 열무김치 세트, 노르웨이 청정수의 연어로 건강을 생각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회 세트, 하나님이 세우신 기업 콜드블러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 견과 전문 회사 견과에서 메이플 하루 견과, 믿음의 기업 선규의 도구 주식회사 오지의 153 시푸드에서 맛있게 매운맛 미스터 쭈꾸미, 갓블레스유 프랑스 14K 패션 주얼리 루브르 파리에서 문자 쿠폰, 주식회사 한국 미라클 피플사에서 캡슐 하나로 빨래 향기 섬유를 보호하는 핑크 플라워 캡슐 세제,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 기업 AN

화장품에서 화장품과 미용 비누 그리고 레모나를 드리고 있습니다. 선물 협찬으로 영혼을 깨우는 사에게 동참해 주시는 우리 믿음의 기업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깨라깨라 새깨라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선물들, 우리 방학생 무교생들 위한 선물입니다. 물론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도 선물이 가고 있어요. 도전 찬양도 하고 퀴즈도 할 때 여러분 드리고 있으니까 예, 삐지시면 안 됩니다. 예.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새끼라 청취해 주시면 너무나 좋겠어요. 신기한 게 아까 그 전화 연결됐던 것처럼 천주교 신자가 새끼라를 무교생에게 추천해가지고 듣고 저랑 연결돼서 교회를 지금 벌써 두 번을 나가봤다는 거. 참, 이 라디오는 어디서 누가 들을지를 모르겠어요. 참 불특정 다수가 듣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선택하고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 정말 기가 막힌 어떤 그런 연결들이 있습니다. 아까 전화 통화됐던 우리 1769번님 꼭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진정한 크리스찬이 꼭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해 봅니다. 자, 오늘 새끼라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내일 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조연출 김인수 물러갑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신학 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2: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깔고서 밭 깔어.
3: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흑원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대고서 소.
2: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3: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2: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니 애가 내고 내가 니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3: 하지 말어.
2: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오?
4: 좋아하지.
2: 잘 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4: 하지 말어.
2: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대야.
3: 그래요? 아 신청을 어떻게 하는겨?
2: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3: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2: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5: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 일본 찬송 순천 명성 사우나 사거리에 있는 믿음의 기업 전통중화 요리 차이용에서 함께했습니다.
1: 일본 찬송 안전과 품질로 신뢰를 쌓아가는 믿음의 기업 삼마건설에서 보내드립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0: 은혜의 동산 매주 목요일 이 시간은 순천 왕지감리교회 최범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하나님의 옷자락 아래에 찾아온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날개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성경의 본문은 룻기서 4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읽은 말씀으로 라합은 보아스를 룻은 오벳을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룻기서의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오벳의 출생은 단순히 그의 부모인 룻과 보아스가 배제하는 평범한 사랑의 결과가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늙고 힘없는 시어머니를 위한 룻의 헌신과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본 보아스의 섬김이 만나 이루어진 참으로 아름다운 결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룻기는 언제 읽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러한 사랑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랑의 이야기로 끝났다고 하면 진부했을지 모릅니다. 그들은 아기에게 오벳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그가 바로 이새의 아버지이자 다윗의 할아버지였다. 그런데 오늘 읽은 것처럼 18절에서부터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 족보를 읽을 때 가슴이 뛰어야 될 것입니다. 살아 숨쉬는 신앙의 맥박, 믿음의 맥박 소리가 들려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룻기는 아름다운 이야기이지만 이야기로 우리에게 들려진다고 하면 그 소명을 다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룻기서의 마지막에 이토록 놀라운 족보, 계보를 기록함으로써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 가운데 전해 주시고 있습니다. 라합은 보아스를 낳았고 룻은 오벳을 낳았더라. 마태복음 1장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아스의 어머니가 라합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라합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합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라합은 보아스를 낳았다고 하는 이 말씀, 룻은 오벳을 낳았다고 하는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기록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베레스의 세계, 베레스의 계보를 통하여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믿음의 세계입니다. 믿음의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톨레도트라고 쓰여집니다. 족보, 세계라고 가리킵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이 계보를 세계로 번역해서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0: 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부터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베레스 가문의 세계입니다 라는 뜻이죠. 룻기서 4장 18절에
1: FEBC 재난방송입니다. 2026년 8월 21일 11시 경남 양산, 창원, 김해, 위령, 창녕, 하동북부, 합천남부와 광주, 광주서부, 광주동부, 전남 광양, 순천, 나주동남부, 곡성북부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될 예정입니다.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 활동을 삼가 바랍니다. 외출할 때에는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양산을 사용하기 바랍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이웃 안전을 살피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FEBC
0: 오늘 베레스의 계보라고 기록된 그 세계, 그 세계는 구약 성경에서 룻기서 외에 창세기에서 딱 한 번 사용되었다라고 성경 연구가들은 말합니다. 창세기 2장 4절입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에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아멘 내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력,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하늘과 땅의 내력을 기록할 때에 똑같은 계보 세 개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놀라운 의미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세계를 살아가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세계를 걸어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세계입니까? 물질의 세계입니까? 지식의 세계입니까? 문화의 세계입니까? 믿음의 세계를 걸어가는 그와 같은 축복의 역사를 누려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세계만이 완전합니다. 모압의 거주 연수가 10년이요 흉년이 10년이며 장로들의 숫자도 10년이고 룻의 임신 기간도 10개월입니다. 완전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완전함, 하나님의 넉넉함,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리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얻을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그 믿음의 세계는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이 기록합니다.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흰 돌을 주겠다. 그 돌에는 새 이름이 적혀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 이름이 적힌 흰 돌을 준다는 것은 그 사람에 관한 하나님의 생각을 그 사람에게 전달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이름은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의 성품, 본성, 의미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이 적힌 돌을 주는 것은 그 사람이 그의 이름에 걸맞는 사람이 될 때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주어지고 있는 말씀처럼 라합은 보아스를, 룻은 오벳을 낳은 그 이름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세계 안에서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름의 은총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계보를 통하여서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은 이름을 강조하는 동시에 기원, 축복, 목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룻이 라헬과 레아처럼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베들레헴은 큰 도시가 되어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기를 예언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세계 안에 있는 이름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목적과 기원과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세계가 다윗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게 됨을 찬양합니다. 아멘.
2: 은혜의 동산 지금까지 순천 왕지감리교회 최범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724-8891번 061

724-8891번 순천 왕지감리교회로 전화 주시거나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성경의 숲을 거닐다. 성경의 숲을 거닐다. 이 시간은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님의 은혜로운 성경 통독으로 함께합니다.
2: 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호세아 11장.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색인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앗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그 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앗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아멘. 호세아 11장입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과 같았습니다. 패역한 아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자비로운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여서도 하나님은 한 번 주시기로 다짐하신 사랑을 변치 않고 베푸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1절에서 7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현상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1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후에 다시 은혜를 주시는 상황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심판받고 은혜받는 상황을 전하는 11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기초하여 선민을 다스림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두 성품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서로 조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상황, 곧 인간은 연약하지만 만물의 영장으로 세계를 관할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믿음의 무한한 진보를 이루어야 하는 상황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공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실천해야 할 의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거나 아무 기준 없이 인간의 순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율법에 근거하여 인간의 행동을 평가한 후에 상과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범죄의 대가로 민족, 가정, 개인이 겪게 되는

고난은 하나님의 공의로 세상을 통치하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공의는 인간이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할 것을 요구하는데 그리스도는 구원사역을 통해 이 요구를 충족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피조물들을 선하게 대해 아시려는 성품을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감싸주며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1절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이라는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5절에서 아기 예수님을 애굽으로 피신시킨 사건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본장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사건을 회상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애굽에서 나온 사건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과거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출애굽, 예수님의 출애굽 사건과 병행되는 상황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11절은 이스라엘이 다시 애굽에서 나오리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의 어떤 사건과 관련된 예언은 마치 물결이 파장을 그리며 퍼져나가듯이 여러 국면으로 다양하게 성취됨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런 현상은 성경 전체 내용의 전개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건을 중심으로 전개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신앙 공동체의 머리로 참된 영적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시대 출애굽 사건은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님이 성취하실 구속의 서곡으로 간주되며 가끔 본장의 11절처럼 종말에 이루어질 완전한 구원시대의 도래를 예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5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죄악 세력을 상징하는 또 다른 애굽의 속박에서 구원하시리라고 예고되었지만 부광조는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즉 궁지에 몰린 이스라엘은 애굽의 도움을 의지해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였던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애굽 세력의 균형을 이용한 등거리 외교를 사용한 듯 보입니다. 그러나 이 시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떠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극히 사랑하셨지만 그들이 언제나 패역한 모습을 보이므로 마침내 그들을 심판하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과 달리 변치 않기에 장차 그들에게 다시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1절에서 7절 배신당한 아버지의 사랑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연적으로 생성된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은혜를 받아 건국된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언제나 주변 나라와 다른 모습을 보여야 했습니다. 우상 대신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할 때 이스라엘은 더욱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온갖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하며 주변 나라의 쾌락적이고 이기적 문화에 자극을 주는 신본주의를 실현함으로써 신정정치를 꽃피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진보를 할 수 있는 여러 기회가 있었지만 그들이 인간적인 만족과 안일에 빠지게 됨으로써 주변 나라와 유사하게 오히려 그들보다 더 심하게 타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4절 과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사랑의 성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이 맛볼 비극적인 운명을 전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1절 곧 이스라엘이 사랑받을 수 있는 아무 공론의 가치도 없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애굽의 속박 아래 있을 때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음도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곧 구원의 희망이 거의 없는 절망적인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상대방의 형편에 따라서가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사랑을 주셨기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애굽으로부터 해방은 죄와 죽음 그리고 지옥에서의 구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게까지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처럼 심판의 대상이 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속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출애굽 시대처럼
오늘도 우리는 어떤 의의나 아무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속의 은총에 근거하여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4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도 주셨습니다. 그들이 출애굽 후 광야에 머물 때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습니다. 하나님은 매일의 양식을 공급하심으로써 이스라엘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생존의 근원이 되신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대적과 영원히 싸우시리라는 약속을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3절과 4절 더욱이 하나님은 중보자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을 교육시키고 그들에게 선민이 걸어갈 바른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교육과 사상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확실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인간을 함정에 빠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시고 자신의 뜻대로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언제나 인간을 바른 길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과 달리 이스라엘은 인간적으로 세상적 방식과 계획대로 나라를 보존하려고 했습니다. 인간이 교활한 계교와 속임수로 생존하려 할 때 참된 유익보다는 스스로 넘어지고 자기 꾀에 빠지게 되고 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8절에서 12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향한 사랑 때문에 결코 그들을 영원히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박한 장래에 닥칠 징계 후에 먼 미래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다시 깊은 교제를 나누며 큰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8절에서 11절 하나님께서 한번 선택한 백성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을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2절 남북 왕조의 불신을 다시 한번 정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8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대로 심판하신다면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과 같이 아주 멸망하여 자취를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아버지처럼 돌보시기에 그들을 잠시 징계하신 후에 용서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민을 선택하고 살아야겠다고 다짐한 언약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상대방이 그 언약을 파괴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보존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놓으셨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하나님과 인간은 다르죠. 하나님은 세상에서 신앙공동체를 전멸시키지 않습니다. 아무리 타락한 시대요 암흑의 시기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소수나마 남아있습니다. 홍수 심판을 면한 노아의 타락한 시대요 그 상황일지라도 소돔에서 살아남은 롯 그리고 엘리야 당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명 등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자신의 백성을 보존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하나님의 보존하실 대상이 선민이라고 일컫는 모든 사람이라고 말하지는 않는 듯합니다. 선지자는 타락한 이스라엘 가운데 남아있는 경건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을 시대가 오리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0절 미래의 사람들이 여호와를 쫓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지도자로 나타나셔서 성도를 인도하실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사자처럼 막강한 겁니다. 인간을 죄에 물들게 하는 모든 원수를 능히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방해와 장애가 있더라도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을 쫓는 가운데 풍성한 구원 생활을 누리게 돼야 할 것입니다. 교훈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공의와 자비의 성품을 지니셨기에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은혜를 받으려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구속에 은혜를 베푸시기에 성도들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셋째, 언제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은 경건한 자이고 그분은 성도들에게 경건의 능력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와 자비의 성품을 지니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와 구원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숲을 거닐다 지금까지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님의 성경 통독으로 함께했습니다. 이 시간은 하이클래스 153 르 그랑블루 리조트 협찬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방송을 들으시고 성경 통독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54-0639, 654-0639 여수 살리는 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북녘 복음화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덜 생각하는 것이다. C.S. 루이스가 말했습니다. 겸손은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하나님과 이웃을 더 바라보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권면하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을 것을 가르칩니다. 참된 겸손은 자신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을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자기 중심의 시선이 내려놓아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선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첫 곡, 주 없이 살 수 없네 엘림 듀오의 찬양과 부른바다 나선이 몸 장윤영 찬송가에서 전해드립니다.

일상의 작은 선택 속에서도 자신을 주장하기보다 섬김을 선택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의 대화에서 내 의견이 맞다고 고집하기보다 한 번 더 듣고 먼저 양보하고 작은 일이라도 기꺼이 섬기며 살아갈 때 참된 겸손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함께하는 찬양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라이프로드 싱어즈의 찬양으로 함께하고요. 그 큰 일을 행하신 예라모십이 노래합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찬송 다이어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옹기장이가 노래합니다. 강물.

사회도 교회도 자기 주장을 하기에 바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어떤 문제 앞에 그리고 공동체의 많은 일 속에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보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며 나의 주장을 선택하기보다 섬김을 선택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1분 찬송, 문화와 예술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심어나가는 빛과 소금 갤러리 협찬으로 함께했습니다.
1: 아침해가 뜨고 저녁 1분 찬송. 안경은 얼굴이다. 누진 다초점 전문 안경원 여수 이순신 안경 보청기 중무점 웅천점이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안경은 얼굴이다. 누진다초점 전문 안경원 여수 이순신 안경 보청기 충무점 웅천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1: 성경적 부부, 행복한 자녀. 이 시간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 김숙경 상담소장과 함께합니다.
2: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방학의 한가운데이자 무더위 속에서 부모와 자녀 모두 마음의 돌봄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말씀 안에서 쉼과 회복을 누리며 지친 마음을 새롭게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고 오늘 내가 해야 할 바를 다시 다짐하는 마음은 우리의 삶을 더욱 성숙하게 하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합니다. 특히 자녀들에게는 지식보다 경험이 더 깊은 배움이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하고 찬양으로 하나 되고 기도로 마음을 모으는 시간 속에서 자녀들은 공동체를 품는 사랑과 나누는 삶을 배워갑니다. 미래를 이끌 인재는 많이 아는 사람에 머물지 않습니다. 배려할 줄 알고 함께 성장할 줄 알며 자기 돌봄을 이웃사랑으로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입니다. 8월 우리 가정에 사랑과 희망이 넘쳐나고 미래를 이끌 다음 세대가 믿음과 따뜻한 마음으로 자라나길 소망합니다.
1: 이 캠페인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은 히브리서 1장 순천 엘림 교회 김석수 위임 목사님의 낭독입니다.
1: 히브리서 1장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늘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를 주는 공평한 귀인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오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오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0: 전남동부 온지역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통독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릴레이 성경 통독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교회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로고스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칼럼. 5분 칼럼 이 시간에 순천 무지개교회 이춘우 목사님이 함께합니다.
1: 책임자인가 통제자인가? Our leading or controlling? 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사람들이 참 빨리 말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반박하고 설명보다 판단이 먼저 나오고 협의보다 결론이 먼저 발표됩니다. 정치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비슷한 일이 생깁니다. 내가 책임자이니까 이 말은 얼핏 책임감 있게 들립니다.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때로는 책임이라는 이름표를 단 통제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위협을 느끼면 생각보다 방어가 먼저 달려갑니다.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나를 무시하는 사람으로 여기고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문제 있는 사람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 작은 비상벨이 울립니다. 내 권위가 흔들리고 있어. 그러면 우리는 목소리를 높이고 더 빨리 결정하고 더 강하게 밀어붙이려 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순간을 두고 농담처럼 전두엽이 잠들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사람은 내가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하는 힘, 상대의 처지를 헤아리는 힘, 혹시 내가 틀릴 수도 있다고 인정하는 힘보다 두려움과 자존심과 자기 방어가 먼저 움직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독단은 빠릅니다. 협의는 느립니다. 혼자 결정하면 회의도 필요 없고 설명도 필요 없습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우리는 강한 지도자는 결단이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급한 결단과 책임 있는 결단은 다릅니다. 책임 있는 사람은 결정하기 전에 묻습니다. 내가 놓친 것은 없는가? 이 결정 때문에 상처받을 사람은 없는가? 반대하는 사람은 말해도 들을 것이 있는가? 독단의 문제는 사람을 빨리 움직이게 할 수는 있어도 그 사람의 마음까지 움직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학교와 교회처럼 사람을 세우는 곳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말에 즉시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반항으로만 해석하면 대화의 문은 닫힙니다. 교회에서는 질문하는 사람을 불순종하는 사람으로 몰아가면 공동체는 조용해져도 건강해지지는 않습니다. 오늘 지도자가 한 말을 내일 다른 지도자가 뒤집고 누구의 말이 공식적인지조차 알 수 없다면 사람들은 진리를 배우기 전에 먼저 불신을 배우게 됩니다. 성경은 참 재미있는 처방을 줍니다.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우리 같으면 반대로 하기 쉽습니다. 말하기는 속히하고 듣기는 더디하고

0: 얘기는 더욱 속히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권위를 사람 위에 올라서는 힘으로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높은 분이 낮은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보여주는 권위의 모습입니다. 권위는 위에서 누르는 무게가 아니라 아래에서 받쳐주는 힘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도자는 마음대로 결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더 많이 묻고 더 오래 듣고 결과에 대해 더 무겁게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부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남편이니까, 내가 부모니까, 내가 목사니까, 내가 책임자이니까. 이 말 뒤에 숨어 상대의 입을 닫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자는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질문은 권위를 무너뜨리는 망치가 아닙니다. 잘못된 결정을 발견하게 하는 거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음속에 작은 브레이크 하나를 달아보면 어떨까요? 감정에 앞서 달려갈 때 딱 한 번만 묻는 것입니다. 잠깐, 지금 나는 책임지고 있는가? 아니면 통제하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가 잠들었던 생각을 깨울 수도 있습니다. 멀어지던 사람의 발걸음을 다시 돌려세울 수도 있습니다. 좋은 지도자는 사람을 앞에서 끌고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함께 갈 수 있도록 때로는 자신의 속도를 늦추는 사람입니다. 책임은 사람을 붙잡는 힘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힘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목소리가 아닙니다. 조금 더 오래 듣는 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1: 5분 칼럼 지금까지 순천 무지개 교회 이춘우 목사님이 함께했습니다.

0: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깔고서 밭 깔어.
1: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흙은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대고서 소.
0: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1: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0: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니 애가 내고 내가 니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1: 하지 말어.
0: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2: 좋아하지.
0: 잘 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1: 하지 말어.
0: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대야.
1: 그래요? 아 신청을 어떻게 하는겨?
0: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1: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0: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3: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여수 수성로 교회는 아르스토바 합창단 남녀 단원을 모집합니다. 정통 기독교 교인이며 찬양의 소질이 있고 성실한 단원을 모집하며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804번에 8275, 82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엄마들 광양 지역은 9월 1일부터 10월 6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가을학기 6주 훈련이 광양교회에서 열립니다. 다음 세대 자녀와 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모임이며 신청 문의는 010-4574번에 3081, 308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심전도 사관학교는 9월 30일 수요일에 예심전도 1일 컨퍼런스를 생수교회에서 개최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로 양성하는 전도훈련학교며 자세한 문의는 010-3003번에 9125, 912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천성산 기독교 수양가는 8월 27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3시에 흥적이란 주제로 목요 성령 충만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강사는 수양관 담임 목사 김일곤 목사며 아울러 27일은 특별성회로 미국 오클라호마 하목한 교회 송기찬 목사의 집회 인도가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1-9793, 651-979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통합 순천노회 장로회는 8월 28일 금요일부터 29일 토요일까지 오후 2시에 주요 새롭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제38회 장로 수련회를 엽니다. 강사로는 주한대학원 대학교 총장 유재근 목사, 전 한동대학교 총장 김명현 박사, 중앙대학교 김누리 교수, 한국 GWP 개발원 장용익 대표며 문의는 010-9954번에 3536, 9954번에 35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한 구국기도회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에 순천 호수공원에서 열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한국교회의 영적 각성과 부흥등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자세한 문의는 010-2245번에 6967, 696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방송사 공개월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0: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 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1분 찬송 선상이 여행이 되다 여수 여행의 특별한 시작 여수 오션 크루즈에서 함께합니다.

0: 1분 찬송, 아름다운 요새의 바다와 자연 속에서 행복한 추억을 만드는 믿음의 기업 요스 스카이 펜션에서 보내드렸습니다.
1: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2: 늘 푸른 초장, 늘 푸른 초장. 오늘 이 시간은 수영로 교회 강사이신 정광식 목사님께서 시편 51편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내 영혼의 우슬초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3: 우리의 영의 현 상태를 탁하다라고 진단을 했다면 그 다음 과제는 이런 탁한 영을 어떻게 정화시키고 순화시키고 치유할까라는 과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의 순화와 정화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면 첫 번째 길은 철저하게 회개하는 건데 이거는 영혼에 붙은 여러 가지 오염 물질을 청결하게 하고 씻어내는 작업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즉 회개하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혼에 묻은 모든 죄성과 오염물질을 끄집어내고 하나님 앞에 청산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회개는 마음 빨래방의 청소기요, 내 영의 세탁기입니다. 이 회개함으로 마치 우슬초로 씻어달라는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영에 달라붙은 모든 오염물질들이 깨끗하게 되는데 이것을 그냥 두면 굳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회개를 할 때는 항상 즉각 회개, 그리고 항상 회개, 그리고 모든 달라붙은 것이 떨어지도록 철저한 회개, 그리고 평생 살면서 밖으로는 유혹, 내면으로는 죄의 잔성이 우리의 영을 탁하게 하기 때문에 평생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함으로 깨끗한 영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탁한 영을 정화시키는 두 번째 처방은, 두 번째 우슬초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 말은 깨끗하게 정리할 정도 아니고 거의 해부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강력함은 주로 어디에서 힘을 발휘할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발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눈으로 읽고 귀로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성경은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라, 심지어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면 우리 마음에, 우리 영에 이렇게 오염이 생기지 않고 늘 우리 마음을 치료도 할 뿐 아니라 보호도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는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영의 유일하고 완전한 치료제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맑은 영을 지니기 위해서 주야로 말씀으로 내 마음을 치장하고 그리고 포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의 상태에 대한 두 번째 체크사항, 과연 내 영이 깨어있는가 졸거나 자고 있는가 라는 점입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마지막 장면들이 길면서도 긴박하게 전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장면 가운데서 가장 긴박하고 결정적인 순간이 예수님의 체포 순간입니다. 이 순간을 맞이하기 앞서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고 제자들 특별히 세 명을 데려서 내가 저기서 기도할 테니까 너희도 여기서 기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마치 피가 땅에 흐르듯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내려와서 제자들을 보면 제자들은 졸고 있고 자고 있었습니다. 계속 그랬습니다. 졸고 있고 자고 있었다고. 여러분, 이 제자들의 상태는 육신이 졸고 자고 있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우리한테 암시하는 것은 이들의 영도 졸고 자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의 영도 이 제자들처럼 깨어있지 못하면 이런 상태가 됩니다. 졸고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방심하다는 거고 자고 있다는 것은 영적인 감각이 완전히 죽어있고 닫혀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런 상태가 되면 영은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없고 큰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험에 들고 위기에 빠지는 것은 깨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고, 깨어있지 않으면은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은 가정도, 나 자신도, 우리가 속한 신앙의 공동체도, 그리고 이 나라도 결국에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고, 그것도 큰 시험에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이 매우 긴박한데도 왜 다른 제자도 아니고 예수님이 앞장세운 세 제자가 왜 자거나 졸고 있었을까? 먼저는 지금 예수님 주변에서 흘러가는 위기 상황에 대한 아무런 감각과 의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 순간 저 언덕 아래에서 배신자 가룟유다를 앞세워서 예수님을 체포하는 체포조가 이렇게 화급히 몰려오는 것을 알았다면, 그렇게 칼쓰기를 좋아하는, 그리고 그 칼로 검으로 예수님을 보호하겠다는 식으로 마치 경호실장처럼 폼을 잡고 다니던 베드로가 검을 뽑아서 예수님을 보호하면서 그들과 한판 붙으려고 준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전혀 이런 의식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오늘날 이 시대에 이 제자들과 같은 우리의 영적 상황을 잘 보여주는 듯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뭐 해방 이후로 너무 잘 사는 나라다, 뭐 목사님들도 이런 것만 강조하는 분들 계시는데, 너무 해방 이후로 잘 산다. 그럼 잘 살면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아, 그래, 너무 잘 살면 그냥 거의 끝입니까? 해방 이후로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 잘 살고 유복하고 뭐 유럽의 나라에 비해서 너무 좋고 그게 끝입니까? 아닙니다. 잘 사니까 죄도 너무 잘 짓고 놀기도 너무 잘 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혀 다른 시민권, 영적 시민권을 갖고 있는데도 덩달이처럼 잘 사는 세상, 좋은 세상 그냥 땅 위에서 누리고 즐기고 엔조이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유복하고 넉넉한 삶을 향유하는 것에 빠져 있다 보니까 결국 이 영적인 비상 상황에 대한 감각도 없고 의식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곳은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전장이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싸워야 되는 영적 전사들이요, 따라서 우리는 전사로서 무장을 해야 되고, 특히 교회의 지도자들은 영적 전선의 전방의 부대장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감각이 전혀 없이 그냥 무슨 전쟁은 전쟁, 공급도 잘 되고 물자도 많고 여유 있으니까 그냥 누리고 즐기는 이 물질사회, 문명사회, 세속사회가 주는 이기에 푹 빠져가지고 아무런 영적 감각도 없이 그냥 등 뜨시고 배부르게만 삽니다. 자, 만일 이렇게 영적 의식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거나 졸고 있다는 말인데, 영적으로 자거나 졸면 첫째,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상황을 제대로 보는 안목이 흐리다는 겁니다. 그건 영적 판단이 흐리고 영적 판단이 혼미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상황을 파악하는 인식도 안 되지만은 사람을 보는 안목도 사라집니다. 일상적으로 자거나, 영적으로 자거나 조는 자들은 영의 사람을 알아보는 안목이 없습니다. 영적인 사람을 귀하게 보는 시각, 가치관이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가지고 자거나 졸다 보니까 정신 차리기지를 못하고

아군인지 적군인지 피하 구분이 안 됩니다. 싸워야 될 적군하고는 형제로 손잡고, 그리고 같이 힘을 모아서 대동단결해야 되는 형제와 아군은 적으로 생각해서 총뿌리를 겨누는, 그래서 공동체를 시끄럽게 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고 맙니다. 결국에는 이런 주적 개념의 혼미 속에서 아군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자중질환에 빠져서 적들이 제대로 공격하기 전에 이미 패배로 상황 종료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만 몰라보는 거 아닙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만한 수준도 안 되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도 제대로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안목이 일어나니까 적들은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초소병들이 전방의 경계선에서 정신을 차리고 호시탐탐 노리는 적군을 대해서 경계태세를 유지해야 되는데 자든지 졸고 있으니까 그것을 노리고 있는 전방에 매복하고 있는 적군들이 이제 돌격앞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군 진영을 산길자를 찾으러 다니는 사탄처럼 완전히 헤집고 다녀서 하나님의 공동체도 와해가 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단, 거짓 이데올로기, 그리고 세속 세력에 그냥 넘어가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초토화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다가 깨노니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정신 못 차리고 안절부절, 허둥지둥, 갈팡질팡 그렇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영적으로 자고 졸고 있을 때 적인 사탄만 찾아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도 찾아오신다. 그럼 복주려고 찾아오신 게 아니라 이제는 끝장을 내기 위해 찾아오십니다. 깨어나기를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깨라 깨라 해도 안 깨니까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꾸짖는 단계를 넘어서 징계하시고 심지어 촛대를 옮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자로 다가옵니다. 자, 이 상황에서도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의식도 없습니다. 마치 누가 왔습니까? 구약시대에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불심판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던 롯과 그의 식구, 그리고 나귀도 보고 있는 칼을 든 하나님의 사자를 전혀 보지 못한 영안이 어두웠던 발람 선지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깨어있되 항상 깨어있어. 여러분,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공격을 당합니다. 항상 깨어있으라, 이 말씀은 2000년이라는 긴 세월의 간극을 뛰어넘어서 오늘 이 시대의 제 아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유효한 말씀입니다. 개인만 깨라는 거 아닙니다. 교회도 깨어나고, 4대 교회가 살은 자 같지만 주님 보기에 죽었다고 그랬는데 깨어라.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물론이고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낮의 백성들이고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마치 죽는 것 같은 이 육신의 달콤한 오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경계하면서 깨어나야 합니다. 그러면 깬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 말씀 다시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깨어 기도하라. 자, 그러니까 영적으로 깬다는 것은 한마디로 예수님이 하면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함으로 깨는 것이고, 깨는 것은 기도하는 거라고. 주부가 깨어있어, 가장이 깨어있어 기도하면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형통하고 문제가 있더라도 잘 극복될 것입니다. 오늘날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깨어서 기도하면 교회가 평안하고, 오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기도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진행되도록 하실 거라고. 누가 이 나라의 영적 주인공입니까? 여러분, 요나가 배를 타고 갔을 때 그 선장이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선장한테 무슨 관심 있습니까? 하나님은 선장한테 아무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배를 흔들리게 하고 바로 세우는 거는 선장이 운전을 못하고 뭐 운전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숨어있던 요나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나라가 흔들리고 바로 되고 하는 문제는 선장, 우리 하나님의 관심 밖입니다. 우리가 문제인데,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있으면 나라도 공동체도 바로 나아가는 것이고, 따라서 그들이야말로 교회나 이 나라의 진정한 영적 주인공들입니다. 한나는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함으로 사무엘을 하나님의 종으로 아름답게 키워냈고, 모르드개와 에스더는 깨어있음으로써 민족의 위기 때, 민족 위기의 정말 일척 위기 때 그 민족을 위기에서 구했고, 그리고 다니엘도 영적으로 깨어서 하루에 세 번 기도함으로, 그리고 히스기야도 영적으로 깨어있음으로 나라를 구했던 것입니다. 깨어 일어나라, 깨어 기도하라. 이 주님의 호령이 귀전에 들려서 기도함으로 깨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내 영혼의 영적인 상태의 체크상이 뭘까? 첫째는 맑은지 탁한지, 둘째는 깨고 있는지 자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내 영이 강한지 약한지. 중요한 사항입니다. 우리의 영이 정상적으로 활동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은 자고 정신을 못 차린 이유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영이 병약해서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너무나 취약하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왜 우리의 영이 약하고 무기력합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영적인 힘을 공급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영적 자가 발전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힘은 그 영적인 파워의 근원에 제대로 접속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되지 못하면은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데, 우리가 영적 파워의 근원에 접속이 되면 사도행전 2장의 그 연약했던 베드로나 요한처럼 이제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영적 능력의 위대한 종들과 거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안에서 영적 내공이 없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첫째, 뭐 외부의 사탄을 이기기 전에 내 안에 죄성을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죄의 종노릇하는 데서 벗어나려면 내가 영적인 파워가 강해야 이기는 거거든요. 내가 아무리 교리적으로 잘 무장하고 뭐 여러분이 뭐 제자 훈련을 많이 받고 뭐 엄청 무장이 되어도 결국에는 내 안에서 파워의 싸움인데, 영적인 거룩한 파워하고 죄성의 그 강력한 파워가 맞붙을 때 이기려면은 나의 지식이나 나의 훈련 갖고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거룩한 능력이 이 죄성의 파워를 짓누르고 이기게 한다고.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귀신이나 사탄의 능력도 이깁니다. 오늘날 여러분, 귀신이 과거처럼 사람에게 들어가고 역사하는 건 형태는 좀 적지만은, 다른 형태로도 나타나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이 땅에 지금 100만이 넘는 신받은, 신내림 받은 자들이 있고 그들이 무속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마 목사님들 수보다 많을걸요. 여러분, 심지어 우리 정부가 좌우를 떠나서 전통 문화를 이 시대에 잘 계승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문화재청부터 지방자치제까지 그 지역의 전통 문화를 강화시키는 명목으로 많은 미신, 구판을 지원해 왔습니다. 갑자기 유교 사회에서
갑자기 용신굿이 생기고

지역이고, 갑자기 지신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그런 지역인데 지신 활동을 하는 구판이 생기고, 많은 전통문화 지원이라는 명목하에 많은 전통 무속들이 되살아나고, 그리고 심지어 수백만 원씩 받아가면서 신내림을 받게 하는 학원까지 잘 운영이 되고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신내림을 받아서 구판을 벌이고 있다고. 귀신의 활동은 여전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영적인 파워가 없으면 귀신 들린 데 가면 웃을 겁니다, 귀신이. 그리고 조심해야 되는 게, 영적인 파워가 전혀 없는 사람이 그게 기도한다고 달라들었다가 귀신이 우리한테 든다고, 여러분요. 그 영적 파워가 강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고, 여러분, 이런 것을. 여러분, 과거에 사막의 수도자 중에 성 안토니우스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 묵상을 깊게 했는지 대단한 영적인 무공, 내공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사탄이 무서운 야수로 덤벼들기도 하고, 때로는 망사만 걸친 나신의 야한 여자로 그렇게 덤벼들기도 하고, 이런 많은 귀신들의 장난을 받았지만 그는 강력하게 다 물리쳤습니다. 심지어 로마의 귀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이 사막의 수도자 구경이나 하자 해가지고 원정을 왔을 때 그에게 먼 발치에 왔는데 일행 가운데 귀신 들린 한 여성에게서 귀신이 달아났다고. 귀신이 줄행랑을 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안토니우스나 바울루스처럼 사막의 수도자가 되라는 말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영적 내공을 기르지 않으면은, 우리의 영이 강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우리가 잘 배우고 교양이 있고 뭐 사회적으로 물끔해도 영적인 헛개비, 영적인 허수아비, 영적인 패배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영적 내공을 길러야 되는데 어떻게 길러야 될까? 사도행전의 답은 정확하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3년 사역을 통해서 제자 훈련에 집중하였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하고, 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전했지요. 그런데 아무리 예수님이 훈련시켜도 복음서의 마지막인 요한복음 끝장까지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영적인 패배자들, 영적 오합지졸들, 귀신 하나 못 쫓아내고 복음의 능력 하나 없는 그런 오합지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갑자기 능력의 사자가 되고 능력의 위대한 종들이 되었을까? 사도행전 2장으로 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에 위로부터 임하시는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내공을 기르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뭐 로마의 권력, 헬라의 지혜, 유대인들의 종교 습관, 그걸로 능력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도 바울이 말처럼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무장된 걸로 가지고 생기지 않는다고, 때로는 내가 약할 때에 내가 강하다는 말은 사실 내 육체적인 힘은 싹 다 빠져버리고, 뭐 삼손의 머리도 빠지고, 그리고 잘게 되고,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왕실에 왕자의 지위도 다 사라지고 그저 광야에 홀로 내버려졌을 때, 머리가 잘리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간절히 매달렸을 때,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무장이 다 사라질 때에, 오히려 그때에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들이 오직에 주문해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신, 성령 충만되어야 우리가 영적 위대한 내공을 지닐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말씀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주로 두 사람의 외모가 어떤지, 소유가 어떤지, 뭐 돈이 있는지, 직업이 뭔지, 신분이 어떤지, 권력인지, 지위가 있는지, 지명도 있는지, 좀 있으면 뭐 대단한 사람으로 치고 뭐 비위도 맞추려고 하고 관계를 하려고 하고, 뭐 이런 거 별로 없이
그런데도 영이 아름다운 사람이 있으면은

0: 그걸 알아보지도 못하고 별 신경도 안 쓰고 심지어 외면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단히 잘못된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들도 사람을 대할 때도 그 내면의 반짝이는 영을 봐야 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대할 때도 외형적인만 자꾸 갖고 지장하고 포장하는데 골몰하지 않고 나의 본질이요, 나 정체성이요, 또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내 내면의 영을 더 집중하고 그것을 더 빛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바쁘지만은 늘 우리는 우리의 영의 상태를 체크해야 됩니다. 내 영이 과연 탁해 있는지 아니면 맑은지, 내 영이 졸고 있는지 아니면 깨어 있는지 각성하고 있는지, 내 영이 약한지 아니면 강한지, 이거는 지식과 수행과 덕행으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 말씀, 회개,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든 수영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을 깨끗해 주시고, 하나님의 우리 영이 우리의 영을 깨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을 강화시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혼탁한 시대에 맑은 영의 소유자, 잘 깨어있는 영의 소유자, 그리고 강력한 영의 소유자들이 다 되어서 우리가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진리가 이 땅에 편만하게 되는 데에 도구로 사용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늘푸른 초장, 지금까지 수영로 교회 강사이신 정광식 목사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1-740-4500번 부산 수영로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생명과 환경을 지키는 기술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드림테크에서 보내드립니다.

0: 새로운 찬송, 몸과 마음을 세우는 기능성 이너웨어를 만드는 아로마라이프와 함께했습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셨습니까? 8월 20일 목요일입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김용환입니다. 요즘은 한눈에 이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으면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디자인이나 제목 같은 거에도 신경을 많이 쓰는데요. 기독교 서적도 다르지 않습니다. 기독교 서적 가운데 이 기억에 남는 책 제목이 있는데요. 제목이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입니다. 이 제목을 듣고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바벨론이라고 하면 당대의 온 세계를 호령하

수 없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 속에서 살면서 신앙을 지키고 정체성을 지킨다는 것은 아마 큰 도전이었을 겁니다. 눈치채셨겠지만 바벨론은 지금 이 시대 세상을 가리키죠. 그래서 이 책은 바벨론 같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오늘날의 성도들을 격려하고 도전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한시도 끊임없이 이방의 문화와 생각의 방식을 강요하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을 지키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분명 도전이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선배 바울은 우리를 그 길로 걸어갈 것을 권면하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도 이 부르심 가운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0: 바리톤 홍성선의 음성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함께 들으셨습니다. 거대한 세상의 가치관 앞에 서면 때로는 나 혼자만 유별나게 이 믿음 생활을 하는 건 아닐까 외롭고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 다니엘을 바벨론의 풀무불 속에서도 지키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 세상 속에서 분투하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과도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하루하루를 하늘의 평안과 기쁨으로 나아가시길 소망하고 또 응원합니다. 자, 오늘 8월 20일 목요일이고요. 오늘은 바이블 아침반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여수 3일교회 김대진 목사님 잠시 후에 모실게요. 먼저 준비한 선물 또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5MHz, 여수중계에서 92.9MHz, 전남동부 극동방송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문자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번호는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입니다. 듣고 싶으신 찬양 그리고 이 시간에 소개됐으면 하는 사연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리는데요. 하나님께 영광을,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담터에서 차 선물 세트를, 도서출판 토기장이에서 드리는 신간 신앙서적,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선교하는 감자탕 맛집 진통 뼈사랑에서 3인 감자탕 식사권, 찬양이 함께하는 카페 여수 소다만 카페에서 커피와 수제청, 당신만의 힐링 공간 벨루스톤 힐링 카페에서 벨루스톤 프리미엄 온열 체험 스톤 테라피 10만원 상품권, K뷰티를 선도하는 뷰렌코리아에서 고급 화장품을 선물로 드립니다. 주님 주시는 기쁨 충만한 저녁 되시길 소망합니다.
0: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바이블 나침반 시간인데요. 오늘 여수 3일교회 김대진 목사님 함께하십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0: 네.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네. 목사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2: 예, 오랜만이네요. 네.
0: 지난 여름 어떻게 지내셨어요?
2: 지난 여름에 여름 교회 여름 행사하고 네. 또 몇 군데 또 말씀 사역이 있어서 이렇게 봉사도 하고 집에서 또 가족들과 함께 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0: 여름 휴가는 다녀오셨나요?
2: 여름 휴가까지는 못하고 네. 조금 일찍 우리 딸내미가 졸업도 하고 그래서 아. 외국에서 학교를 다녔거든요.
0: 아, 인도네시아 갔다 오셨었죠?
2: 네네, 다녀왔습니다.
0: 아, 그걸 이제 여름 휴가로 대체하신 거군요.
2: 네. 뭐 네. 제가 뭐 졸업한다고 교회 공식적으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공모가 아니라 제 개인 사정이라서.
0: 네, 네. 네. 그래요. 여름 사역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자, 이제 결실의 가을 이제 바라보게 되는데 풍성한 결실이 있기를 네. 각 교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더욱더 풍성하고 성숙이 있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2: 네. 저도 같이 기도합니다. 네. 아멘입니다.
0: 자, 오늘 함께 나눌 본문 어떤 말씀일까요, 목사님?
2: 저는 사실은 시편 23편 5절에서 6절 말씀.
0: 네.
2: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니 네. 내 잔이 넘치나이다.
0: 네.
2: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0: 네.
2: 저는 사실 이제 계속해서 저희 교회에서 강해 설교를 했었거든요.
0: 네.
2: 근데 어느 날 좀 주제 설교를 좀 해보는데 그냥 주제 설교 그러면 우리 일반적으로 신론, 구원론, 인간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좀 딱딱한 거 말고
0: 네.
2: 일상적인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주제로 설교를 해볼까 하다가 음식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좀 성경을 공부를 해보기 시작을 했어요.
0: 아, 음식이요?
2: 네. 그러다가 그 음식에 관한 것을 하다가
0: 네.
2: 식탁이라는 단어를 만나서
0: 네.
2: 그 오늘 본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다 이 식탁

0: 타기라는 단어를 가지고 말씀을 좀 전해볼까 해서 제가 준비한 말씀입니다.
1: 네. 우리 시편 23편 그러면 뭐 성도님들이 너무나 네, 네.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런 성경 말씀인데 특별히 이제 5절, 6절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으로 택하셨거든요.
0: 네.
1: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네. 자, 과연 이 음식을 가지고 이 말씀을 어떻게 풀어내실지.
0: 네, 재밌는 게 네. 제가 왜 음식을 생각하게 됐냐면
1: 네.
0: 너무 일상적이고 우리가 매일 접근하는 거고
1: 네.
0: 근데 대한민국 사람처럼 음식에 진심인 민족들이 많이 없어요.
1: 그래요?
0: 어느 데이터에
1: 네.
0: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균 소득의 30%를
1: 네.
0: 먹는 데 쓴대요.
1: 엥겔 지수가 그럼 30이에요?
0: 이게 엥겔 지수라고 하기에는 그래요. 왜냐하면
1: 네.
0: 엥겔 지수라고 그러면 최소 식료품이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래서 가난한 나라들이 그렇거든요.
1: 네.
0: 근데 우리나라는 잘 사는 나라예요. 선진국이에요.
1: 네. 네.
0: 선진국 중에 30%의 소비를 먹는 데 쓴다는 거는
1: 네.
0: 우리나라 사람들이 음식을 먹고 마시는데 굉장히 진심이고 그렇게 기꺼이 돈을 쓴다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태도를 보여주는
1: 그러네요. 네. 성경적으로는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게 성경적인 해석이 가능한 건가요?
0: 이게 사실은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인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1: 그렇죠. 네.
0: 그리고 우리나라가 먹는 것뿐만 아니라 뭐 사실은 노래하고 노는 것에도 진심이고.
1: 아, 그럼요. 가무자라는
0: 네, 가무자라는 네,
1: 국가로서는
0: 심지어
1: 뭐
0: 음주 문화도 많이 발전돼 있고 그래서
1: 네.
0: 뭐 그거는 이제 알아서 판단하시겠지만 그러나 제가 주의하게 보는 건 뭐냐면 요즘 인스타들이나 TV를 보면은 너무 많은 먹는 방송들이 나와서
1: 먹방. 네.
0: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자기 먹는 것이 자기 삶의 가치를 증명하는 내가 이것을 먹으니까 나는 이 정도의 수준의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감하게 한번
1: 네.
0: 좀 물러서서 생각해 봐야 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1: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사회적인 클래스를 보여준다라는 말씀이시네요.
0: 그렇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내가 먹는 걸로 증명하라. 나는 이 식당에서 미쉐린 셰프에서 나는 음식을 먹기 때문에
1: 네.
0: 나는 하이클래스의 사람이고
1: 네.
0: 그렇지 않은 사람은 라면을 먹기 때문에 당신들은 로클래스의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 자체를 먹는 걸로 구분하려고 하는
1: 네.
0: 그런 문화가 있다면
1: 네.
0: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음식이 뭐 그렇게 살기 위해서 먹을 때도 있었지만 우리 시대는 너무 풍족하니까 이게 나 자신을 표현하는 하나의 도구로서
0: 그렇죠. 네,
1: 사용되는 그런 문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건데요.
0: 근데 이제 그런 욕구가 있으니까 그런 소비 문화가 발전을 한 거겠죠.
1: 네.
0: 그리고 그걸 팔려고 하고 가격도 올리니까.
1: 네.
0: 또 다른 한편 우리가 성경에서 한번 좀 살펴볼 것이 뭐냐면 참 재밌는 일이 있는데
1: 네.
0: 구약 성경에 레위기에 부정한 음식 그리고 불결한 음식 그다음 정한 음식 이렇게 나누어서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뭐 굽이 갈라지고 입 대세김질하는
1: 네,
0: 음식
1: 네.
0: 중에 먹을 음식은 뭐고 곤충 중에 먹을 음식은 뭐고
1: 네.
0: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 먹거든요.
1: 네.
0: 그러면서 나중에 이것이 흘러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가 생기냐면 무엇을 먹느냐가 자기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자기
1: 네.
0: 사회의 신분을 보여주는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1: 구약시대에서는 그런 기능이 있었잖아요. 그 율법적으로 어떤 구분을 지으면서.
0: 그게
1: 네.
0: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삶의 지침으로 주신 거지
1: 네.
0: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고 다른 사람과 자기를 차별화하는 데라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주 단적인 예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핵폭탄을 터뜨린 사건이 나오죠.
1: 네.
0: 그게 바로 다윗이 진설병을 먹은 사건입니다. 제자들이 마태복음에
1: 네.
0: 안식일에 길을 가다가 미리삭을 따서 비벼 먹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당신 제자들이 안식일에도 됩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하셨던 얘기가
1: 네.
0: 다윗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진설병을 먹었던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라는
1: 네.
0: 얘기를 하세요.
1: 네.
0: 저는 이 말을 뭐 오늘 우리가 뭐

0: 먹는 얘기를 하니까 우리 기독교인이 어떻게 해석했으면 좋겠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물론 이제 조금 더 신학적 의미는 다르겠지만 그러나 조금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으려면 내가 무엇을 먹느냐가 나의 나됨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내 존재 자체가 이미 나됨을 결정하는 것이다. 나의 의로움과 나의 거룩함과 나의 존귀함은 먹는 데 있지 않다라는 이 전제부터 우리가 이 토대부터 시작을 해야 될것 같아요.
1: 그 구약의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먹는 것은 이제 이방 민족과 자신들을 구분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정말 충격적인 관점의 변화를 이제 일으켰던 그 말씀인데,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무엇을 먹느냐가 우리의 거룩함을 결정짓지 않는다.
0: 맞습니다.
1: 그런 의미의 이제 말씀이셨잖아요. 네.
0: 아주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의로움이 예수 안에 있는 거죠.
1: 그렇죠.
0: 그리고 사실은 성도의 소망과 희망과 기쁨과 감사는 예수님 때문에 있는 거죠. 내가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에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우월감을 느낄 필요도 없고 내가 남들보다 더 좋은 음식을 먹는 것 때문에 내가 비교 의식에 빠져서 성취감을 느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거는 정말로 성령이 주시는 기쁨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반드시 없어질 겁니다. 그러니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사실 성도의 마땅함 맞죠.
1: 우리가 너무 당연한 말을 아주 길게 한것 같은데,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시편 23편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우리가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자, 나누기 전에 이제 찬양 한곡 듣고 저희가 말씀을 좀 이어가도록 할게요.

0: 향기로운 나무의 찬양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함께 하셨습니다. 아, 목사님, 저희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시편 23편
1: 네.
0: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 네.
0: 5절 말씀 보면
1: 네.
0: 네, 식탁이라는
1: 네.
0: 단어가 나와요.
1: 상을 베푸시다는 게
0: 네.
1: 혹시나 잘못 오해하시고 여러분 그 상이 무슨 보상이나 우등상 이런 게 아니라
0: 식탁이죠.
1: 식탁입니다. 식탁? 테이블입니다.
0: 네,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게 개역 개정판에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 네. 네.
0: 자, 이 의미를 좀 살펴보기 위해서 이 상, 식탁이라는 이 단어에 한번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1: 네. 네. 지금 전체는 보지 말고 이 부분에 나오는 식탁에 관한 얘기를 하면 우리가 더 풍성하게
0: 네.
1: 하나님이 우리에게 식탁을 베푸시고 다윗이 네. 찬양하고 싶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0: 네.
1: 피디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유목 문화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유목민들은 네. 식탁이 없어요.
0: 아, 식탁이 없어요? 그럼 음식을 어떻게 먹어요?
1: 바닥에 매트를 깔고
0: 아.
1: 누워서 먹습니다. 그래, 성경에 누워서 먹는 많은 표현들이 나오는데.
0: 옆으로 기대서.
1: 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도.
0: 그쵸.
1: 제자 중 하나가 가슴에 기대서라고 그런
0: 네,
1: 표현을
0: 네.
1: 쓰는 것처럼.
0: 네.
1: 그래서 그렇게 누워서 먹는데 나중에 이제 신약시대에는 식탁을 쓰던 집들이 나왔대요. 로마 문화 때문에.
0: 네, 네.
1: 그런데 아브라함 때 그리고 지금 다윗 때에 보면은 식탁을 쓰는 일반인들은 식탁을 쓰지 않습니다. 근데 식탁을 쓸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0: 네.
1: 예를 들면 왕은 식탁을 쓰는데 대개 자기와 전쟁을 했던 원수지간이었던 그 왕들과
0: 네.
1: 초청을 해서 상을 베푸는 거예요. 족장들이 싸움을 했을 때
0: 네.
1: 화친을 하려면 그 화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초청을 해서 상을 베푸는 거예요. 식탁을 차리는 거죠.
0: 아, 같이 먹는 건가요?
1: 그렇죠. 그 먹을 때
0: 네.
1: 원수됐던 사람과 화해를 해야겠기 때문에
0: 네.
1: 그 식탁은 정말 화려해야겠죠.
0: 그렇죠.
1: 좋은 음식들을 놓고
0: 네.
1: 먹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 원수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0: 네.
1: 먹어줌으로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너를 신뢰한다라는 표현이에요. 여기에 독약이 들어있지 않구나.
0: 그렇겠네요.
1: 그렇죠.
0: 네.
1: 그리고 베푼 사람은 난 너를 죽일 이유가 없다. 너를 죽일 거였으면 이렇게 아름다운 음식을 너에게 대접하겠느냐라는 뜻이 있는 거죠.
0: 네.
1: 그래서 구약시대의 식탁이란 평화의 화해의 그리고 신뢰를 상징하는 거예요.
0: 네.
1: 자, 우리가 이 시편에 읽었던 것들을 좀 조금 뒤로 하고
0: 네.
1: 식탁이란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온 것이 어딘지 아세요?
0: 어딘가요?
1: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0: 오.
1: 출애굽기 25장 23절이에요. 이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0: 성경에서 그럼 가장
1: 먼저 나온데.
0: 네.
1: 근데 히브리어로 술칸이라고 그래요.
0: 식탁이.
1: 예, 술칸이라는 이 히브리어가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출애굽기
0: 네.
1: 25장 23절인데
0: 네.
1: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라고 길이는 두 규빗, 너비는 한 규빗, 높이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0: 네.
1: 이 사이즈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밥 먹을 때 쓰는 사각형 삼각 같은 그런 비슷한 크기입니다.
0: 네.
1: 그런데 이 얘기를 이렇게 딱 보면 피디님도 아시겠지만
0: 네.
1: 주님이 이 식탁을 왜 만들려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성소를 짓게 하시잖아요. 회막을 짓게 하신다고요.
0: 네, 네.
1: 그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십계명을 받고 바로 우상을 섬깁니다.
0: 금송아지를
1: 만들었죠.
0: 네.
1: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내가 돌격하여 이 백성을 멸해버리겠다.
0: 네.
1: 그리고 다시 모세가 하나님한테 가서 이 백성과 같이 가지 않을까면 나를 당신의 기록한 책에서

0: 빼주십시오 하면서 중보자의 기도를 드리죠.
1: 네.
0: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시로다.
1: 모세의 노래가 나오죠.
0: 그렇죠? 그 선언하시면서
1: 네.
0: 모세에게 회막, 성막을 만들라고 지시를 하세요.
1: 그 사건 이후에 이제 성막을.
0: 그렇죠. 성막을 네. 만들죠. 진노하신 하나님과
1: 네.
0: 범죄한 이 백성이 어떻게 같이 갈 수 있는가.
1: 그
0: 방법이 성막을 만드는 거였어요.
1: 네.
0: 성막 안에 우리가 다른 건 다 빼놓고 이 식탁이 약간 뭐라고요? 원수되었던 자들이 나와서 함께 먹음으로 화해의 상징,
1: 네.
0: 평화의 상징이에요. 이 식탁을 베푸는 자는 같이 먹는 자에게 뭘 보여주냐면 나는 너를 치지 않겠다. 나는 너를 벌하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1: 네.
0: 그럼 만일 하나님이 이 식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싶었던 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나는 너를 죽이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죽을까 봐 겁을 냈거든요.
1: 네.
0: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소 안에 있는 식탁이었지 않았을까.
1: 성소의 떡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신 거고요.
0: 네, 그렇죠.
1: 네.
0: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오늘 시편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시편도 원수의 목전에서 주께서 상을 베푸신다고 얘기를 해요.
1: 네.
0: 근데 다윗의 원수 그러면 누가 생각이 나세요?
1: 사울.
0: 네,
1: 대표적으로는 사울 아니에요.
0: 그래, 사울이 네.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1: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0: 왜 죽이려고 그래요?
1: 자신의 권력을 빼앗아갈까 봐 두려워서 죽이려고 했다.
0: 아주 쉽게 얘기하면 네. 왕이 못 되게 하는 거예요.
1: 그렇죠. 네.
0: 왕이 못 되게 하는 거는 뭐냐면 네. 왕이 되게 하실 분은 누구예요?
1: 하나님.
0: 하나님이죠.
1: 네.
0: 다윗을 통해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예언에 대해서 아마 사울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 기름부음을 받은 거에 대해서.
1: 그렇겠죠.
0: 그리고 네. 시편 여러 군데에 보면은 다윗이 자기 원수에 관해서 토로할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1: 네.
0: 원수들이 자기를 죽이려 하고 해코지하고 그리고 덫을 놓고 이런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1: 네.
0: 비방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런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뿐만 아니라
1: 네.
0: 더 나아가서 너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1: 하나님은
0: 너를 버리셨다라고
1: 네.
0: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끊으려고 그래요.
1: 네.
0: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윗이 약조가 있고 언약이 있고 주님이 기름을 부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 너를 돕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원수의 공격이죠.
1: 네.
0: 그런데 만일 이런 원수들이 있어요. 그런데 왕이신 하나님이 다윗 앞에서 탁자를 베푸시며 식사하면서 다윗 앞으로 나와라. 나와 같이 먹자라는 그 뜻이 무슨 뜻이겠어요?
1: 다윗이 우쭐할 것 같은데요.
0: 이거는요.
1: 네.
0: 나는 다윗을 버리지 않았고 나는 다윗을 벌하지 않을 것이며
1: 네.
0: 나는 다윗을 내치지 않고 다윗과 나 사이에는 항상 화평이 있다.
1: 화평뿐만이 아니라 왕과 대면하는
0: 그쵸.
1: 그런 식탁의 자리는 그 정도의 친밀함이 있다는 거잖아요.
0: 그렇죠. 네. 그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어디냐면 이렇게 얘기한 다윗이 이렇게 찬양한 다윗이 실제적으로 이것을 실행했던 것이 무비보셋을 자기 식탁에 초대할 때 그
1: 네.
0: 모습이 보여집니다.
1: 무비보셋이 누구죠? 목사님?
0: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입니다.
1: 네.
0: 사무엘하에 나오는데
1: 네. 원수의 아들이잖아요. 어떻게 아니 요나단은 사실 원수는 아니지만 사울의 손자니까
0: 네. 그렇죠. 그게 이제 사무엘하 9장 이하에 나오는데
1: 네.
0: 무비보셋을 이제 초청한 것이 사실은
1: 네.
0: 요나단의 자식이기 때문에 다윗과 다윗이 요나단을 생각하기 때문에 무비보셋을
1: 그렇죠.
0: 초청을 했겠지만
1: 약조도 했고
0: 그렇죠.
1: 네.
0: 근데 무비보셋의 입장에서는 자기는 원수의 자식이에요. 사울의 자손이니까.
1: 그렇죠.
0: 그래서 아마 자기는 또 다리를 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격이 안 된 사람이죠.
1: 네.
0: 그런데 다윗이 불러서 자기 식탁에 초대를 해요.
1: 그는
0: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라고 합니다.
1: 네.
0: 저는 무비보셋이 다윗과 함께 음식을 먹으면 느낄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 왕이 나를 절대 죽이지 않을 거구나. 나를 벌하지 않을 거구나.
1: 네.
0: 심지어 나는 원수의 자식이지만 벌하지 않을 거구나. 라는 그 확신 속에서 먹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1: 네. 다윗도

0: 무비보셋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길 원했던 거 아닐까요?
1: 그치요. 더 네. 나가서 너는 그냥 그렇게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나와 같은 왕자와 한 같은 자식처럼 내
0: 그러니까요.
1: 식탁에 함께 네. 어울리는 사람이다라는.
0: 너는 존귀한 자다.
1: 그렇죠. 네. 자, 이 의미에서 시편 23편 오늘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는 말은 네. 원수든 아마 우리를 그렇게 공격할 거예요. 너는 가치 없고 하나님은 너를 벌하실 거고 하나님은 너를 떠나셨고 너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많은 거짓된 외침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십니다. 네. 이 비슷한 장면 어디서 많이 보셨어요? 저는요. 한두 군데에서 그 장면을 좀 대표적으로 찾고 싶은데 하나는 에스더서에 있는 이야기예요.
0: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상을 베푸신 그 장면.
1: 네.
0: 그렇죠?
1: 네. 네. 에스더의 불임절이 어떻게 나온지 기억나세요?
0: 아, 네네. 불임절이 그 하만으로 대표되는 그 바벨론 민족이
1: 네.
0: 네. 이제 유대인을 죽이려고
1: 네. 네.
0: 정한 그런 날이었잖아요.
1: 맞습니다.
0: 완전히 그 뒤엎어지죠, 그게.
1: 그렇죠. 네. 그러면서 왕이 어떻게 했냐면, 갑자기 그 이름이 생각했네. 에스더의 삼촌이
0: 모르드게.
1: 예, 네. 모르드게가.
0: 네.
1: 그러실 인사를 수 있어요. 안 했다고.
0: 네.
1: 하만이 모르드게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해요. 이유는 간단해요. 인사를 안 했어요.
0: 네.
1: 하만은 그럴 힘이 있어요. 그럴 권세가 있어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왕이 어떻게 상을 베푸냐면, 하만에게 묻지요. 왕이 종기 높이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아, 예. 이렇게 좋은 옷을 입히시고 말에 태워서 온 성을 돌아다니면서 왕이 높이고자 하는 자는 이렇게 하십시오. 근데 하만이 그 말굽비를 잡고 모르드게를 태우고 왕이 종기 높이게 하는 자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0: 네.
1: 저는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푼다는 게 바로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0: 맞아요. 네.
1: 다른 성경 말씀은 제가 스가랴 말씀 속에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 스가랴 3장에 나오는 말인데요.
0: 네.
1: 거기에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무렵에 대표적인 인물 중에 여호수아 제사장이 있고 그다음에 스룹바벨이 있었어요.
0: 네.
1: 그런데 스가랴 환상 가운데 보는데 여호수아 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옆에서 거기에 그렇게 나와요. 고발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0: 참소를 했군요.
1: 예. 네. 사탄은 참소하는 자니까요.
0: 그렇죠.
1: 근데 네. 무슨 내용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감사하게 성경은 그 내용을 기록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상상해 보면 만일 제 입장이라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사탄이 저렇게 더러운 인간이 저렇게 무능력한 인간이 하나님의 성소를 짓는다고요. 저게 제사장입니까? 저런 인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당장 벌하시고 더 좋은 사람 택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셨을 것 같아요.
0: 네.
1: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0: 네.
1: 그러면 왜냐하면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내가 내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0: 아멘.
1: 주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는 표현은 아마 이거지 않을까.
0: 네.
1: 원수의 많은 도전과 비방과 도전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존귀하고 거룩하게 옷을 입히는 밤낮 우리를 참수하는 사단의 모든 정죄를 물리치시고
0: 네.
1: 은혜와 속죄와 구원과 영광의 관으로 씌우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0: 아멘. 네. 자, 바이블 나침반 오늘 시편 23편 5절과 6절 말씀 본문으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수 3.1교회 김대진 목사님과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찬양 한 곡 더 듣고요. 오늘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0: 뉴 와인 스킨즈 앨범 중에서 함께 들으셨습니다. 왕의 식탁 함께 들으셨습니다. 와, 이 찬양이 제목이 오늘 그 목사님의 말씀하고 딱 맞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네. 이 찬양을 계속 들었어요.
0: 아, 네. 그러셨구나.
1: 네.
0: 아, 정말 주님께서 당신의 식탁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잖아요.
1: 네. 네.
0: 그런 그 영적인 신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1: 그게 핵심 포인트인데요. 네. 내가 식탁을 얘기하면서 네. 마무리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네. 주님의 식탁은 우리가 준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0: 네.
1: 이게 우상의 식탁과 다릅니다. 성경의 우상과 다른 신들에게 드리는 식탁은 사람들이 준비를 하고 사람들이 달래고 사람들이 그 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0: 그렇죠.
1: 그런데 주님의 식탁은 주님이 준비를 하시고 그 사랑하는 자들을 자격 안 되는 자를 불러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를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0: 네.
1: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0: 네. 그러니까 식탁을 차려주시기도 차려주시지만 본인이 이제 직접 그 네. 떡이 되시고
1: 그
0: 네.
1: 부분이 이제 그래서 제가 성찬이 예수님 성경이 말하는 식탁의 완성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0: 네.
1: 주님 스스로가 몸을 부셔서 떡이 되시고
0: 네.
1: 피를 흘리셔서 포도주가 되심으로 식탁을 마지막으로 마련해 주시고 사실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 음식으로 타락한 우리가 다시 신약에 와서 생명의 떡 네. 이것을 먹으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구원을 얻는 네. 그런 장면으로 성경이 끝나는 것이 이 먹는다는 것 네. 같은 키워드로 보는 성경의 시작과 끝입니다.
0: 네. 아 이렇게 또 결론이 네, 내려지는군요.
1: 네. 네.
0: 먹는 것 이걸 또 성경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갈까 네, 궁금했는데 아, 결국은 이제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1: 네,
0: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
1: 네. 네,
0: 이 은혜로 우리 목사님께서 풀어주셨습니다. 자 시편 23편 5절 말씀을 좀 더 이제 본문 말씀을 가지고 또 확장해서 우리가 이 시대 그러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또 무엇일까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1: 저는 이렇게 네.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은 먹는 게 정말 중요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그 사람들의 먹는 잔치에 여러분은 자꾸 불려갈 것이고 그 사람들이 먹는 모습을 자꾸 볼 것이면
0: 네.
1: 우리가 잃어버리기 쉬워요. 나도 저 사람들처럼 먹어야 될 것 같고 나도 저 사람처럼 먹고 살아야 내 인생이 의미가 있는 것 같은.
0: 네.
1: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죽을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0: 네.
1: 우리를 우리되게 하는 것. 내 자신에게 존귀함을 주고 내 자신을 의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건 주의 식탁에서만 가능합니다. 세상에서 주는 어떤 음식도 나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0: 아멘.
1: 제가 뭐 그냥 우리 성도들한테 농담삼아 그런 얘기 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는 처음 짜장면을 먹었을 때
0: 네.
1: 삼시세끼 그것만 먹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저는 삼시세끼 짜장면을 먹을 재정이 좀 있습니다. 제가 삼시세끼 짜장면 먹겠습니까?
0: 안 먹을 것 같은데.
1: 안 먹지 않아요.
0: 네. 질릴 것 같은데요.
1: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그렇다고요.
0: 네.
1: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거는 주님의 식탁밖에 없습니다.
0: 네.
1: 그러면 우리 믿음으로 저는 가끔 이렇게 생각하고 싶거든요. 나 행복한가?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먹어서 행복하고 나는 이것을 입어서 행복하고 나는 이런 수준의 생활에 달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행복한가?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데도 행복하지 못하시다면 우리는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0: 네.
1: 뭘 해도 행복하지 못할 겁니다.
0: 그래요. 성경이 말하는 성경 속에 그 먹는 것은 대개는 좀 부정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1: 먹는 것이
0: 네.

0: 우리 본성하고 제일 잘
1: 그쵸,
0: 연기되고,
1: 네.
0: 사실은 성경에서
1: 네.
0: 가장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시험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먹는 거였거든요,
1: 네. 그리고
0: 광야에서.
1: 또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이제 시험에 들었던 게, 죄를 지었던 게 먹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0: 맞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간의 본성을 상징적으로,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먹는 것으로 대표되는 어떤 탐욕.
0: 그렇죠.
1: 네.
0: 탐욕이고 우리 육신의 필요이며
1: 그렇죠.
0: 세상의 필요이고,
1: 네.
0: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필요, 하나님 나라의 필요와 상반되는 부분에서 가끔 우리를 시험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1: 네. 하지만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먹는 것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세상의 일상성을 이제 대표하는, 네, 가장 좋은 소재인데, 일상성에 매몰되면 사실은 어떤 영적인 것을 추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일상성을 벗어나서, 사실은 뭐 육신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히 초월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또 갈망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면,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바로 그것이 아닐까. 네.
0: 또 이런 질문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이, 내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진짜로 필요한 것인가? 그거는 내 인생 가운데 정말 나를 살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수 있어요. 그것이 음식일 수도 있고, 난
1: 네.
0: 정말 이거 음식이 있어야겠다. 아니면 그게 사람일 수도 있어요.
1: 네.
0: 가끔은 나는 이 사람 없으면 못살것
1: 그쵸.
0: 같다는 생각이
1: 네.
0: 있거든. 어떤 사람은 물건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회적 지위일 수도 있고 자기의 목표일 수도 있어요.
1: 네.
0: 아마 먹는 것이란 그런 것들을 상징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1: 네.
0: 근데 가끔 하나님이 금식을 요구하는 것처럼 네가 정말 사는 거는 그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야. 나 때문이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그 음성을 좀 우리 청취자들이 함께 들었으면 좋겠어요.
1: 네. 그래서 오늘 바이블 아침반 마무리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지니라.
0: 아멘.
1: 근데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바이블 아침반 여수 3일교회 김대진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끝찬양 한이의 행복 띄워드릴게요. 평안한 저녁 되십시오. 김용환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1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광영중앙교회 김성현 목사님께서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께 받은 위로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네,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 신앙의 선배들이 이 독립군에 많이 가담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청년들이 이 광복군에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분들에게는 부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았고, 나의 젊음을 바쳐서라도 이 나라가 자유를 찾을 수 있다면 나는 그 일에 기꺼이 헌신하겠다, 나는 위로자로 살겠다라고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후서는 전서와 후서는 한 1년에서 2년 간격으로 쓰였는데요. AD 55년경에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어찌 보면 가장 개인적으로 자기가 사랑받았던 교회는 빌립보 교회인데요. 빌립보 교회보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훨씬 많이 썼습니다. 빌립보서는 한 장이고요. 고린도 전후서 두 장인데, 원래대로 하면은 총네 장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고, 개인적으로 세번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는 걸볼 때, 자기에게 잘하고, 최선을 다했던 빌립보 교회보다 늘 자기의 사도직을 의심하고 자기를 비방하고 상처 줬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더큰 사랑을 베풀었던 목회자이자 선교사의 삶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편지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최근에 편지 받아보는 경우가 무척 희귀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네 번이나 편지를 보냈다는 것은 얼마나 사랑이 컸는가를 알수 있습니다. 요즘 이제 남자 청년들도 군대 가면 편지 쓰나요? 문자로 보내나요? 써요? 안 써요? 요즘은 아마 핸드폰을 다 군대에서 쓰게 하기 때문에 문자나 아마 카톡으로 보내는 모양입니다. 저희들 때는 군대 가면 어찌 그리 부모님이 생각이 나는지 열심히 틈만 나면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아버님 댁에 잠깐 들렸는데 서가에 파일이 하나 있어가지고 뭔가 하고 꺼내봤더니 저, 제 남동생, 막내 동생 이세 명이 군대에서 보낸 편지를 어머님이 모아가지고 스크랩북을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우연히 딱 폈는데 제가 훈련소에서 쓴 편지를 잠깐 보게 되었습니다. 그 편지 쓰면서 많이 울었는데 그때 생각이 잠깐 났습니다. 보시면 고린도 교회로 보낸 편지가 총몇 편이라고요? 네 편인데 우리에게 전해진 건 고린도전서와 후서이고요. 고린도전서 앞에 편지가 한장 있는데 그 편지는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나와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첫 번째 편지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음행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 편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했을까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낸 편지가 고린도전서로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두 번의 편지를 보냈지만 그들은 여전히 강팍하게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을 속여서 모든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비방하고 공격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게 보면 세 번째 편지, 일명 무슨 편지입니까? 눈물의 편지를 보내는데요. 자, 이 편지의 기록이 고린도후서 2장 4절이었는데요.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게 세 번째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는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편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고린도후서 이 편지가 바로 몇 번째 편지입니까? 네 번째 편지입니다. 경고의 편지, 또 책망의 편지, 눈물의 편지를 보내고 마지막 편지는 위로의 편지입니다. 격려의 편지입니다. 이 편지들의 흐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는지, 끝까지 지키려 했는지 그 마음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주거나 또내 마음이 강팍하고 힘들 때 어떤 한 사람이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살하는 사람들 가운데 누구 한 사람만 옆에서 그를 지지했다면 그 사람은 죽을 이유가 없었다라고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격려하고 위로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사이에 있는 많은 관계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분들에게 위로의 편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첫 번째로 상처와 거절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 1절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아멘. 고린도 후서를 신학자들은 가장 인간적인 편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 고린도 후서에는 바울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많은 성도들, 그리고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짓 선지자들의 계략, 이 고린도 교회에 넘쳐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다른 사람들보다 부족하다라고 폄하했고, 설교가 신통치 않다라고 비난했으며, 사도 바울에게 고난이 많은 것을 보니까 이 사람 문제가 많네, 죄가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 치시지 라고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특별히 자기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추천서와 열두 사도의 추천장을 가지고 왔다고 거짓으로 성도들을 호로했던 거짓 선교사들의 공격이 무척 거셌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가짜다라고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사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누구다? 사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열두 제자를 가리키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생활했던 사람을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하지 않았잖아 라고 비방했던 거죠. 이때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변호합니다. 나는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고 주님께서 나에게 이방인의 사도라는 사명을 주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상처와 거절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많은 오해와 상처를 경험하지요. 성경을 보면 거절당하고 거부당하고 버림당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거절을 당하고 버림받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의 동족들에게 거절당하고 버림당했고 죽임당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동족 유대인들에게 여러 번 공격당하고 배척당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세 번이나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달라고 간곡하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대신 네가 약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보다 극심한 거절을 당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거절 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당하셨죠. 그리고 십자가상에서도 한때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에게 거절당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입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병이 깊은데 차도가 없고 암 여러 가지 항암을 해도 또 항암 주사를 바꾸어도 차도가 없고 점점 몸이 쇠약할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문제가 눈덩이처럼 더 커질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참 소망과 생명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요구를 거절하신 세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될 때 하나님은 거절하십니다. 아무리 기도가 간절해도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로 기다림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거절하십니다. 모세는 바로의 궁전에서 40년이 찼을 때 그는 스스로 완전하다 생각했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그가 한 일은 한 사람을 죽이는 일이었고,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40년을 보내고 하나님을 직면하고서야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여러 광야를 전전한 후에서야 비로소 유대지파의 왕으로 13년 만에 왕위에 등극하고 그 후로 7년을 견딘 후에 온 지파의 왕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때 우리의 간구를 거절하십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지만 성령은 그 길을 막으셨고 그를 마게도냐와 지금의 유럽, 아가야 지방으로 그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아시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유럽 땅을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거절 뒤에는 우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복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계획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승리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 앞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평가는 어디에서 갈릴까요? 우리 인생의 평가는 사람에게서 갈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로 우리의 인생은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남아있는 인생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귀하게 사용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 3절 보시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고백한 겁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가장 고난 속에 살았던 한 사람이 인생을 돌아보면서 아,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구나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각자 아마 이런 물음을 하면 다 대답이 다를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어떤 분들은 내 병을 치유하신 하나님, 어떤 분들은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각자 만난 하나님이 다 다를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는 그리스도를 두 구역으로 나뉘어서 통치했는데요. 저 위쪽에 있는 마게도냐, 북쪽에 있는 뭐 빌립보 교회 이런 교회들이 있죠. 이런 교회들이 있는 곳을 마게도냐라고 하고요. 아래쪽에 있는 아가야 지방, 남쪽에는 고린도, 그리고 갱그리아 교회, 그리고 아덴, 지금의 아테네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쪽과 남쪽으로 나눠서 그 나라를 통치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가야라는 곳이 바로 지금의 남쪽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당시 수도는 고린도였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모든 위로의 지경이 모든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지방에 이르고 있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고요. 그가 빌립보 데살로니가로 해서 쭉 아래까지 내려왔던 모든 요정 속에 뭐가 있었어요? 환란이 있었죠. 많은 환란이 있었는데 그 환란을 하나님이 위로로 덮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에서 오늘 고린도후서 1장을 읽어보시면 반복되는 단어가 환란이라는 단어가 9번 나오고요. 그리고 위로라는 단어는 몇번 나올까요? 몇번 나올까요?

10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환란이 9번이고 위로가 9번이면 환란을 위로가 덮을 수 없어요. 그냥 똑같기 때문에요. 그런데 위로가 한 번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환란을 마지막에 위로가 덮고 남음이 있음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환란을 덮는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로라는 원래 말의 뜻은 곁으로 부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참된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데요. 성령께서 우리를 그의 곁으로 불러내십니다. 아무리 환란이 크고 핍박이 거세도 사도 바울이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그를 그의 옆으로 불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인데요. 여러분들 손길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국에 사는 32살 주부 로라 바인더는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유방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너무 많이 암이 퍼져서 의사로부터 7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한 장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바인더에게는 두 딸이 있었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핑크색 옷을 입은 아이가 린지고 9살, 그 당시 9살이었습니다. 엄마는 린지를 불러서 린지에게 이야기합니다. 린지야, 엄마가 너와 앞으로 7개월밖에 함께 할 수 없다. 하지만 내가 떠나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린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뒤로 린지는 매일매일 옆에 보면 엄마에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마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엄마가 하나님 품에 안기기 전까지 엄마에게 내 사랑을 전하겠다 라고 아이가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편지를 썼는데요. 그 중에 한 편지가 저기에 있습니다. 내용은요. 엄마는 아름다운 장미 같고 엄마에게서 꽃향기가 나요. 엄마에게서 암이 런어웨이 도망갈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엄마가 브레이브, 용감하기 때문이에요. 엄마, 암과 싸워 이길 수 있어요. 엄마 사랑해요. 이런 편지를 매일 손으로 써가지고 그림 그려서 엄마에게 전해줬습니다. 엄마가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맬 때도 간호사가 그 편지를 읽어줬다고 합니다. 7개월 후에 다시 의사가 바인더를 만났는데요. 바인더 씨, 당신 몸에 있는 모든 암세포가 없어졌습니다. 우리도 믿지 못해서 검사를 몇 번 했는데 전이된 곳까지 모든 암세포가 사라졌습니다 라고 선고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치유됩니까? 사람이 언제 회복됩니까? 사람은 사랑받을 때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온전한 사랑이 있을 때 그 사람은 회복됩니다. 저는 철이 없을 때는 성경이 되게 두꺼운 책이고 어려운 책이고 무거운 책이고 또 가까이 가기 힘든 책이었습니다. 아버님께서 꼭 성경책을 들고 교회 가라고 하면 이 신구약에 있는 책 말고 꼭 신약만 있는 얇은 책을 들고 교회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철이 든 후에 아, 이 성경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의 손편지구나라는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오늘 꼭 린지가 엄마에게 보낸 편지처럼 엄마가 읽는다면 또는 린지와 같은 마음으로 모든 대필자들이 그 편지를 썼다면 얼마나 더 귀하고 귀합니까? 바라기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생명이 되고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에 보니까 매주마다 좀씩 태신자 작정이 늘어나는데요. 지금 509명 정도 작정을 지난주까지 하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작정하신 분들은 꼭 엽서나 편지를 그분들에게 한번 써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그래서 우체국 가시면 지금도 편지 봉투와 편지지를 팔고요. 엽서를 팝니다. 편지지나 편지 봉투가 부담스러우면 엽서를 한 장 사셔가지고 거기에 여러분이 작정한 태신자에게 사랑의 편지를 써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들 자체가 그리스도의 편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게 정말 소망의 편지로, 사랑의 편지로, 위로의 편지로 다가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4절 보시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환난은 어떤 환난일까요? 내 죄로 인한 어려움일까요? 내가 실수해서 얻은 상처와 실패일까요? 사람들이 나를 곤란하게 하는 여러 상황일까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환난은 딱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받은 박해와 고난. 이게 성경이 말하는 환난입니다. 자, 그러면 옆에 있는 위로는 뭘까요? 그 위로는 바로 복음을 위해서 환난 받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라고요? 위로입니다. 그런데 그 위로는 뭘로 나타날까요? 그 위로는 부활 소망으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모든 환난 중에서 가장 악독한 극심한 환난을 받았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데 그 위로가 바로 부활과 생명으로 위로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환난, 모든 죽음은 하나님의 부활의 소망과 생명으로 덮일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용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유한한 인생을 단한번 일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많은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어찌 보면 남은 시간이 훨씬 적을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그 남은 시간을 다른 사람의 환난을 덮고 위로하고 그들에게 참된 생명을 전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위로라는 말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화면을 한장 제가 표를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죠. 자, 위로를 영어로 comfort라고 발음하는데요. 제가 브라질에 있을 때이 단어를 comfort라고 표현하더라고요. come이 함께라는 뜻이고, porch, forte, 음악에서도 포르테 있죠. 강하게. 이게 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라는 건 뭡니까? 위로는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할때 얻는 힘. 함께 할때 얻는 힘이 뭐라고요? 위로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이 힘들고 외로울 때 어떤 사람이 손잡아주고 한 명이 함께 있다면 그 사람은 소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주님께서 나의 힘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자, 우리 6절을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자, 여러분, 이제 환난과 위로가 조금 마음에 담기지 않으십니까? 제가 참 존경했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안산제일교회를 담임하셨던 고은 목사님인데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작년인가 아마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께서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저에게 안수를 해 주셨습니다. 그때 안수위원들이 한 10여 명 됐는데요. 또 이제 안수받는 목사들도, 받아야 될 목사들도 한 10여 명 됐는데, 순서를 어떻게 알 수는 없었어요. 10명이 무작위로 나가는 것이고, 무작위로 나가 있는데 목사님들이 한 사람 앞에 다 배열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자리에 앉아서 나가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기 계시는 고은 목사님이 저를 좀 안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나갔거든요. 그런데 딱 제가 앉았는데 어떤 한 목사님이 제 앞에 딱 서셨어요. 그래서 딱 올려다봤더니 고은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저에게 안수를 해 주셨는데요. 그분이 쓴시 중에 한 편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그 교회가 만

0: 1명을 딱 넘어갈 때세 가지 암 선고를 받았는데요. 수술을 한 후에 쓴 시를 제가 받았습니다. 나는 암으로 인해 내 생애의 중요한 몇 가지를 잃었다. 위 절반, 약간의 십이지장, 약간의 췌장. 하지만 나는 암으로 인해 내 생애에 아주 소중한 많은 것을 얻었다. 남아있는 것들에 대한 소중함을 아는 변화의 체험. 병들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곁에 다가갈 수 있는 위로자의 체험. 나는 암으로 인해 약간의 손실은 있었으나 실로 계산할 수 없는 더 많은 은혜를 얻었다. 그리고 이분은 평생 위로하는 자로 사셨고 또 시인으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하는 시를 발표하며 살아가셨습니다. 나에게 있는 여러 병, 실패, 고난, 문제, 괴로움, 거절, 아픔,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은 이런 문제 앞에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문제 앞에서 더 하나님께로 가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영성은 고난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고난과 아픔과 상처와 병 위에 하나님의 부활의 소망의 위로가 충만히 덮이시기를, 그래서 치유됨으로 여러분도 위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광영중앙교회 김성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1 793국에 5888번, 061 793에 5888 광영중앙교회나 061 650에 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북녘 복음화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3: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멘. 안녕하세요. 평안의 노래 나인정입니다.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어떤 상태인지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불행의 근본적인 원인을 알지 못해 엉뚱한 곳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죠. 돈이 많아지면, 높은 권력에 이르면 이 불행이 끝날 것이라 착각하며 기회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하죠. 그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오늘의 둘째 아들인데요. 그는 살아계신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들고서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보리라며 호기롭게 떠났습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려는 태도에 있는데요. 인간이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유는 사탄의 계략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탄은 동산의 수많은 열매를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는 쏙 빼놓고 오직 선악과를 금지하신 것만을 부각시키며 하나님을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독재자로 오해하도록 만든 것이죠. 청소년기 아이들이 가출하는 이유도 대부분 이 오해에서 시작됩니다. 부모님의 사랑 어린 충고가 독재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밖에서 누리는 자유를 갈망하며 가출을 합니다. 부모로부터 탈출하며 모든 자유가 주어지리라는 생각. 그 생각의 결과는 참 자유와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결국 쥐엄 열매를 찾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평안의 노래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둘째 아들이 자기 몫의 분깃을 요청하자 아버지는 살림을 나누어 주었는데요. 성경 원문에서 이 살림은 생명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요구한 살림은 아버지의 생명을 찢어준 사랑이었던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자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과 정욕의 노예가 됩니다. 탕자는 먼 나라에 가자마자 돈과 방탕함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가 재산을 다 탕진한 시기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풍요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물질, 건강, 인간관계는 영원한 공급처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때로 우리가 의지하던 세상의 공급을 끊으시고 흉년을 허락하신 이유는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교만을 꺾으시고 오직 영원한 공급자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살아계신 아버지의 생명을 찢어 떠나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몰랐지만 돼지우리에서 굶어 죽어가는 그 위기의 순간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위기가 오기 전에는 한 번도 부르지 않았던 내 아버지라는 이름을 떠올린 것인데요. 위기가 없었다면 그는 끝까지 방탕하게 살다가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교만과 영적 방황을 깨뜨린 것은 처참한 위기였죠. 위기가 탕자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던 것입니다. 위기로 인해 그는 교만을 버렸고 위기를 만났을 때 마침내 아버지의 집을 기억해냈습니다. 구원은 내 힘으로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비참한 현실을 직시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회개란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그분께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탕자가 한 일 중 가장 잘한 일 한 가지는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여 돌아간 것, 그것입니다. 지금까지 평안의 노래 나윤정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북이란 나라가 그 외부 정보가 너무 그 취약하잖아요. 그 노동신문 사면에 나오는 국제 소식이 나니까 좀 되게 좀 궁금한 것도 많고 진실을 알고파서 뭐 라디오 이렇게 저렇게 몰래 들었어요. 그때 보니까 극동방송을 들었어요. 그 보니까 그 처음에는 무슨 뭐 어떻게 지금 보면 성경 구절 같아요. 근데 목소리가 아주 잘 들리고 또렷또렷해서 가끔 들었어요. 그때 방송을 보면 다른 주파수보다 엄청 깨끗하고 그 출력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들었어요.
1: 저는 그 제가 들어본 방송 중에 제일 주파수가 잘 잡히고 몸들이 선명했던 건 동방송이었어요. 북한 내에 미치는 제가 있던 황해도 지역에는 동방송입니다 하는 소리가 제일 선명했어요.

0: 해 드렸던 거거든요. 그 국동방송도 제가 많이 들었는데 그게 아침에 이제 귀에 레이스바를 끼고 뭐 혹시 이 시간대에는 무슨 방송을 할까 들어보면 다른 방송은 하나도 안 들려요. 국동방송인데 주로 나오는 건 이제 그 성경과 관련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사회의 다양한 그런 그 신앙 활동들을 전하는 막 그런 방송들이었어요. 프로그램들이었고 우리가 저 들건대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1: 갇힌 땅, 열리지 않은 땅, 그곳에 지금도 전파는 갑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땅을 활짝 여실 겁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드라마 바이블 듣는 성경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드라마 바이블 예레미야 제39장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사레셀과 삼갈내부와 네시장 살스김이니 네르갈사레셀은 궁중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구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심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

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어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0: 양관 누구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1: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0: 이에 사령관 누부사라단과 대시장 누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느르갈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며 그가 백성 가운데에 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2: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네 눈앞에 이루리라.
3: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0: 제40장 사령관 누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4: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네 손의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네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네 앞에 있나니 네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0: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4: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맡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네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0: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단후메세 아들 스라야와 누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리아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5: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0: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에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6: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0: 하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랴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되,
6: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겨

0: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리라.
1: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드랴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2: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1: 제41장.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열 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열 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리아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다리아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루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3: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1: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에 던지니라. 그 중에 열 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3: 우리가 밀과 포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1: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다랴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왕이 이스라엘의 바사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여덟 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실을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리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제42장.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리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아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4: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5: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물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6: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0: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1: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2: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물은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지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불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지,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1: 제43장.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3: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아의 아들 바

0: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1: 이에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치위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치위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들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아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2: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에 벽돌로 쌓은 축대의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 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벳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1: 제44장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눕과 파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3: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를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 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

0: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1: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2: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드리던 것을 폐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1: 여인들은 이르되,
3: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1: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0: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1: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0: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지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지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무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

0: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깔고서 밭 깔어.
1: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흙은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 되겠어 소.
0: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1: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0: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니 애가 내고 내가 니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1: 하지 말어.
0: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2: 좋아하지.
0: 잘 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1: 하지 말어.
0: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대야.
1: 그래요? 아 신청을 어떻게 하는겨?
0: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1: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0: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3: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4: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위로에는 방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위로로 다시 다른 이를 위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에게서 멈추지 않고 그 위로가 누군가에게 흘러가는 거죠. 오늘 하루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마음이 괴롭고 힘든 순간이 있으셨나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누군가 알아주기를 바랐던 그 순간, 그냥 누군가 옆에 있어주기를 바랬던 순간, 그 순간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오늘 이 밤 찬양 가운데 그 위로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위로가 내일은 누군가에게 건네는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안녕하세요, 조시현입니다.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멜로디어스의 연주곡으로 들려드린 내 모습 이대로였습니다. 8월 20일 목요일 저녁, 목요일 밤에 인사드립니다.

단원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스. 진행을 맡은 조시현입니다. 우리가 받은 위로는 나에게서 그치지 않고 누군가에게 흘러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하루 힘들었던 순간 분명 크든 작든 있으셨을 거예요. 오늘 올려드려지는 찬양 가운데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마음 깊이 만나는 이 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기도합니다. 두 곡의 찬양 이어드릴 텐데요. 제이어스의 Love Letter 그리고 기프티드의 사랑한다 말하시네 두 곡 띄워드립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 이브닝 프레이즈를 듣고 계십니다. 이브닝 프레이즈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을 기다려요.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또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으로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은 실시간 채팅에 무료로 사연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3432님, 피디님 안녕하세요.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이브닝 프레이즈를 참 좋아합니다. 특히 이 시간에 들려주시는 짧지만

한 귀한 성경 말씀과 찬양이 너무 좋습니다. 읽던 책도 잠시 내려놓고 피디님의 목소리와 또 성경 말씀에 가만히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아버지가 지난 2월에 소천하셨고 얼마 전에는 어머니마저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부모님을 연이어 보내드리고 나니 자꾸 눈물이 나고 불면증이 심했는데 이브닝 프레이즈를 통해서 위로받았습니다. 방송을 듣고 있노라면 말씀과 찬양 사이로 주님께서 제 곁에 조용히 함께해 주시는 것 같아 마음이 조금씩 평안해집니다. 오늘도 따뜻한 방송으로 하루의 끝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이 사연을 한참 들여다봤던 것 같아요. 그 아픔을 우리 하나님 말고 누가 이해할까요? 저도 지난 1월 제 생일 전날 저희 어머니를 하나님 품에 먼저 보내드렸는데요. 지금까지도 약이 없으면 잠에 잘 들지 못하고 또 문득문득 터져나오는 눈물이 참 쉽지 않고 많이 힘들지만 오늘 함께 묵상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위로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주님이, 3432번님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또 위로하고 싶어 하십니다. 잠못 드는 밤, 주님이 그곳에도 함께 하십니다. 그 눈물 닦아주시고 안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요. 오늘 사실 이 사연을 보고 다른 곡들도 선곡을 했어요.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또그 슬픔을 딛고 상처 입은 치유자이신 우리 예수님처럼 다른 이들의 아픔까지 위로할 수 있는 3432번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야기를 이어가다 보니 벌써 마칠 시간이 됐네요. 오늘 마지막 곡을 들려드리면서 이 위로의 마음 전하며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마음에 아픔이 있고 오늘 하루 유난히 힘든 하루를 보내셨다면 주님의 선하심이 나의 일생 끝까지 나를 따라오고 계시다는 그 사실로 힘내시기를 바라고 응원합니다. 베델 뮤직의 주님의 선하심, Goodness of God,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안원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제작 진행의 조시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선하신 주님과 평안하세요.

0: 북방 선교의 기수, 복음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종교개혁가 루터는 교황청의 무서운 위협 속에서도 종교개혁의 깃발을 높이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토록 용감했던 루터도 계속되는 교황청의 위협 그리고 이어지는 시련을 이겨낼 힘이 없었는데요. 어느 땐가는 낙심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하루는 그의 아내 카타리나가 갑자기 성경책을 태워버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깜짝 놀란 루터가 달려들어 아내를 말렸습니다. 그러자 카타리나는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당신이 낙심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 한마디의 말이 실망하던 루터를 다시 일어서게 했습니다. 용기를 낸 루터는 종교개혁의 과업을 향해 다시 나아갔다고 하는 일화가 있는데요. 절망의 순간,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자, 하나님께 공급받는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며 다양한 찬양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쉼과 평안함이 온전히 있길 바라면서 첫 찬양으로 출발할게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영어 찬송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크리스 라이스의 음성이었고요. 앞서 들으신 두 곡은 한웅재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그리고 희즈네임의 주님만 선택하리 찬양도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제적인 분이십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또 실제로 돕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계속해서 의지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또 어떤 사건과 만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어가고 계시는지 이곳에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청 찬양과 함께 보내주실 곳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0691번님도 함께 해주셨고요. 그리고 4352번님께서는 광주에서 또 퇴근길 함께하고 있다고 문자 주셨어요. 자, 오늘도 방방곡곡 함께하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과 평안함이 이 찬양들로 이어지시길 축복합니다.

같고요. 또이 사연 나누다 보니까 또 제가 찬양 불러드리고 싶어서요. 저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힘내시라고 함께 나눈 찬양, 사랑하는 자여, 지선의 찬양까지 듣고 오셨어요. 힘의 근원이 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님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풍성한 찬양 가운데 기도가 멈추지 않는 시간 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레이디언트 밴드의 예수 내 삶의 중심 듣고 오셨고요. 앞서 들으신 찬송은요. 더 모스트 홀리 플레이스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듣고 오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공급받는 시간 되시길 축복하면서 여러분도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이 신청 찬양 들으시면서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샵 9330입니다. 샵 9330으로 듣고 싶은 찬양과 함께 기도 제목 모두 좋습니다. 자, 기다리면서 찬양 듣고 올게요. 십자가 그 사랑.

신청해주신 찬양이어서 박요한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송 들으셨고요. 방금 들으신 찬양, 양아인이 찬양하는 나를 향하신이었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또 두려움이 엄습할 때 우리 하나님 그때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하루 또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시다가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참여해 주시고 또 이 시간 함께 찬양 들으면서 기도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응답이 또 속히 올 줄 믿습니다. 아름답게 응답해 주실 주님 기대하면서 저는 내일 이 시간 풍성한 찬양 들고 다시 돌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참 감사드리고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깔고서 밭 깔어.
1: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크고 온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 되겄어 소.
0: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1: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0: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네 애가 내 애고 내 애가 네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1: 하지 말어.
0: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2: 좋아하지.
0: 잘 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1: 하지 말어.
0: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다.
1: 그래요? 아 신청을 어떻게 하는겨?
0: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1: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0: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3: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0: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1: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너희는 나를 주라 부르면서 따르지 않고 빛이라 부르면서 우러르지 않고 길이라 부르면서 걷지 않고 삶이라 부르면서 의지하지 않고 부자라면서 구하지 않고 영원이라 부르면서 찾지 않고 굉장하다면서 존경하지 않고 의롭다 부르면서도 두려워한나니 그런즉 너희를 꾸짖어도 나를 탓하지 말라. 독일 니베교회 낡은 돌판에 쓰여있는 주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작자 미상의 글을 소개해드렸어요. 입술로 고백하는 내용과 실제로 하는 내용이 다름을 보여주는 글이죠. 세상에서 표리부동한 사람이 온전히 설 수 없듯이 하나님 앞에서도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은 설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기 때문이란 생각이 드는데요. 말만 앞서는 성도가 되지 말고 실천으로 이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은혜 찬송 시편 92편 함께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지혜의 말씀 시편 92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시편 103편 8절 말씀이에요. 사랑 많으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동행하는 기쁘고 감사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도 수차례 약한 지진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대처 방안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우선 중심이 낮고 튼튼한 테이블 등의 밑에 들어가 그 다리를 꽉 잡고 몸을 피합니다. 테이블 등이 없을 때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것이 좋습니다. 사용하던 전열기구와 가스레인지 등은 모두 끄고 문이 뒤틀려 열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재빨리 문을 열어 탈출구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당황하여 밖으로 뛰어나가지 말고 가능한 한 지진이 끝날 때까지 안에 머무르고 밖으로 피할 때는 유리창, 간판 등 낙하물에 주의합니다. 지진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에는 바로 소화할 수 있도록 대처하고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자세를 낮추면서 대피하셔야 합니다. 이상 지진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적절한 대처로 지진에 대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하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나이다. 시편 139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면 선뜻 답하기 어렵습니다. 정작 나 자신도 나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시선에 감사드리며 김도연의 샬롬 나이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곡은 요나스 카프만의 넬라 판타지아 들으셨습니다. 시편 139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살펴보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쓰인 히브리어 하카르는 광부가 땅을 깊이 파들어가 그 속을 샅샅이 조사한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겉만 훑어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조차 감추고 싶은 가장 깊은 곳까지 하나님이 이미 다 파악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사실은 두렵기도 하고 동시에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다 아신다는 것은 숨을 곳이 없다는 뜻이지만 그렇게 다 아시면서도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나의 밑바닥을 들키면 사랑받지 못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밑바닥까지 다 보시고도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가장 든든한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곡 전해드렸습니다. 에자야 61의 삶의 예배, 마커스 커뮤니티의 주를 더 알수록, 제이 월십의 주의 사랑이 지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김도현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곡 전해드렸습니다. Ben Fuller와 Essential Worship이 함께한 If I Got Jesus, Hillsong Worship과 Hannah Hobbs가 함께한 Thank You Jesus, 그리고 The Brooklyn Tabernacle Choir의 I'm Amazed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우리는 가끔 남에게 나를 설명하느라고 애쓰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오해를 풀려고 구구절절 말을 보태기도 하고 알아주지 않는 마음에 서운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사람 사이에서는 아무리 애써도 나를 온전히 이해받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 애씀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멀리서도 내 생각을 이미 다 아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아무도 내 마음 몰라줘서 외로우셨다면 말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아시는 그분 앞에 잠잠히 앉아보는 그런 밤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곡 전해드렸습니다. 강명식의 그가 아시니 이길승의 가르쳐 주세요. 오영은의 매미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독방에서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던 남자는 교도소장에서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작은 귀퉁이라도 좋습니다. 조금이라도 가꿀 수 있는 정원을 허락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정치범으로 억울하게 수감된 사정을 알고 있던 교도소장은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꽃이나 나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지만 정성껏 심고 가꾸자 작은 정원은 풍성한 화원이 되어갔습니다. 이 모습을 본 남자는 깨달았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나도 정성 들여 가꾸니 꽃이 피는구나. 비록 감옥에 있지만 마음까지 잠식되지 않도록 열심히 가꿔야겠다. 매일 정원을 가꾸며 마음을 다스린 남자는 27년이 지나서 출소했지만 매우 건강했습니다. 감옥에서 억울하게 27년을 보낸 분노를 정원의 깨달음을 통해 화합과 화해로 풀어냈던 남자는 훗날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 넬슨 만델라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세요? 교도소에서도 한 켠의 정원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듯이 죄로 문든 우리의 마음 한 켠에도 복음의 씨앗만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히 채워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조한민의 찬송가였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주 말씀 향하여 손재석 남궁송옥의 찬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이 넬슨 만델라의 이야기는 들을 때마다 참 감동이 넘칩니다. 27년을 억울하게 감옥에서 지내는데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2년 7개월도 너무 힘든데 27년을. 그러면 뭐 거의 나의 젊음, 청년 시절은 그냥 다 지나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자녀가 있다고 하면 손주도 출소하고 나서 나중에 보는 거죠. 아,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한 켠에 나무를 심음으로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는 것을 보면서 억울한 감정을

화합과 화해로 풀어낸 이 사람, 바로 넬슨 만델라, 남아공의 최초 흑인 대통령. 대단합니다. 노벨 평화상 뿐만이 아니라 이분의 어떤 발자취를 우리가 좀 더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참 본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런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인생은 이 삶의 순간순간은 선택인 것 같아요. 내가 나무를 심을 건지 꽃을 피울 건지 아니면 그곳에 내 분노와 미움을 심을 건지는 제가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생명의 씨앗을 심기로, 복음의 씨앗을 심기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심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이에요.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아멘입니다. 이 말씀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들으시다가 야, 이 찬양 참 좋다, 누가 불렀지, 제목이 뭐지 궁금하신 분들은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채널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이야기, 간증,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해 주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유되는 샵 1069 우물정 1069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주님, 내 마음의 왕과 구원주로 모십니다. 생명의 복음이 제 마음에 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송경민 목사님 앨범에 동행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어떤 길을 걷기로 결단하시겠습니까? 언제나 옳은 선택과 결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길로 제가 가기로 결단합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이 시간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레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기로 선택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번 주간에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복된 주말과 주일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여러분 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나 자신을 높이는 자기 경배는 결국 우리의 영혼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고 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야기했습니다. 현대의 미디어와 문화는 인생의 주인은 바로 우리 자신임을 강조하죠. SNS 또 타인의 인정을 구하고 능력주의 사회 속에서 우리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는 가운데 자신도 모르게 내면 깊은 곳에서 나의 생각과 지혜가 기준이 되고 우리 마음속 가장 높은 곳에 자신을 최우선하며 경배하기 시작할 때 하늘에서 오는 평안은 사라지고 커지는 불안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깊은 메마름과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진정한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참된 성도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나영안의 좁은 길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조롬의 내 맘에 주여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민호기의 감사 위에 감사 들려드릴게요.

0: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에필로그의 예수 나를 위하여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홀리원의 평화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한웅재의 내 맘이 낙심되며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정서율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들려드릴게요.
1: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이성신의 믿음 하나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라이프로드 싱어즈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나무에는 구주 예수 의지함이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러빔의 하나님의 시간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데이비 페어프스의 No More Night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마커스 월십의 주가주 되심을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으로 준비한 찬송은 아 하나님의 은혜로인데요. 제가 방송 사역을 하면서 참 보람이 있었던 일 가운데 하나가 저녁 방송을 진행할 때 이 찬양을 저도 참 평소에 좋아했던 은혜받는 곡이어서 들려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을 들려드리고 저는 잊고 있었지만 한 달, 두 달 정도 후에 어떤 분에게 사연이 온 거예요. 서울에 살다가 고향으로 내려가면서 모든 걸 포기하고 빈털터리가 되고 또 삶이 참 어려웠을 때 하나님을 떠난 지 20년 만에 우연히 라디오에서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찬송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고 지켜보셨구나, 또 돌아오기를 기다리셨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서 감격의 눈물과 함께 또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는 고백이었어요. 그 이후에 이분은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있을 데 없는 자를 하나님은 왜 구원시켜 주시고 또 기다리셨을까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이고 하나님의 품에서부터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주님을 떠났던 우리 모두를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또 이어서 들려드릴 이 찬송을 들으시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결단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첫 찬송 아 하나님의 은혜로 전해드렸는데 어떤 은혜와 감동이 있으십니까? 왜 나를 구속해 주시는지 구원해 주시는지 우리의 짧은 머리와도 생각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설명이 되고 또 납득이 되지요.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그 은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한반도 땅에 또 남북한 전역과 우리 민족 가운데 가득 역사하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님들께는 복음 통일에 대한 귀한 마음을 심고 또 북녘의 영혼들에게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귀한 시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는요 AM 1188kHz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를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FM의 각 채널을 통해서도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는 방송 듣고 계실 텐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복음통일을 위한 응원의 메시지, 한 줄의 기도, 그리고 받으신 은혜들 같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찬양과 함께 정보들 또 복음의 귀한 소식들 전해드릴 텐데요. 탈북민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기도 제목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탈북민 교회 살펴보기 정영신 목사님과 잠시 후에 만나보실 거고요. 더불어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 또 남한의 우리 한반도 땅의 자세한 주말 날씨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0: 탈북민교회 살펴보기. 오늘도 두 교회의 사역들을 살펴보며 여러분과 기도 질문 나누도록 할 텐데요. 귀한 이야기 전해주실 분입니다. 전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으로 섬기셨던 서울 강서구 뉴코리아 교회를 섬기시는 정영신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1: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오늘도 두 교회를 소개해야 되는데 바삐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좋습니다.
0: 첫 번째 교회는 여명교회인데 이름이 참 멋지네요.
1: 그렇죠. 예. 제가 여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한번 찾아봤더니 네. 아침이 다가오는 새벽에 밝아오는 희미한 빛이더라고요.
0: 예.
1: 그래서

0: 복음 통일의 새 아침을 밝히고 여는 빛의 역할을 하는 교회라는 의미로 여명교회가 시작이
1: 네.
0: 되었습니다.
1: 우리 탈북민 대안학교 중에 여명학교라고도 있지
0: 아,
1: 않습니까?
0: 그렇죠.
1: 예, 이
0: 네.
1: 여명이라는 그 의미가 탈북민분들의
0: 예.
1: 소망을 아주 잘 담고 있는 그런 의미인 것
0: 네,
1: 같아요.
0: 특별히 마음에 안겨오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1: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명교회는 담임하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0: 네, 김송희 전도사님입니다.
1: 예.
0: 경기도 화성에 있는 여명교회는 이제 김송희 전도사님을 통해 2021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로 이제 횟수로 5년 차가 되지요. 김송희 전도사님은 이제 중국에 있는 동안에 선교사님을 통해서 통독반에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말씀을 읽는 중에 그 모세와 요셉의 이야기가 특별히 마음에 와닿았다 그래요. 여러분, 모세와 요셉은 민족을 구원한
1: 그렇죠.
0: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나는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을 소망으로 주셨답니다. 그래서
1: 네.
0: 그것이 이제 씨앗이 되어서 한국에 와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1: 네. 자, 우리 여명교회가 세워진 목적, 그리고 하시는 사역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가지로 탁 이야기해 주셨어요. 첫 번째, 예배하는 성도, 두 번째, 기도하는 성도, 세 번째, 선교하는 성도, 네 번째,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성도를 길러내는 것입니다.
1: 예.
0: 우리 김송희 전사님도 중국에서 생활하다가 한국에 오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같은 탈북 여성들이 삶의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됐고, 자연스럽게 한국에 와서도 중국에 살고 있는 우리 탈북 여성들, 또 탈북 여성이 낳은 자녀들을 돌보고 섬기는 사역들을 교회가 계속해서 이어오고
1: 네.
0: 있습니다.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을 돌보면서 이제 섬기는 것.
1: 예.
0: 요즘에는 줌을 통해서 매일매일 같이 예배할 수가
1: 오,
0: 있고요.
1: 예,
0: 그리고
1: 그렇죠.
0: 성경을 필사하게 하고 통독하게 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점검하고 체크하면서 중국 내에 탈북 여성들을 통해서 신앙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역들을 핵심 사역으로 해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탈북민 재소자 사역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전국에 50여 개 교정시설이 있는데요.
1: 네.
0: 여기 교정시설에 들어가 있는 탈북민 재소자들이 대략 150명에서 200명 가까이가 됩니다. 한분한분참 외로운 싸움을 그 안에서 해나가고 있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면회하고 편지 써주는 사역. 그런 사역들을 우리 김송희 전사님 여명교회에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1: 네, 참 필요한데 그동안 잘 돌보지 못했던 귀한 사역들 하고
0: 네,
1: 계시네요.
0: 맞습니다. 정말 음지에 있는 사역이죠.
1: 그렇죠. 귀한 사역들을 하지만 함께 또 사역을 해 나갈 사람도 필요할 거고 물질도 필요할 텐데
0: 네.
1: 나눠주신 사역의 어려운 점 중에 제 눈에 띄는 게 하나가 있네요, 목사님.
0: 네, 특별히 여명교회가 교정사역을 계속해 오고
1: 네.
0: 있는데 우리 탈북민들이 범죄하거나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1: 그렇죠.
0: 들어가게 되면 집을 건사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라로부터 받은 집을 반납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퇴소 이후에 갈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명교회도 섬기고 있는 탈북민 재소자가 이제 곧 출소를 하는데 이 형제님의 거처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가까운 곳에 이런 거처가 마련이 되면 교회에서 돌보고 또 같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1: 그렇죠.
0: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1: 다시 자립하거나 재활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될 텐데요. 자, 우리 여명교회가 나눠주신 기도 제목이 또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함께 들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특별히 우리 김송희 전사님 건강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올 초에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1: 예.
0: 그리고 두 번째는 아들이 얼마 전에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교회에서 어머니와 함께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아들이 말씀 안에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1: 예.
0: 그리고 세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정시설에서 나온 분들, 그리고 때때로 거처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1: 쉼터.
0: 예, 쉼터
1: 예.
0: 마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 예. 우리 여명교회 하시는 일들, 특히 목회자가 건강하셔야 되는데,
0: 예.
1: 건강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요. 또 사역자와 쉼터 사역을 위해서도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송희 전도사님이 신청해 주신 찬양이 있네요. 함께 듣고 두 번째 교회 만나보도록 할게요.
0: 네, 이제 복음성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1: 예, 찬미 워십의 찬양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0: 탈북민교회 살펴보기. 오늘은 두 교회를 만나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경기도 화성시에서 사역하고 있는 여명교회 소개해드렸고요. 두 번째 교회입니다.
1: 네, 두 번째 교회는요. 예수 마음 교회입니다.
0: 예.
1: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땅에 들어온 탈북민 이웃들을 품고 복음 통일을 준비하는 예수 마음 교회입니다.
0: 예. 담임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실까요?
1: 조연조 전도사님이세요.
0: 네.
1: 우리 탈북민들이 탈북하고 한국에 들어오는 과정에 직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0: 오.
1: 중국이나 동남아를 거치지 않고 한국으로 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0: 그렇네요.
1: 그렇죠?
0: 예.
1: 대부분 탈북해서 중국에 1년에서 10년 가까이 이제 생활을 하다가 오는데 잠깐 거쳐오기만 했던 분. 그러니까 중국이나 이제 다른 지역에서 1년, 2년, 3년 생활하지 않고 잠깐 거쳐서 바로 한국까지 오신 분을 직행으로 왔다 이런
0: 그렇군요.
1: 얘기를 합니다.
0: 예.
1: 조연조 전사님은 탈북해서 한국까지 직행으로 오신 분들 중에 한 분이에요.
0: 예.
1: 이제 그러다 보니까 중국 생활에 대한 경험이 없고 바로 이제 한국에 오신 거죠. 이 말은 자본주의에 대한 경험이 거의 전무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0: 네.
1: 그러면 정착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는

0: 하는데 그런 모든 어려움들을 뚫고 잘 적응하고 정착하고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해 나가고 있습니다.
1: 예.
0: 직행으로 오신 분들의 큰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흔히 중국에 머무는 동안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듣고 한국까지
1: 그렇죠.
0: 오게 되는데
1: 네.
0: 직행으로 오면요. 그런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조현조 전사님도 복음을 들을 기회 없이 한국에 왔다가 교회에 대한 의문이 생겨서 스스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1: 네.
0: 그 마음에 국기에 십자가가 그려진 나라는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일까? 복지가 가장 잘 돼 있는 나라는 왜 기독교 국가일까? 세계에서 가장 부자도 기독교인이고 아낌없이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사람도 왜 기독교인일까? 그런 궁금증을 품고 스스로 교회에 나갔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1: 네.
0: 그리고 특별히 이제 교회에서 함께 가는 단기 선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이제 소명을 받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1: 이야, 많은 시행착오와 또 고민들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 조현주 전도사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은데요.
0: 예.
1: 사역하시는 예수 마음 교회가 세워질 목적 함께 나누겠습니다.
0: 특별히 우리 전사님 자체가 한 사람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목적 자체도 탈북민 이웃 한 사람, 소외된 그 한 사람을 찾아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목표이고요.
1: 예.
0: 그리고 두 번째는 북한에 예수 마음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백개우 교회를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명자들을 키우는 교회.
1: 네.
0: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마음교회가 세워진 목적입니다.
1: 예. 자, 예수마음교회 주요 사역과 함께 사역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목사님 나눠주시죠.
0: 우리 탈북민 이웃들이 교회에 오면 성경이 조금 낯설죠.
1: 그렇죠.
0: 그리고 성경이 66권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책 제목하고 책의 약자가 또 다릅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는 창, 출애굽기는 출,
1: 그렇죠.
0: 그렇죠? 그래서 이거 성경을 보는 방법에서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어떻게 찾아 읽을 수 있는 이제 기초적인 방법을 훈련하는 것으로부터 우리 예수마음교회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1: 네.
0: 그리고 특별히 교회 안에 조선족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하고 있는데요. 조선족 성도, 한족 성도들이 이제 한글을 잘 학습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사역들.
1: 예.
0: 그리고 더불어서 전국에 흩어져 있는 탈북민 재소자들. 이 탈북민 재소자들을 섬기는 사역을
1: 예.
0: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사역을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1: 네.
0: 이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특이하게도 전사님이 화장실 말씀을 하셨어요.
1: 그래요?
0: 교회가 지하에 있는데 지하에 화장실이 없어서
1: 예.
0: 어른들이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화장실에 가자면 계단을 계속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1: 예.
0: 그래서 어른들이 교회에 오면 화장실 이용하기가 불편하니까 물을 적게 마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 그래요.
1: 네.
0: 그런 부분들을 가장 안타까워합니다.
1: 이 화장실을 설치를 하든지 교회가 이전하든지 해야 되는데
0: 예.
1: 참 어려우시겠습니다. 사역하시는데.
0: 예, 그런 네. 애로사항들이 있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 사람들이 처음 교회에 오면 바로 감동받는 게 하나 있습니다.
1: 찬양.
0: 그게 찬양이에요.
1: 예,
0: 찬양.
1: 맞아요.
0: 근데 찬양이 그냥 목소리로 부르는 찬양도 중요하지만 반주자가 피아노를 치면서 흘러나오는 그 찬양의 멜로디와 선율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잖아요.
1: 예.
0: 그래서 늘 이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반주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 예. 자, 오늘 두 번째로 소개해드리는 예수 마음 교회의 어려움들도 함께 나눴는데 기도 제목도 세 가지가 있네요.
0: 네.
1: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0: 세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 마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의 갑옷을 입고 변화하고 성장하여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주님의 군대 하나님의 기관이 되게 하소서.
1: 아멘.
0: 예수 마음 교회 성도들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성경 공부를 통해 아는 만큼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는 지혜와 복을 맛보게 하소서.
1: 아멘.
0: 2025년은 갈급한 영혼들이 많이 찾아와 생명의 말씀 안에서 구원을 얻고 성령의 은혜가 넘쳐 부흥의 잔치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1: 아멘. 기도 제목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잠시라도 마음 모아 기도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탈북민 교회 살펴보기 끝곡으로 조현주 전도사님께서 신청해 주신 찬송을 나누면서 인사드리려고 하는데요.
0: 네,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1: 예.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북미 대화 요청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응답을 했다며 현재 대화 상황이 매우 긍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아일보는 미국과 이란이 체결한 60일간의 휴전협상 시한이 별다른 성과 없이 종료되면서 이란 전쟁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반도체 호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6개월 만에 1.8%에서 3.5%로 대폭 올렸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이 호황을 맞고 있지만 핵심 원료의 중국 의존도가 여전히 높아 중국의 수출 통제가 공급망의 새로운 위험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에서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잇따르면서 남미에서 지진 공포가 커지고 있고 일부 전문가들은 페루 중부에서 규모 8.5 이상의 대지진 가능성을 경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의 대표적인 곡창지대인 황해남도에서 식량난으로 농장원들의 출근율이 떨어지자 당국이 국가 비축 식량을 풀어 열흘분의 식량을 긴급 공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북한 당국이 국가 상업망을 강화하고 있지만 수매 상점에서는 실제 상품 가격을 장마당 시세에 맞추고 개인 생산품까지 판매하는 등 시장의 영향력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처음 열린 해외 올리브영 페스타에 사흘 동안 10만 명이 몰리면서 K-POP에 이어 K-뷰티 인기를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평생 이웃을 위해 봉사해 의령 봉사왕으로 불린 고 공도연 할머니가 남편과 함께 시신까지 의학 교육과 연구에 기증하며 마지막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북미 대화 요청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응답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김 위원장이 대화 제안에 응답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고 현재 대화가 어느 단계에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말했는데요. 다만 김 위원장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을 전달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최근의 접촉을 의미하는 것인지 과거의 화답을 언급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한미연합군사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하도록 지시하면서 연합훈련이 북한에 부적절한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또 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서로를 잘 이해하고 있다며 자신의 조치가 한반도 상황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지난 6월에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에 담긴 60일간의 휴전과 협상 시한이 별다른 성과 없이 종료됐습니다. 미국은 이란 공식 협상단이 실질적인 합의 권한을 갖고 있는지 의심해 이란 정권의 실세인 혁명수비대 수뇌부와 별도의 비밀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미국 측은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 수반을 비공식 채널로 활용해 혁명수비대 측과 수차례 유선 접촉을 갖고 고위급 회담까지 추진했지만 끝내 성사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혁명수비대와의 실질적인 협상 없이 종전 양해각서가 체결됐고 60일의 휴전 협상 기간에도 미국과 이란은 상대를 향한 공격을 이어가면서 긴장을 낮추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란 지도부 역시 종전 합의를 미국이 더 큰 공격을 준비하기 위해 시간을 벌려는 시도로 의심해 확전에 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당장 전면적인 확전에 나서기보다는 강도 높은 경제 압박을 통해 이란의 태도 변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지만 협상이 사실상 성과 없이 끝나면서 전쟁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5%로 상향했습니다. 무디스는 지난 2월 말에도 올해 성장률을 1.8%로 전망했지만 5월에는 2.5%로 올린 데 이어 최근 다시 1%포인트로 높여 불과 6개월 만에 전망치를 거의 2배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는 지난달 말 기준 주요 투자은행 8곳이 제시한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 평균인 3.2%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무디스는 인공지능 산업 확대 등에 따른 반도체 수요가 계속되고 있으며 한국의 고급 메모리 공급 업체를 현실적으로 대체할 만한 기업도 제한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반도체 호황이 적어도 2027년 중반까지 강하게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또 정부가 반도체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에도 주목했습니다. 이 같은 투자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생산성과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고령화에 따른 의무 지출과 국방 안보 비용 등이 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호황을 맞고 있지만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핵심 광물과 원료의 중국 의존도가 높아 공급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를 계기로 국내 업체들이 반도체 식각에 사용되는 고순도 불산 국산화에는 성공했지만 그 원료인 무수불산은 여전히 97%를 중국에서 들여오고 있습니다.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낮췄지만 원료 단계에서는 중국에 크게 의존하는 반쪽 국산화에 머물렀다는 지적인데요. 특히 반도체 내부에서 전기 신호의 통로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텅스텐은 중국 의존도가 90%를 넘는데 중국이 지난해부터 수출 허가제를 적용하면서 물량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수출되는 텅스텐 1차 가공품 가격도 1년 사이에 7배 이상으로 뛰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대중 반도체 규제에 맞서 갈륨과 게르마늄을 시작으로 흑연과 안티모니, 텅스텐, 히토류 등으로 수출 통제를 확대해 왔습니다. 국내에서도 핵심 원료 생산 확대가 추진되고 있지만 국산 무수불산 가격이 중국산보다 30에서 50% 이상 비쌀 것으로 예상돼 공급망 안정에 필요한 추가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열합뉴스 보도입니다. 최근 두 달 사이에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에서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잇따르면서 남미 지역에서 대지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6월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연쇄 강진으로 6천 명 넘게 숨진 데 이어 이달 콜롬비아에서도 규모 7.4의 지진으로 300명 가까이 사망하면서 주변 국가에서도 우려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1746년 대지진 이후 페루 중부 지역에 축적된 지각 에너지 가운데 불과 20% 정도만 방출된 상태라며 앞으로 규모 8.5에서 8.8에 이르는 강진이 발생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페루와 칠레 해안에서는 나스카판이 남미판 아래로 계속 이동하고 있어 판이 강하게 맞물린 지역을 중심으로 오랜 기간 지각 변형이 축적되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제 지진이 언제 일어날지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는데요. 또 최근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 지진은 서로 다른 판 구조에서 발생해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다며 잇따른 강진만으로 남미 전체가 이례적인 지진 활성기에 들어섰다고 판단하는 것도 성급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의 대표적인 곡창지대인 황해남도에서 식량난으로 끼니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농장원 세대가 늘면서 당국이 국가 비축 식량을 긴급 방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내각은 지난 8일 황해남도 농장들에 식량난을 겪는 농장원 세대에 열흘분의 식량을 즉시 공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근 식량이 바닥난 농장원들의 출근율이 크게 떨어지면서 농작물 관리에도 차질이 빚어지자 가을 수확을 앞두고 긴급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공급된 식량은 쌀보다는 최근 수확한 감자와 옥수수, 밀과 보리 등 대용 식량이 대부분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식량 공급 이후 농장으로 복귀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지만 열흘분에 불과해 가을 수확기까지 이어지는 식량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당국이 상품의 생산뿐 아니라 유통과 판매까지 국가 관리망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수매 상점을 활성화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장마당 시세가 가격 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평안북도 구장군의 한 식료 수매 종합 상점의 경우 국가가 수매 가격과 판매 가격을 관리하도록 돼 있지만 장마당과 가격 차이가 커지면 상품을 확보하기도 주민들에게 판매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시장 가격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상점에서는 지방 공장과 농장의 생산품뿐 아니라 개인이 텃밭이나 부업으로 생산한 농산물과 식품도 받아 판매하고 있는데요. 개인 생산품은 물건을 먼저 상점에 맡긴 뒤 판매가 이뤄지면 대금을 정산하는 사실상의 위탁 판매 방식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국가 중심의 상업 체계를 강화하고 있지만 이미 자리 잡은 시장의 가격 결정과 상품 공급 구조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쉽지 않은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처음 열린 해외 올리브영 페스타에 사흘 동안 10만 명이 방문하며 K-뷰티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습니다.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열린 행사에는 55개 K-뷰티와 라이프스타일 브랜드가 참여했으며 세계적인 K컬처 축제인 K-콘과 연계해 K-팝 팬들이 자연스럽게 K-뷰티를 체험할 수 있도록 꾸며졌습니다. 행사장에는 한국식 스킨케어를 직접 경험하거나 피부 상태와 퍼스널 컬러에 따라 제품을 추천받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긴 대기 행렬이 이어졌는데요. 특히 국내 중소 인디 브랜드들은 미국 소비자를 직접 만나 제품을 소개하고 현지 반응을 확인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올리브영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국내 K뷰티 브랜드의 미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플랫폼 역할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8월 21일 금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날씨입니다. 남한은 중부지방이 대체로 흐린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20도에서 25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21도에서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따라 비 소식이 있겠는데요. 북한의 아침 최저기온 13도에서 24도를 보이겠고요. 낮 최고기온은 23도에서 31도로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수도권에서는 종일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서울 24도, 수원과 이천 23도로 시작하고요. 낮 최고기온 서울 30도, 수원과 이천 29도로 전망됩니다. 강원도는 영서 지역에서 하루 동안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춘천과 원주 23도, 철원 22도, 낮 최고기온 춘천과 원주, 철원 모두 29도로 예상됩니다. 충청도에서는 충주와 천안, 홍성에서 종일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홍성 24도, 충주와 천안 23도, 낮 최고기온은 천안과 홍성 30도, 충주 29도로 전망됩니다. 경상도도 대구와 구미, 안동, 상주에서 오후부터 비가 내릴 예정인데요. 이 밖의 지역은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대구 24도, 안동과 상주 23도, 낮 최고기온은 대구 32도, 안동과 상주 30도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도와 황해도는 전 지역에서 비가 내릴 전망이니까요. 외출하실 때 우비 챙기시면 도움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개성 23도, 해주 21도, 진남포 20도, 낮 최고기온은 진남포 31도, 해주와 개성 29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도는 함흥, 북청, 장진, 성진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풍산에서는 아침부터 비가 내리겠고요. 이 밖의 지역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함흥 21도, 희산 16도, 풍산이 14도, 낮 최고기온은 함흥 29도, 희산 27도, 풍산 24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의 하늘은 맑겠는데요. 서해 북부에서는 종일 비가 내릴 예정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21일 금요일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방송이 참 특별하죠. 다른 시간보다 우리 복음 통일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눌 수 있어서 특별합니다. 이 샬롬부터 시작해서 다음 시간에 이어지는 복음의 메아리까지 남북한의 모든 성도들이 북한에서도 이 방송을 듣고 있다는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4908 성도님 오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강릉입니다 하시면서 아무래도 강원도에 살다 보니까 북한 관련된 얘기를 어릴 때부터 많이 접했었는데요. 종종 드라이브 겸 고성의 통일 전망대를 가곤 합니다. 북녘 땅을 바라보며 같이 기도하게 되는데요. 올해도 극동방송을 통해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있는 모든 탈북민 분들도 우리 민족 모두가 통일을 꿈꿀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여러분이 계셔서 이 시간에 이 새벽 시간에도 참 의미 있게 이 방송이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계속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 텐데요. 오늘 방송을 함께 하시면서 특별히 저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탈북민 여러분이나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 가능하시다면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 또 복음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점등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세요. 요즘에 손편지 이런 것들이 조금은 어렵고 또 많이 쓰지는 않지만 여러분의 이야기가 도착한다면 정말 감격스러울 것 같아요. 저는 오늘도 기다리겠습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지능형 손 전화기 사용하시는 분들은 위챗 아이디 FEBCNK로 문자 내용들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평안하십시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Lord, my God, how great 북녘당에서 복음을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시편 저자의 고백으로 복음의 메아리 문을 열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3

31편의 말씀을 함께합니다. 시편 31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원히 부끄럽게 마시고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보장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저희가 나를 위하여 비밀히 친 그물에서 빼어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를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곤란을 감찰하사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고 나를 대적의 수중에 금고치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시편 31편의 저자는 주님께 이야기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고 산성이시며 주의 이름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신다고요. 그리고 이 저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영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 보내시길 기도하면서요.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의 곤란을 감찰하시고 환난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그 누구보다 잘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과 소망과 감사와 함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찬양 올려드립니다.

시편 31편의 말씀 1절부터 8절까지의 고백을 이번엔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당신께 피신하니 나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당신은 의로우시니 나를 건지소서. 나에게 귀를 기울여 나를 속히 건지소서. 당신은 내가 도피할 반석과 강한 산성이 되어 나를 구원하소서. 당신은 참으로 나의 반석과 요새이시니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지도하며 인도하시고, 당신은 나의 피난처시니 그들이 나를 노려 숨겨놓은 그물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영혼은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소서. 나는 거짓된 우상에 한눈 파는 자들을 미워하고 오직 여호와를 신뢰합니다. 내가 당신의 인의를 즐거워하여 기뻐할 것이니, 이는 전에 당신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의 역경을 굽어보셨으며 나를 원수의 손에 넘기지 않으시고 내 발을 넓은 곳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피난처이신 우리의 구원, 우리의 반석, 우리의 강한 산성 되시는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우리의 역경을 굽어 살피시는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그렇게 믿음과 소망과 함께 계속해서 찬양으로 함께 할까요?

나의 갈길 다가도록 극동방송 음반 가운데 테너 이다휘 씨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했고요.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찬송까지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남과 북이 함께하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찬양 더 올려드린 후에는 매일 이 시간 만나보는 우리 주님의 말씀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죄인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으로서는 다 똑같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죠. 이 세상에 의인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 죄 짓는 사람들은 다 죽어야 돼.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은 죽어도 영생은 영원히 살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원죄 속에서 그대로 사느냐? 그럼 거기서 탈피해가지고 정의의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느냐?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고 그랬죠. 쉽기 때문에 예수 못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나쁜 짓을 안 해야만 구원시켜주시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내가 선하고 내가 좋은 일하고 그러면 구원받으면 예수님이 왜 돌아가세요? 내가 암만 좋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저분하고 구질구질하고요.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공의의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당신이 계획해 놓은 그대로 예수 믿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을 못 받아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내가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께 죄를 인정하면 되고요. 내가 내 죄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믿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내 마음속에 구세주를 영접하면 나는 구원받은 거예요. 쉽지요? 간단해요. 근데 그걸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하나 있어. 그게 죽음이요. 그러나 죽음에도 공의의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돌아가시기 전에 빨리 확실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 하늘나라에 간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세요. 로마서 3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배운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남녀노소 막론하고 누구든지 자기가 죄를 인식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면 그 사람은 구원 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저는 북한 땅에서 살다가 이 머나먼 중국 땅으로 살 길을 찾아온 안씨입니다. 저는 이 찬송가를 부르며 저 북한 땅에서 배고파 굶주리며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을 믿고 다시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며 영원토록 주님께 영광을 드리길 원합니다. 저도 북한 땅에서 살면서 배고파 힘들고 지쳐가며 일터로 나가던 그 시절들이 떠오르곤 합니다. 사랑을 주고 받는다는 말조차도 모르고 살아왔던 그 시절, 믿음이란 말도 없이 살아갔던 모습들이 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하루 이틀이 굶는다는 것은 일반적인 생활로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배고파 굶주리며 일터에도 못 나가고 또 아이들은 학교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린 나이에 장사나 쓰레기통을 뒤지며 먹을 것을 찾고 죽어가는 영혼들도 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슬픔 속에서 나의 행복이 어디론가 사라지고 죽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던 나의 영혼을 주님께서 바꿔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영원한 믿음을 받아 안게 되었습니다. 저 지옥 같은 불쌍한 저 북한 땅, 우리 민족에게도 주님의 담비를 내려주시고 주님의 나라, 주님의 민족, 주님을 소망하며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주님의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북한 땅의 수많은 영혼들이 슬픔 속에서 벗어나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도록 주님을 높이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주님의 천국을 바라보며 기쁨의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 부르며 복음을 전파해 나가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주님의 일꾼이 되겠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1: 고향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하며 슬픔 가운데 건져주시는, 고난 가운데 건져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자매님은 오늘도 이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슬픈 마음을 기쁨으로 변화시켜주시는 우리의 소망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마음 모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자매님의 기도를 기억하며 함께 힘차게 찬양해 볼까요?

오늘의 워십 찬송가 앨범 가운데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함께 찬양했는데요. 이번에는 극동방송 음반 가운데 찬양입니다. 한 번 더 올려드리는 1절부터 4절까지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하면서, 그리고 북녘 땅에 우리 각각 주님께서 보내주신 그 자리의 역사가 되길 소망하면서 테너 윤서준 씨의 목소리로 찬송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의 말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빌립보서 2장 9절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소망이시며 천국의 기쁨이신 주님 안에서 오늘도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고 우리의 한숨이 찬양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북녘 땅에도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북한이 고향인 지금은 중국에서 살고 있는 한 자매님의 선곡, 슬픈 마음 있는 사람으로 함께했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윤형주 장로님의 찬양 함께 올려드렸고요. 우리 마음의 근심을, 우리의 눈물을, 깊은 한숨을, 괴로움과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길 원합니다. 염려치 않고 주님께 아뢰며 일하시는 주님의 역사와 은혜를 기대하고 감사함과 믿음으로 나아가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에스겔 37장 5절의 말씀으로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문을 열어볼 텐데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북한어 성경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숨이 들어가게 할 것이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 가운데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의 근심과 걱정, 우리의 곤고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승리의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우리들의 이야기. 북녘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은혜의 여정을 김아영 자매님의 목소리로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김부빈 집사님의 두 번째 이야기를 함께 하실 텐데요. 가족 살림의 보탬이 되고자 그 마음 하나로 두만강을 건넜지만 중국에선 생각지 못한 일을 마주했던, 돌아가고파도 돌아갈 수 없었던 그 여정 가운데 절망 속에서도 다시 살아갈 이유를 붙잡았던 이야기, 오늘 그 두 번째 이야기 함께합니다.
1: 저는 함경북도 경원군에서 태어나 18살에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이후 장사를 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저는 돈을 벌어 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제가 마주한 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중국에 도착한 저는 낯선 사람들에게 속아 인신매매를 당했습니다. 팔려간 그 순간까지도 제가 팔렸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산을 넘고 들을 지나 어느 집에 도착한 뒤에야 그곳에서 낯선 한족 남자와 함께 살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가족을 위해 돈을 벌겠다는 마음으로 왔는데 돌아갈 수도 없는 처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집으로 보내달라고 울며 사정도 해보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조차 감시를 받으며 하루하루를 살아야 했습니다. 그곳에서의 삶은 너무도 허무했습니다. 부모 형제는 만날 수도 없고 돈을 벌어 가족을 돕겠다는 꿈도 사라졌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조차 찾기 어려웠습니다. 더 큰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 집 사람들은 제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고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몸을 검사했습니다. 그때 저는 사람으로 존중받기보다 그저 아이를 낳을 수 있는지만 확인받는 존재처럼 여겨지는 것 같아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몇 차례나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고 했지만 죽음마저도 제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을 겪은 뒤

0: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무너져 있을 수만은 없다. 살아야 한다. 그때부터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분갈을 한 뒤 작은 밭을 일구며 농사를 짓고 짐승도 기르면서 이를 악물고 살아갔습니다. 몸은 고됐지만 하루를 버티고 또 하루를 견디며 살아가는 것이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게도 작은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새 생명이 제 뱃속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 아이를 생각하면 다시 살아갈 힘이 생겼습니다. 이 아이만은 꼭 지켜야겠다.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제가 간절히 기다리던 그 아이는 끝내 제 품에 안기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깊은 슬픔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고 계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1: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시편 34편 18절의 말씀입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아픔 가운데서도 다시금 살아갈 힘을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그 여정들. 오늘의 우리들의 이야기, 김보빈 집사님의 두 번째 은혜의 여정, 김아영 자매님의 목소리로 함께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그 은혜의 여정은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하실 텐데요. 금요일인 오늘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에스겔 37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본문으로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에스겔 37장 말씀을 가지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약 2600년 전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권능이 선자 에스겔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 선자를 이끌어 어느 골짜기로 인도했습니다. 근데 그 골짜기 가보니까 사방에 수많은 마른 뼈들이 널려져 있었습니다. 이 마른 뼈들은 마른 뼈 같은 우리 인생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 2절입니다. 야훼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진행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 마른 뼈들은 당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하지 말라고 하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선자를 계속 보내서 경고하고 또 경고했지만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여러 우상들을 섬겨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주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앗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전 586년에 남왕국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왕족과 귀족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의 비참한 모습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포로가 되어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채 절망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살아있다곤 하나 마치 마른 뼈 같은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로 살고 있는 유다 백성처럼 심히 마른뼈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무언가 노예가 되어서 외롭고 우울하고 쓸쓸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마른뼈 인생에서 벗어나보려고 낮이고 밤이고 밤낮 술을 마셔서 알코올 중독이 되기도 하고 마약에 손을 대서 마약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도박 중독에 빠져서 전 재산을 탕진하고 이렇게 저들은 깊은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저들이 마른뼈 인생이 바뀌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볼 때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교회를 오고 가고 있다면 우리 또한 마른뼈 인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첫사랑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는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2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매 순간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적 사고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철저히 회개하고 우린 돌이켜야 됩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상 살아가면서 우리 힘으로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권능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것은 주님의 권능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7장 1절에 야훼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른뼈 인생을 벗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주님의 권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이 절망의 결박을 풀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 에스겔도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그 순간부터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장 3절에 설명합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야훼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야훼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일을 할 때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힘, 주님의 권능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로서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서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절망은 떠나갈지어다.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기적이 임할지어다. 믿음의 선포가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할 때 마른 뼈들이 붙어서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가죽이 덮여 그 뼈들이 붙어져서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어집니다. 에스겔 37장 7절입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뼈들이 붙고 가죽이 덮여 사람의 모양은 되었는데 그들에게 아직 생명이 없어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8절에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이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 선자에게 임했습니다. 에스겔 30장 9절 10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그렇게 큰 군대더라.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생기가 동서남북에서 불어와서 각 사람에게 들어가니까 각 사람이 다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하나님의 생기가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인생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위대한 군대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성의 발에 불어오자 그 무기력하고 비겁쟁이였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되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로 4절입니다.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충만 외에 다른 문제 해결의 길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이여 내게 맛이 없어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소하지 말려서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른 인생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사 성령의 바람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평생 이제는 주님의 권능을 힘입어 주님 영광에 살기 원하오니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오니 모든 질병은 묵물로 걷어나 갈지어다. 모든 문제와 어려움도 묵물로 걷어나 갈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려제, 정신질환은 물러 갈지어다. 눈과 코와 입과 목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은 떠나가라. 모든 암은 떠나갈지어다. 악성,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원하는 가정의 모든 가정에 자녀가 태어날지어다. 자녀들이 복을 받을지어다. 직장과 가정, 사업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지어다. 모든 기도의 제목이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될지어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에스겔 37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본문으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8월 21일 금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 전 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남한은 중부지방이 대체로 흐리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저녁부터는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과 강원 내륙 및 산지, 충남 북부에도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예상 강수량은 평안도와 황해도에서는 5에서 30mm가 내리겠고요. 함경도에서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과 강원 내륙 및 산지, 충남 북부에서도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부산과 제주가 25도, 서울과 대구, 광주, 여수, 목포, 포항이 24도 안팎으로 보이고요. 평양과 개성이 23도, 신의주가 22도, 함흥이 21도, 청진이 20도, 강계가 18도, 해산이 16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33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고요. 서울과 대전, 부산, 대구, 광주 등은 30도 안팎에서 33도 사이로 무덥겠습니다. 평양은 30도, 신의주와 개성, 함흥은 29도, 강계는 28도, 해산은 27도, 청진은 25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대체로 맑겠는데요. 서해 북부는 오전과 오후 모두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 북부 앞바다의 파도는 0.5에서 1m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 안팎으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하고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서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에스겔 37장 5절의 말씀과도 같이 마른 뼈에 생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도 극동방송 사역 주제 성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여수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EI로 방송되는 FEBC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여수시 문수로 14에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구봉화산, 중계소는 구봉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된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국광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전남동부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예배와 함께 시작하는 하루가 특별히 더 복되고 보람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안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아침 예배가 끝나면 곧바로 우리에겐 삶의 예배가 이어집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고 결단한 주님의 교훈을 온종일 삶 가운데서 나누고 실천하는 일들이 이어질 때 우리 주님 성령께서 기쁘게 우리 안에 거하며 일하시죠. 오늘도 이 아름다운 주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많이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주후 2026년 8월 21일 금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입니다. 이 아침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부족한 우리를 올려드리며 예배 시작합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0: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44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네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윤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 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 드는 일과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44장 1절에서 14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1: 네, 오늘 에스겔 이제 44장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어제 말씀에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회복될 성전 가운데 임하시는 장면을

이렇게 이제 보여주죠. 하나님이 한 곳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과 또 그분의 이제 눈길을 주었던 성소에 다시 돌아오십니다. 1절에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자, 하나님께서 그분의 임재를 이제 성소의 동쪽, 정문이죠. 정문으로 들어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자, 문이 닫히고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오신 이 임재의 문을 닫았다라는 건 이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그들의 백성들과 영원토록 함께 계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기 결단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백성이 아무리 타락하고 범죄하고 무너지더라도 내가 이 백성들과 함께하겠다 작정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3절에 보면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 앉아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라. 자, 그러니까 성전 문을 향하여 들어와서 음식을 먹고 간다. 이것은 이제 번제를 드리고 이제 남은 음식 있죠. 번제물의 음식을 먹고 나간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무엇을 이제 가리키는 거냐면 왕들이, 이전에는 왕들이 이제 성전 바로 옆에 이제 솔로몬 성전이 있었으니까 거기에 살다가 여차하면 하나님 앞으로 들어와서 자기가 제사장인 것이냐 제사장의 역할까지 하려고 성소 안까지 막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었죠. 이 대표적인 것이 우시야 왕입니다. 여러분 그 역대하 26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16절을 보시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멘. 우시야가 교만해서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그 가운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이제 휘장이 있고 그 휘장 바로 앞에 있는 이 향단에 분향을 하러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안 됩니다. 여기는 절대 가면 안 됩니다. 근데 왕이 그냥 막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향로를 잡고 19절에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고 하다가 화를 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화를 내요. 누구한테 화를 내냐?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내죠. 제사장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는데 내가 왕이다. 이러면서 화를 내면서 이 분향을 하는데 어떻게 돼요? 그의 이마에 문둥병이 생깁니다. 나병. 깜짝 놀라서 야, 빨리 왕을 데리고 나가라. 여호와께서 치신다. 진노하셨다. 그래서 데리고 나가면서 이제 왕이 하나님의 성소에 함부로 침입했다가 왕이라도 하나님 앞에 진노를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왕은 현관 문까지 오고 제사 드린 음식, 번제물을 먹을 수는 있으나 그러나 그 길로 나가야지 다시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왕이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이 친히 지키시겠다는 것이죠. 자, 4절에 자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렀다. 자, 성전 동문으로 왔다가 이제 다시 성전 북문으로 가시는데 거기도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어디를 가든 이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만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맛볼 수 있도록 기도하며 또 성령의 능력으로 그분의 영광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죠. 그 영광 앞에 에스겔이 엎드립니다. 자, 그러자 3절에 하나님께서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이제부터 내게 너에게 말하는 모든 성전의 새로운 규례와 새로운 율법 규정을 듣고 성전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진심으로 주목해라. 자, 이제부터 이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는 아무나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붙잡혔을 때는 이 성전이 훼파돼서 막 애들도 들어가서 거기에 놀이터로 삼고 이랬죠. 그러지 말고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까 아무나 함부로 들어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들어올 때도 거룩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들어와야 되고 또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가 참회의 기도의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거룩하게 참회하며 하나님 앞에 예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전심으로 주목하고 말씀을 지켜라. 자, 그러면서 7절에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해서 성전을 더럽히기 때문에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 되었다 그러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을 데려왔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역사적으로 이 느비임 제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 여호수아 9장을 가보시면요. 21절을 먼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지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긷는 자가 되었더라. 자, 23절.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긷는 자가 되리라 하니. 자, 27절요.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긷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더라. 아멘. 자, 이게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할 때 그 땅에 누가 살았냐면 기브온 주민들이 있었죠. 이들도 가나안 땅 족속들이라서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기브온 주민들이 꾀를 냈죠. 오래된 빵, 낡은 빵, 낡은 옷차림으로 해서 이들에게 다가가가지고 아유 우리가 멀리서 왔는데 당신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니 당신들과 약조를 맺읍시다. 가까운 이웃 사람이라는 거를 속인 거예요. 그 지금 같으면 구글 검색도 하고 네이버도 검색하고 그 동네가 어딘지 지도도 찾아서 요 놈들 거짓말하는구나 막 이렇게 할 텐데 전혀 믿을 방법이 없었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 덮어놓고 약조를 맺었는데 알고 보니 가난 족속이었던 거예요. 아차 싶었던 거죠. 이거를 죽여 살려 막 이러고 있는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으니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 얘네들 그냥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무를 패라. 성전에서 나무를 팬다라는 건 왜 나무를 패냐 하면 번제를 드리려면 번제에 드리는 이 땔감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사를 드리려면.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허드렛 일, 땔감을 갖고 이 나무 패는 일이나 해 하고 이제 데려왔는데 문제는 이게 나무 패는 일이나 해라고 하지만 이 나무를 패서 땔감을 성전에 공급하는 것은 거룩한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를 위해서 드리는 거였는데 이 이방인들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않은 이들에게 이 거룩한 일을 시키면서 성전을 드나들게 하면서 사실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소가 더러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뭐라 그러냐면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은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않았죠. 근데 여러분 이 할례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표지를 이제 몸에 새기는 겁니다. 이 남성의 성기의 포피를 베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된 표지를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셨죠. 근데 기본 주민은 전혀 상관없이 그냥 이게 왔던 거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를 행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들에게도 문제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냐? 몸에는 할례를 받았지만 마음에는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신명기 10장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냐?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이 몸의

행하고 마음에 행하지 않아서 어떻게 했느냐? 강팍하게 된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서 이방인들은 육체의 할례를 받지 못하고 일단 그것 때문에 일단 문제가 되는 거고 이스라엘은 문제가 뭐냐?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뒤쪽으로 가셔서요. 예레미야 9장 26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를 받지 못하고 거룩하게 구별되지 못한 이들이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신다는 겁니다. 자, 9절에 다시 말씀하죠.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다시 에스겔 44장으로 오셔서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려면 몸에도 할례를 마음에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공통 핵심적인 건 뭐냐?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할례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기 시작했는데 어떤 할례를 행하셨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굳었고 굳고 강팍했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셔서 그 마음에 성령으로 할례를 받는 시대를 여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또 즐거워하시는 뜻을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어떤 능력이 생기냐면 우리의 강박한 능력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켜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순종하게 하는 순종의 능력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제 이 말씀은 뭐냐? 우리의 심령의 할례를 받는 새로운 시대를 기대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레위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0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레위 사람마저도 우상을 떠나 멀리 떠났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무너질 때 모든 가장 거룩해야 할 레위 사람들도 무너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 회복하셔서 11절에 내 성소에서 수종 들어 성전 문을 맞고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수종 들게 할 것이다 그럽니다. 12절에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 수종 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다 그러죠. 자, 그럼 레위인이 어떻게 우상 앞에 수종 들게 했느냐? 레위인이 그 당시에 이제 막 타락할 때, 한참 타락할 때는 산당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산당 제사. 그래서 다 무너졌죠. 13절에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고 내 성물,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고 성전을 지키게 하고 모든 일들을 맡기게 하신다고 말씀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 하나님께서 사독제사 자손의 레위 제사장들을 말씀합니다. 1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다 그럽니다. 자, 이 사독은 다윗 왕조 때 세워진 제사장이죠. 특별히 다윗의 말년에 아도니야 왕자가 왕이 되려고 이제 반역을 했을 때 다른 제사장들, 다른 이들은 다 이 아도니야 편에 이제 가입을 할 때 이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 사독과 그의 아들들은 절대 여기에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 않고 다윗의 편에 끝까지 신실하게 서게 됐죠. 그래서 신실하게 끝까지 다윗의 자손 가문의 제사장으로 섬겨서 이 그들의 충성과 신실함, 충신과 진실함을 지켰던. 그래서 이 사독에서 뭐가 왔냐면 차디크라는 말이 왔습니다. 이 차디크라는 말이 의롭다라는 뜻이죠. 의롭다. 그래서 이 의롭다라는 건 다른 사람들이 미혹하고 다 넘어가도

0: 끝까지 다윗 가문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신실함을 지켜가는 것. 이런 사독 가문의 제사장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맡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회복하실 성전의 그림들을 하나하나 보여주시는데 이 성소에 하나님의 가득한 영광, 그리고 이제는 마음과 몸의 할례를 새롭게 행하시는 새로운 할례의 시행, 그리고 이전에 무너졌던 이들을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 레위족 속으로 세우시는 역사를 이루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길게 보아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며 큰 은혜로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놀라운 성취의 시대를 살고 있는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보다 더욱 간절히 주를 찾고 더욱더 간절히 주의 능력을 구하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더욱 든든히 서기를 사모하고 끝까지 나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지키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주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대성취의 시대에 이전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워낙 세상의 유혹도 많고 또 우리를 흔들게 하지만 우리가 제대로 마음 먹고 예수를 제대로 믿고자 결단을 하면 이 격차가 더 심해지는 시대입니다. 더 깊이 그분을 경험하고 더 깊이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또 더 깊은 그분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큰 은혜와 성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이전보다 더 뜨겁게 주님을 많이 깊이 넓고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지금까지 귀한 생명의 양식을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몸과 마음에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은 출입을 금하십니다. 그리고 타락한 백성들과 함께 우상을 따랐던 레위인들에게도 제사장의 직무를 배제시키시죠.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소명을 소홀히 여긴 이들에게 성경은 그들이 그의 죄악을 담당할 것이라고 엄중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를 맡은 자로서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고 백성이 또 우상을 섬기도록 오히려 도와준 이들에게 돌아온 하나님의 심판은 이들이 성전에 있으나 그들이 원래 하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내게 주어진 소임들을 무시하거나 하찮게 여김으로 끝내는 그 일마저 빼앗기는 상황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음을 적용해 봅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들으며 묵상과 함께 개인 기도의 시간 가지겠습니다.

이 버리지는 않으시는 하나님께 이 아침도 감사드리면서 8월 21일 금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배 제작 남지구 인도의 이영순이었습니다. 평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거룩한 주일에 예비하신 주의 은혜 마음껏 누리십시오.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샬롬.

0: 하나시민교회 이환득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초대하시는 그런 자리입니다. 때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나는 괜찮을까? 정말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실까? 이런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늘 마음이 무너져 있는 사람,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내면이 텅 비어 있는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목회자로서 했지만 처음부터 믿음이 단단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저에게도 믿음이 흔들렸던, 마음이 참 무너졌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사역을 하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괜찮은 사람인가? 이 질문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시기에는 사람들 앞에 설 때마다 내가 정말 자격이 있는가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기도를 해도 공허했고 말씀을 읽어도 가슴 깊은 곳까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 겉돌고 다 메말라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모든 사역이 끝나고 가을이었는데요. 교회 불을 끄고 혼자 남은 채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서 이런 말이 터져나온 거예요. 하나님, 저는 진짜 자신이 없습니다.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제 마음이 너무 지칩니다. 하나님이 정말 저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 순간 그동안 눌러놨던 그 감정이 무너져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떠오른 말씀이 있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씀을 붙잡고 조용히 기도하는데 가슴 깊은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올라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네가 잘나서 부른 게 아니야. 네가 완전해서 사랑하는 것도 아니야. 나는 너를 처음부터 사랑했다.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 그날 저는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셨다는 것을. 그 은혜가 제 마음을 다시 살려냈습니다. 죄책감이 사라지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속 깊은 곳에 새로운 힘이 쏟았어요. 그날 이후에 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고 이제는 정말 힘있게 자신있게 이렇게 목회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넘어지고 흔들리는 사람도 다시 세우는 분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제가 변화된 이유는 예수님께 돌아갔기 때문이잖아요.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없이 삶에 마음이 텅 비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죄는 나쁜 행동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와 상처와 공허함을 대신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삶의 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영생을 주겠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 우리는 종종 좀 더 잘하면, 인생이 안정되면, 죄가 정리되면 하나님께 나가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오라,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고 합니다. 구원은 준비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 혹은 신앙이 있지만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느끼시는 분, 또는 새로운 출발을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 바로 여러분들을 품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제가 한 문장씩 기도하면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아니,

큰 소리로 따라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제 주님께 돌아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부터 제 삶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지금 큰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이 시간부터 새롭게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 영혼의 삐삐치니 윤재입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불신의 마음, 두려운 마음들을 주님께 기도함으로 떨쳐버리고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오늘 내영혼의 빛빛이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온천하 만물 우러러.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햇빛빛이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받습니다. 보평교회를 섬기시는 강봉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샬롬, 오늘은 영원한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노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아내가 치매에 걸리게 되자 남편은 아내를 요양원에 입원시켜야 했습니다. 그는 날마다 요양원을 방문하여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내와 대화를 나누며 책을 읽어주고 그녀의 머리를 빗겨주는 등 온갖 수발을 다 들어주었습니다. 떠날 때는 그녀를 사랑한다고 늘 뺨에 입을 맞추곤 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 남편은 하루도 거르는 법이 없이 한결같았습니다. 어느 날 간호사들이 그에게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저희 간호사들은 아저씨가 매일 아주머니를 돌보러 오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아주머니는 아저씨가 매일 자기를 만나러 온다는 사실을 모르고요. 아저씨가

0: 누구인지조차 모르잖아요. 저희들이 아주머니를 잘 돌보고 있으니 아저씨는 여기 오는 시간에 안심하고 다른 일을 하셔도 돼요. 매일 여기 와야 된다 하는 부담감을 느끼지 마세요. 얘기를 듣고 있던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잘 알지요. 비록 아내는 저를 모르지만 저는 그녀가 제 아내임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50년 전에 아내에게 결코 그녀를 버리지 않으며 병들었을 때든 건강할 때든 항상 함께 하겠다고 서약했어요. 몇년뒤그 남편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남편은 서약을 더 이상 지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옛 언약, 구약입니다. 하나님이 남편 되시는 부부의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서에 잉크가 채 마르기 전부터 언약을 깨뜨립니다. 구약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의 배신과 불륜의 역사입니다. 언약 파기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심판에 앞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해 새로운 언약, 즉 신약을 제시하십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 자신의 피로 세우신 언약이 신약입니다. 신약은 타협이나 흥정이 불가능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누구든지 그 언약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되는 언약입니다. 어느 누구도 깨뜨릴 수 없는 영원한 언약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 또 짓는다 해도, 심지어는 언약을 취소하겠다고 대든다 해도 깨뜨릴 수 없는 언약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부평교회 강봉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시편 2편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지 매 순간 돌아보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내 영혼의 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함께 찬양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시다. 어떻게 하면 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가스보일러 사용에 따른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보일러에서 가스가 연소될 때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환기가 잘 되지 않으면 실내로 역류돼 중독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배기통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하며 가스 공급자에게 정기적인 점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에 따른 부탄캔 폭발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레인지 화구보다 큰 조리기구 사용은 금하고 부탄캔이 가열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서늘한 곳에 보관합니다. 가급적 실내 사용도 자제하되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시작할 때 승리하는 여러분의 날이 되기 바랍니다. 말씀 365일, 오늘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6장 19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 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죽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 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상 27장 10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님이 허락하신 새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단어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 아침 새로운 만나를 취했듯이 우리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만나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은혜 아니면 명지 홀리 콰이어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경주의 목적,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탄자니아의 마라톤 국가대표 아쿠아리는 1968년 멕시코시티 올림픽의 유력한 금메달 후보였습니다. 직전 참가한 아프리카 챔피언십에서도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며 쾌조의 컨디션을 유지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올림픽에 참가해 마라톤 대회를 시작하자마자 옆 선수와 충돌하는 큰 사고로 부상을 당했습니다. 다리와 팔에서 피가 철철 흘러 제대로 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쿠아리는 의료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응급처치를 한 후 다시 뛰었습니다. 뛰다가 쓰러지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고 더 이상 기록이 의미가 없어진 상황에서도 아쿠아리는 끝까지 뛰어

마라톤을 완주했습니다. 부상이 없던 선수 중 18명이 저산소증으로 도중에 경기를 포기했지만 아쿠아리는 승부가 의미가 없는 상황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모든 관중은 아쿠아리가 스타디움에 들어올 때까지 자리에서 기다렸고 그가 등장하자 기립박수로 맞아주었습니다. 아쿠아리는 자신이 끝까지 경기를 포기하지 않은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내 조국 탄자니아는 경기에 참가하고 오라고 나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완주하고 오라고 보냈습니다. 포기라는 말은 제 머릿속에 없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힘에 부칠 수도 있습니다. 도저히 이룰 수 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오직 순종만을 바라십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성취가 아닌 순종임을 기억하며 주님의 부르심에 항상 충성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나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영락교회 시온 찬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거 하나님의 은혜 두루바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함께 하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감추인 보화. 감추인 보화 오늘 이 시간은 여수 시민교회 박권주 목사님께서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과 휴식 그리고 재충전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할렐루야. 태평양 한가운데서 기관 고장으로 고립된 작은 항해선이 있었습니다. 이 뜨겁게 내리쬐이는 태양볕 아래에서 며칠 동안 갇혀있던 선원들은 극심한 갈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견디다 못한 한 젊은 선원이 바닷물을 바가지로 퍼서 마시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 순간 옆에 있던 노 선장이 그의 손을 팍 치면서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목이 말라도 바닷물을 마시면 안 되네. 마실 때는 잠시 시원한 것 같지만 소금기 때문에 몸속에 수분이 빠져나가 결국 더 지독한 갈증에 시달리게 되고 장기가 다 망가지게 되네. 성도 여러분, 세상이 주는 휴가 또한 여행, 세상적인 즐거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오해하며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처럼 세상이 주는 휴가, 여행, 세상의 즐거움은 마치 바닷물과도 같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는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또한 휴식과 회복을 주는 것 같지만 돌아서면, 일상으로 돌아오면 더 큰 갈증을 남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해마다 그것을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참된 생수와 갈증을 해소하는 참된 생수와 진정한 쉼과 휴식 그리고 재충전과 회복은요 오직 나를 만드신, 나를 만들었다는 말은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아신다는 거예요. 나의 몸의 형편, 마음의 형편, 삶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또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성도들이 단순히 세상이 말하는 그런 방학과 휴가, 여행과 같은 자의적인 노력, 내 스스로의 자의적인 노력만으로 그 삶의 피로를 해결하고 삶의 피로를 채우고 그리고 그것에만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주는 쉼은 잠시 동안의 휴식일 뿐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남아있는 근본적인 갈증, 한계, 그런 불안을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의 몸과 마음, 삶의 형편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은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 안에서, 예,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라 함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은혜가 동반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바로 오직 하나님 안에서 참된 힘과 재충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위로받고 회복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8월 한 달이 이처럼 우리 휴가, 휴식 필요합니다. 그와 동시에 주님 안에서 참된 그리고 영적인 회복을 누리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변함없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성경이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변함없이 말씀하시고 그대로 증거하고 있잖아요. 인간이 범죄하여 타락했을 때도 하나님은요, 그 인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창세기 3장 15절 원시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대속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는 죄의 종로로 타면서 살아가는 옛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 곧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로운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분의 변화는 곧 삶의 변화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런 삶을 평생 동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요, 홀로 외롭게 두지 않았습니다. 너는 한번 알아서 살아가 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으로 언제나, 그리고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아니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맡기신 복음 사역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각자 현장에서 살다가 이 여수시민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모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지금 현재의 삶은 또한 어떠합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죠.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의 우상을 쫓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새로운 신문에 걸맞게 그 영광을 능력을 드러내면서 살아가기보다는 그 하나님 백성임을 증거하면서 살기보다는 그 환경 속에서 오히려 타협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니 하루가 지나도록 삶이 거듭될수록 그들은요 죄를 깨닫지도 못한 채, 아니 죄인 줄 알면서도 오히려 묵인하고, 뭐 이 정도면 괜찮겠지, 묵인하면서 그렇게 살다 보니 점점 더 가난화되어 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네.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면서도 막상 현실의 문제 앞에서는, 정말 어떤 문제에 우리가 부딪혔을 때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염려하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요 이처럼 죄를 범한 채 세상 속에서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을, 주의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이제 삶을 돌이켜야 된다고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시고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합니까? 그들은 듣지 않았죠. 결국 아수로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심판하셨습니다. 철저하게 심판하셨습니다. 고난과 고통의 시간, 그 시간, 시련의 시간을요 겪게 하셨습니다.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였습니다.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겉으로 눈으로 확인할 때는요 이제 이스라엘은 끝났어, 멸망했어,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떠합니까? 이것은요 그들을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이런 시련의 시간을 통해서,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다시 그들의 정체성을 깨닫고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냐하면 고난당하지 않고 하나님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면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시련의 시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고. 내가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고난이요 이렇게 우리에게 유익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오늘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그 당시나 지금이나 정말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갑갑하고 고단한 가운데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마치 생수와도 같고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첫째는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구원하신 나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고백하잖아요. 거듭거듭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대수에서 개인적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10절에서 나는 내 하나님이 되심이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여수시민교회 공동체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동시에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때를 따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지금 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종 이스라엘, 내가 택한 야곱,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고, 성도 여러분 더 이상 다른 사람의 하나님으로만 고백하는 것을 보지 마시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그렇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평생 동안 다른 사람이 고백하는 그 하나님만 내가 들으면서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그리고 삶 가운데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과 9절에서 하나님은요, 이처럼 범죄하여 심판하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택한 야곱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요,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이스라엘 너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내가 너희들을 나의 백성으로 택하였다. 아멘이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셨다고, 구원하셨다고, 그의 백성 삼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그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또한 싫어하여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랑이, 그 은혜가 변함이 없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을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형편에 따라서 네가 알아서 살아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고난과 고통의 그 환경을 우리가 만났습니까? 지금 그 한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결코 견딜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직면한 그 삶의 환경 속에서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요, 매일 매 순간 정말 하루하루 인내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의 힘과 능력이 아니에요. 이것이요, 저와 여러분의 조건이나 어떤 행위와 상관이 없이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을 심판하신 것으로 끝내신 것이 아니라 바로 성육신하셔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셨고 그리고 지금 또 바로 교회와 성도들 통해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요, 제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나는 내 힘으로 내 지혜와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 내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까지 살아온 자신의 경험이나 습관이 아니라 이것이 옳은 줄로 알고 그리고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 성령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 당시에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로 세운 누구보다도 믿음이 좋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하는 그런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우리 주님으로부터 화 있을진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여라고 그렇게 책망을 받았잖아요. 이처럼 자신의 살아온 경험이나 습관이 아니라 미처 내가
깨닫지 못하지만 지금도 나의 배후에서 변함없이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참된 지혜자, 진정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이것을 빨리 깨닫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서 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처럼 참 지혜롭고 복 있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나의 하나님이 두 번째는요, 바로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네, 이제 구원했으니까 이제는 너 스스로의 힘으로 한번 살아가 봐. 그렇게 우리를요,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심이라. 성도 여러분,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지금 또 다스리고 계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이보다 더 확실한 보디가드가 어디 있습니까? 그 당시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근세와 능력이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요, 조금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조금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이 걱정할 수밖에 없죠. 왜 걱정합니까? 걱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이처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맡기지 않는다는 말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로 대변될 수 있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어떻게든 내 힘으로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성도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다윗은 목동 출신이잖아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목자이시라고 하는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목동 출신인 자기가 알았던 거예요. 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구나. 그러면 나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양인데, 양이 어떻습니까? 착한 것 같지만 이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뭐 낭떠러지가 있고 다른 짐승들이 있는지도 모른 채 그 길로 가려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가다가도 목자가 부르기만 하면, 목자는요 그 양의 이름을 다 안대요. 목자가 부르면 그 길로 가다가도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돌아서서 목자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목자는요, 어디에 가서 무엇을 먹고 마시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바로 다윗은 이 영적인 비밀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심지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 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바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다윗의 이 신앙 고백은 그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자신의 삶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바로 자신의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납니다. 오늘 다윗처럼 이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이처럼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셋째는요, 이처럼 나의 하나님 그리고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붙잡아 주십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내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잖아요. 알면서도 따라갈 때가 있잖아요.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붙잡아 주십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어느 겨울날 눈이 쌓여서 미끄러운 빙판길을 아빠와 어린 딸이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여수는 뭐 눈이 잘 내리지 않기 때문에 잘 와닿지 않는데, 저 서울 경기도 쪽에 사는 분들은, 강원도 쪽에 사는 분들은 눈이 얼마나 자주 옵니까? 충분히 공감이 될 텐데요. 눈이 쌓일 정도로, 그러니 길바닥이 얼마나 미끄럽습니까? 길바닥이 너무 미끄러워서 자꾸 넘어지려고

0: 하자 불안해진 어린 딸이 아빠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미끄러우니까 내가 아빠 손을 꼭 잡고 갈게. 얼마나 사랑스럽고 이쁩니까? 딸이 작은 손으로 아빠의 큰 손가락을 꼭 쥐고 걸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이 딸이 발을 삐끗하자 딸은 아빠 손을 놓쳐버리고 땅바닥에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습니다. 그때 아빠가 딸을 일으켜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아, 네가 아빠 손을 잡지 말고 아빠가 내 손목을 꼭 쥐게 해줄래? 딸이 아빠의 말씀을 듣고 아빠에게 자신의 손목을 맡겼습니다. 그런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빙판길에 발이 미끄러졌지만 이번에는 땅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딸이 손을 놓쳐도 아빠의 그 강한 손이 딸의 손목을 꼭 쥐고 공중에 붕 뜬 그 딸을 잡아주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실제로 저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역시 지금까지 살아오신 인생을 되돌아보실 때에 내 의지, 내 믿음의 손에 힘이 약해져서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위기를 많이 만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내가 하나님을 꼭 잡아야지 할 때는 내 힘이 빠지면요 넘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0절에서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한번 따라 할까요?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손목을 꽉 잡고 계십니다. 그러니 내가 흔들리고 미끄러지는 그 순간에도 나를 놓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내가 꼭 붙잡고 의지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과 휴식, 그리고 재충전, 그리고 회복이 임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요, 성도는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신문이 바뀌었다 했잖아요. 새 것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성도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 말이 너무 빨랐죠. 성도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더 이상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듯이 변함없는 약속, 하나님의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변함없이 계속해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다양한 일들을 우리가 만납니까? 흔들릴 때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계속해서 우리를 그 세상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놓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걸음을요 인도해 주십니다. 어떻게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의 백성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를 이 예배당으로 불러 모으시고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램프,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이트. 분명히 말씀합니다. 안개가 우리 앞에, 안개가 바로 앞에 안 보일 정도로, 저는 김포에서 있을 때 사역할 때 경험했습니다. 바로 앞에 1m 앞에 안 보일 정도로 앞에 안개가 진하게 찌었을 때에 이처럼 램프를 켜고 앞에 보고 갈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램프. 그리고 이 어두운 세상과 날이 갈수록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이라고 말씀하는데 우리 성도 들어갈 때 라이트, 빛이 되셔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잖아요. 빛 되신 주님만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성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더 이상 내 지식, 내 경험, 내 방법,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로운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부모님이 하시는 잔소리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다시 나를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이처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한번 따라서 외쳐볼까요?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예, 이번 한 주간도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고 때로는 흔들릴 때마다 그렇게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의 어떤 행위에 그리고 노력 여하에 따라 바뀌거나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요, 이번 한 주간 또 우리 각자의 삶 현장에서 살아갈 때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방법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면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나의 의로운 언어서로 도와주시는, 붙잡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능력을 드러내면서 증거하면서 살아가시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 감추인보화 지금까지 여수시민교회 박권주 목사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1-642-3844, 642-3844번 여수시민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0: 1분 찬송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인보종합건설에서 보내드렸습니다.
1: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할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1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영천제일교회 변상민 목사님입니다.
1: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새날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남은 8월도 주님의 날개 아래 영육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나라가 발전할 수 있었고 이 나라와 교회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 오늘날 부흥과 발전을 이룰 수 있었음을 믿습니다. 그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계속된 무더위와 집중호우로 고통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터전을 지켜주시옵소서. 남은 여름을 잘 지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분 찬송. 아름다운 하늘과 바다, 커피와 빵이 어우러져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여수 파란시 베이커리 카페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아름다운 하늘과 바다, 커피와 빵이 어우러져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여수 파란시 베이커리 카페가 함께했습니다.

2016년 8월 21일 금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복석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수많은 시험지를 내밉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점수를 매기죠. 어제의 실적, 오늘의 성과, 통장에 찍힌 숫자의 크기, 남들과 비교해서 얻어지는 그 모든 상황까지 세상을 살다 보면 마치 내 존재 자체가 하나의 점수로 단정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나의 인생은 과연 몇 점짜리였나? 반성을 한번 해보셨대요. 그런데 여러분, 학창시절에 우리 학기가 끝날 때마다, 예전 일이죠, 여러분 성적표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그때 수미양가 시절이 있었어요. 저도 그렇고 그 어린 시절에 이 다섯 글자 수우미양가, 수를 받은 날에는 정말 기뻤고, 가를 받은 날에는 또 한 분은 저는 가는 전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벌써 그렇게 답하시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수를 탁 받아가면은 뭔가 그 부모님의 칭찬이 있었던 것 같고, 반면에 성적표에 양이나 가가 찍힌 날에는 뭔가 우리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던, 눈치를 보며 가슴 졸여야 했던.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우리는 수와 우는 우수하고 잘한 것, 양과 가는 부족하고 못 미쳤고 실패한 것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세상은 늘 그렇게 등급으로 분류를 했고요. 우리는 그 등급에 따라 우리의 가치를 아주 쉽게 매겨버렸죠. 그런데요, 옛 스승들이 이 수미양가라는 단어를 만들 때 이런 배려가 있었다고 해요. 수는 말 그대로 빼어날 수, 학업에 깊이가 있고 지혜가 뛰어난 아이에게 스승은 칭찬했습니다. 우, 넉넉할 운데요. 흔히 우동생 말할 때 쓰이지만 본래의 뜻은 단순히 시험 잘 봤다 의미가 아니라 학식과 품성이 넉넉해서 남을 배려할 줄 안대요. 그러니까 마음이 넉넉한 아이란 격려였습니다. 미는 아름다울 미, 아름답고 예쁘다, 참 잘했다라는 의미였대요. 비록 최고로 빼어나지는 않더라도 그 존재와 노력이 참으로 아름답고 귀하다, 스승의 아름다운 미소가 담긴 평가였대요. 양은요, 양호할 양, 좋을 양, 착하고 성실하다, 그 정도면 충분히 괜찮다, 적당하다. 그러니까 결코 낙제나 부족함의 표시가 아니라 지금 이대로도 괜찮아, 양호해, 어깨를 두드려주는 따뜻한 위로였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가를 받았잖아요. 우리는 가를 받은 순간 낙심하잖아요. 그런데 이 가는 한자어로 가능할 가입니다. 앞으로 발전할 기회가 얼마든지 열려있다. 그러니 결코 포기하지 말아라. 1등부터 꼴찌까지. 그런데요, 세상에 익숙해져졌던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이 비슷하게 전달되는 것 같아요. 주님은 오늘 아침 우리 세상의 성적표로 판단하지 않으시죠? 세상은 결과를 보고 등급을 매기지만 주님은 우리의 아픔과 눈물,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또 바라보십니다. 내가 나를 봐도 야, 이건 너무 초라한데? 라고 느껴 할 때도 주님의 사랑은 단 한순간도 줄어들거나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 흐르고 있는 찬송 예수 사랑하심은의 가사처럼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아침은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아침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느껴보는 이 시간.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성적표로 판단하지 않으시죠? 주님은 세상이 우리에게 던진 낙제표를 거두시고 대신 우리를 꼭 안아주십니다. 내가 나를 봐도 사랑할 수 없을 만큼 초라하게 느껴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분의 사랑은 단 한순간도 줄어들거나 멈추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그 한결같은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세상 끝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수미양가를 이렇게 해석했다면 요즘은요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은 5등급제로 바뀌었어요. 내신이 5등급제예요.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여러분의 자녀는 몇 등급입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뭔가 또 그렇죠? 1등급을 또 이렇게 좀 해석을 하더라고요. 1등급 가장 먼저 피어난 꽃처럼 하늘이잖아요. 가장 순수한 열정으로 기준이 되는 아이. 이렇게 칭찬을 한대요. 2등급은 두 개의 조화 함께 성장하는 지혜. 나와 너 우리 2등급 우리라는 이름으로 조화를 이루며 함께 높이 오르는 아이래요. 3등급은 세계의 단단함, 흔들리지 않은 삶의 뿌리, 가장 안정적인 이 세 다리처럼 정말 단단한 기초 위에 자신만의 세계를 쌓아가는 아이래요. 4등급은요, 네 개의 방향, 이렇게 해석한대요. 우리 4등급의 아이는 동서남북 어디로든 나아갈 수 있는 그 넓은 가능성의 바다를 탐험하는 우리 자녀, 아이. 5등급은요, 다섯 손가락을 모아서 꽉 찐 씨앗처럼 무한한 잠재력을 품고 피어날 차례를 기다리는 아이. 할렐루야. 네, 이렇게 해봤어요. 네,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극동방송 가족들을 사랑하십니다. 참, 우리 3797님이 오늘 하루를 묵상하는데 왜 이렇게 감사할 일이 많은지 생각하셨대요. 응원합니다. 2718님도 날씨는 흐리고 개운치 않지만 지난 시간 좋았던 기억만 생각함으로 오늘 복된 하루 보내고 싶습니다. 6589님 옛 스승님들의 지혜가 정말 돋보이네요. 야, 이런 뜻이 있었군요. 정말 우리는 예수님 짤이잖아요. 그 봄을 세상 기준이 아닌 오늘 오프닝을 통해서 저의 정체성을 한 번 더 느끼게 됩니다. 6089님, 사랑한다 말하시는 우리 주님이 기억납니다. 라고요.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요. 오늘 오프닝 말씀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 여러분에게 링크 주소를

내 진정 사모하는 나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 조금 전에 이 찬양 부르는 이 찬양 사역자의 목소리가 좀 친숙하지 않으세요? 우리 최수종 장로님의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사랑의 빛 공동체 교회에서 한번 앨범을 예전에 만들었던 찬양인 것 같아요. 은혜로운 찬양 함께했고 우리 극동방송을 우리 최수종 장로님이 잘 들으신다고 하셨는데 듣고 계시나요? 네, 응원합니다. 자,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많은 분들 오프닝 말씀 공유하기 원하시는데요.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어저께 여러분 인문학을 하나님께 정말 많은 분들이 문자를 주셨어요. 기억하십니까? 아내는 사랑을 원한다. 남편은 존경을 원한다. 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다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래서 정말 조건절이 아닌 말씀이었잖아요. 사랑스러울 때 사랑을 하지 않으셨고 존경할 만하면 존경을 하지 않으셨다. 그냥 사랑해라. 그냥 존경하라.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은혜의 칼럼을 정말 많은 분들이 공유하셨는데 샵 1069번 인문학이라고 50번의 유료 문자로 인문학 문자 주시면 어제 영상 링크도 다시 한번 공유해 드리고요. 이 영상 링크를 여러분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시고 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유튜브에 이 영상들은 다 올려져 있습니다. 많이 공유하시면 좋겠어요. 이 아침에 더 힘있게 찬송하면 좋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동방현주 씨가 찬양합니다.

0: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늘 함께 하신 그 주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1: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니 너무나 행복합니다 라고 하시는 6965님, 요즘 찬송과의 은혜 받고 있습니다. 2994님, 찬송으로 고백하니 하나님께 더 감사함이 커집니다 라고요. 오늘 많은 분들 또 링크 공유하시고 오프닝 말씀 공유하시는데요, 대단하세요.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은혜로운 찬양 우리도 함께하면 좋겠고요. 또 많은 분들이 이 아침에 사연으로 신청하세요. 인문학을 하나님께 꼭 받고 싶습니다 하시는데요, 제가 응원의 선물도 보내드렸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이 몸의 소망은 무엔가.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오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극동방송 가족들은 이 하루를 달려갑니다. 0183님도 오프닝 우리의 스승이신 진리의 예수님의 지혜를 담고 싶습니다. 3572님도 2862님도 4641님도 이 복된 금요일에 아 세상의 기준에 다 부질없음을 느끼며 대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에 더 집중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싶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0255님도 인문학이라고 하시면서 제가 영상 링크 잘 공유해 드렸습니다. 6089님께서는 출근길 차 안에서 어깨를 들썩하며 이 방송 찬양을 힘있게 따라하고 계시대요. 아침에 들려주시는 찬양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9148님도 6433 어제 건강검진을 4년 만에 했습니다. 검사 하나하나 할 때마다 기도를 많이 하셨대요. 겁이 났나 봅니다. 좋은 결과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다 똑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우리의 이 소중한 몸, 이 복된 금요일 또 주말에 여러분 이 몸 잘 관리하시면 좋겠어요. 응원합니다. 우리 8731님도 잘 찾아오셨고 요즘 찬송가에 은혜 받고 있다는 우리 2994님 찬양을 더 힘있게 부르면서 특별히 찬송가의 가사 힘있게 한번 묵상해보시고 또 필사해보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내 믿음의 등급은 몇 등급일까 이렇게 생각이 드셨다고. 네, 성경에서는 네, 겨자씨만한 그 믿음 하나, 작은 믿음 하나만 있어도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으로, 그죠? 그런 믿음. 분명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이 커져나가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 지금 함께하고 있는 찬양의 가사가 참 귀해요. 여러분 찬양 가운데 이 묵상의 가사를 꼭 한번 들어보세요.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한다. 원한다, 원한다, 더 원한다. 주님 곁에 머물기를 원한다. 주님과 함께하길 원한다.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방송에 참여한 애청자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헬퍼스, 헬퍼 마스크,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온 화이바 효소, 주식회사 다본다에서 국내 최초 울트라 AI 5.0 블랙박스, 나를 비우고 너를 채우는 시간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빛에에서 드립백 커피,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엘덴탈 케어에서 천연 허브로 만든 시린이 전용 아르체 치약, 믿음의 기업이 만든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 데일리, 자연 그대로의 건강을 전달하는 기업 한동 녹용연구소에서 러시아 알타이 녹용, 땅끝 해남 화원농협 이 맑은 김치에서 맛있는 김치 선물 세트,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마사지기, 음식으로 전세계 복음을 전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 세트, 세상을 아름답게 영혼을 빛나게

여성 커리어 브랜드 사라제이 패션에서 의류 상품권,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 감사와 기쁨으로 끓여내는 진한 국물 설렁탕 전문점 푸주옥에서 설렁탕,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기업 아로말라이프에서 기능성 속옷,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업 샤인앤샤인에서 마스크팩 세트,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감동의 순간을 더 미라 요트 투어에서 4인 가족 럭셔리 요트 상품권, 전문가의 세심한 서비스 기업 이전 사무실 이사 전문 창조 혁신 기업 이전 팀에서 식사권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복된 금요일 아침에 주님 주시는 그 은혜 속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2233님은요, 아파트 화단에 폭신한 흙을 밟으셨대요. 시멘트 바닥과는 다른 부드러운 생명력이 있는 이 땅, 흙. 이 흙을 밟는데 우리 예수님이 생각나셨대요. 아,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생명력 있게 우리를 키워주시고 살려주시고 또 나 또한 예수님 받은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 대단하십니다. 9148님,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잘 다녀오셨어요? 무슬림들이, 특별히 인도네시아에 있는 그 영혼들이 예수님을 꼭 믿으면 좋겠다. 8335님, 오늘 아들이 유학하러 출국해 공항 함께 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아들 지켜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기도밖에 할 게 없죠. 주님께서 분명 지켜주실 거예요. 오늘 이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오늘 마지막 찬양, 박영희 권사님의 하나님의 은혜, 이 찬양 함께 나누면서 인사할게요. 저는 송옥석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신앙 캠페인 사단법인 민족 지도자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 정완훈 목사입니다. 8월 15일 광복의 기쁨 속에서 추록한 손양원 목사님은 쉴 틈 없이 전국을 다니며 60여 회의 부흥회를 인도하셨습니다. 옥중에서도 주와 동구하니 기쁨이 충만하다고 고백했던 목사님에게 자유는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한 기회였습니다. 광복의 달 8월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갈등과 대립이 있는 곳에 화해의 메신저가 되어 보십시오. 손 목사님처럼 우리도 이 땅에 진정한 평화의 씨앗을 심읍시다.
0: FEBC 신앙 캠페인 사단법인 민족 지도자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와 함께했습니다.

1분 찬송. 3대째 내려오는 특허받은 진정한 전라도의 손맛, 전국 택배 주문이 가능한 여수 명동 게장에서 보내드립니다.

1분 찬송 365일 식자재 대표 할인점 믿음의 기업 여수 식자재마트 여서점과 중림점 어항단지점에서 보내드립니다.

0: 1분 찬송 365일 식자재 대표 할인점 믿음의 기업 여수 식자재마트 여서점과 중림점 어항단지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1: 북방선교의 기수 믿음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2: 저희 집이 많이 어렵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극동방송에서 또 전화도 주셔가지고 저희 중보기도팀들이 제가 기도 제목을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았어요. 그 전화 온 것만 해도 되게 감동이었거든요. 근데 기도 제목을 얘기하라고 해서 얘기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고 안 믿는 저희 자녀가 셋인데 두 명들도 자꾸 매일 아침부터 틀어놓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조금 마음이 변화가 된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이 다 교회 다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게 곧 들어주실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웠었는데 모든 것들이 막 이렇게 다 변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진짜 극동마사에 전화 오고 나서 남편 취업도 됐고요. 작은 일이 좀 하게 되셨고 하나님이 일을 이제 하라고 그랬대요. 그렇게 일을 안 하시던 분이. 또 저희 막내 아들이 대학 가는데도 돈이 없었는데 다 해결이 돼서 분노금도 안 내게 다 제 장학금밖에 할 수 있게 하고요. 어떻게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막 해주셨던 것 같아요. 받기만 한 은혜가 많은데 그냥 저희가 어디 가서 커피를 마셔도 커피값 내고 먹고 돈을 내고 지불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걸 봤는데 작은 거지만 해야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3: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에라도 극동방송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당신의 기도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전파 선교사는 가장 강력한 기도의 한 방법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의 이름으로 자녀의 이름으로 지금 심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입니다. 전파 전파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 곁엔 언제나 극동방송이 있습니다.
4: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6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Praise God, 하나님께 영광.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얼마 전 유명한 이탈리아 여행 가이드의 재미있는 설명을 하나 들었는데요. 한국인들이 이탈리아 여행을 가면 한 번쯤 해보고 싶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파인다이닝이래요. 유명 셰프가 만든 여러 가지 요리를 코스로 하나씩 천천히 맛보는 고급 식사입니다. 그런데 이 가이드분은요, 한국인들에게 파인다이닝을 별로 추천하지 않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식사 시간이 무려 3시간. 처음 1시간 정도는 분위기도 즐기고 음식도 천천히 맛보다가요, 1시간 반쯤 지나면 슬슬 힘들어져서 남은 음식 그냥 한꺼번에 빨리 주시면 안 될까요? 이러신다는 겁니다. 왠지 이해가 되죠? 우리는 정말 빠르게 삽니다. 밥도 빨리 먹고 커피도 금방 마시고 하나 끝내면 곧바로 다음 일을 향해 달려가죠. 그런데 맛있는 음식도요, 너무 급하게 먹으면 그 맛을 놓치듯이 하나님의 은혜도 잠시 멈춰 음미할 때 더 깊이 누릴 수 있지 않을까요? 시편 34편 8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냥 알라가 아니라 맛보아 알라고 하십니다. 오늘은 조금 천천히 하나님께서 내 삶에 차려주신 은혜를 하나하나 음미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천천히 맛보아 아는 것. 어쩌면 이게 최고의 파인다이닝 아닐까요?

조수아의 선하신 목자 같이 찬양했습니다. 오늘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 안다는 표현 한번 나눠봤는데요. 생각할수록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같은 음식을 먹어도 급하게 먹을 때와 천천히 먹을 때가 다르잖아요. 후다닥 먹을 때는 이게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그냥 해치워버리는. 물론 그렇게 급하게 우걱우걱 먹어도 맛있습니다. 맛있는 건. 그런데 이걸 천천히 씹어서 천천히 음미하면요, 그 맛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몰랐던 향도 느껴지고요. 아, 이런 재료가 들어갔구나. 이런 걸 이렇게 요리를 했나 보다. 이렇게 또 깊이 있게 발견하는 맛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도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한번 제대로 음미해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은혜가 없는 게 아니라요, 너무 바빠서 은혜를 채 못 보고 지나칠 때가 참 많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다른 생각, 다음 일정 생각할 때 있고요. 말씀을 읽으면서도 휴대폰 계속 쳐다볼 때가 있고요. 기도하면서도 마음은 벌써 다른 곳 가 있는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잠시 속도를 늦추고요. 오늘 말씀 한 구절 집중해서 붙잡아보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머물러보고 이번 한 주 받은 은혜를 하나씩 헤아려보면요. 아, 이것도 은혜였구나. 아, 이때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미처 모르고 지나갔던 그 은혜의 맛도 느껴지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더 깊이 맛보아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도 더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두 곡의 찬송 같이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 삶에, 또 여러분의 삶에 베풀어 주신, 차려 주신 은혜, 파인 다이닝 같은 그런 은혜를 오늘 찬찬히 맛보아 알아가는, 음미해 보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 밥을 빨리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빨리 먹는 편인데, 정말 고깃집에 가도 뭐한 3, 40분이면 끝나고 보통 뭐밥 먹으러 가면은 10분, 15분이면 식사 끝나시는 분들 계시죠? 네, 하나님의 은혜를 좀 곱씹어서 감사해보는 시간도 그냥 5분 기도, 10분 기도 이렇게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은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찬찬히 음미해보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도 정신없이 달리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 왔네요. 오늘은 조금 천천히 걸으며 하늘도 보고 주변도 둘러봐야겠다고 이번 한 주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8427번님 주셨습니다. 네, 또 주말에는 한 주를 돌아보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3065번님, 저는 말씀을 빨리 많이 읽으려고 후다닥 후다닥 읽기도 했는데요. 요즘에는 한 구절을 천천히 좀 읽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짧은 말씀인데도 오래 묵상하며 또 새롭게 마음에 들어올 때가 있더라고요. 말씀을 읽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통독하시는 분들은 정말 빨리 이렇게 읽어내려가는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구절씩 이렇게 큐티하듯이 묵상하듯이 읽는 것도 중요하고 뭐든 간에 말씀은 좀 집중해서 보는 건다 좋은 것 같아요. 네, 오늘의 한 말씀을 또 마음에 새겨보시겠다고. 할렐루야. 1946번님, 오늘 저녁에는 가족들과 외식을 하시겠대요. 이미 예약이 돼 있다고. 이번 주 감사했던 일 하나씩 이야기해봐야겠습니다. 우리 집도 오늘만큼은 천천히 즐기는 파인다이닝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꼭 그런 식당에 가야만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집에서 밥을 먹어도 정말 천천히 맛을 음미하면 그것이 또뭐 파인 다이닝이죠. 0317번님, 상황이 아닌 주님만을 바라보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아멘. 상황보다 주를 더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3775번님, 우리의 시선이 늘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소서. 아멘입니다. 0119번님, 항상 내 삶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린다고. 또 돌아보며 주님의 선하심과 그 은혜에 감사를 우리가 같이 고백합니다. 0445번님이 주님의 선하심 찬양 신청해 주셨어요. 오늘 이 찬양으로 우리가 또 깊이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 은혜를 맛보아 알게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그 은혜를 오늘 기억하며 함께 찬양했습니다. 시편 23편 5절에 보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원수가 보는 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신대요. 우리 삶에 여전히 문제가 있고 또 아직 원수 같은 존재들이 있는데도요. 하나님은 그 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우리를 은혜로 먹이시고 지키시고 또 환경은 그대로일지라도 우리의 잔을 넘치게 하셔서 능히 이기게 하실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맛보아 알아가는 오늘이 되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주님 덕분에 더 힘찬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이하영이었습니다.

1분 찬송, 고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화재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방 전문회사 대정소방이 함께합니다.

1분 찬송, 고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화재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방 전문회사 대정소방과 함께했습니다. 네.

0: 새생명 신의가에 새생명 신의가에 오늘의 시간은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시편 144편 15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오늘날도 옛날의 악습, 일본이 우리에게 행했던 그런 악습을 하면 안 되는 것 교훈으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 역시 그런 악습을 다른 나라에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우리도 새겨야 합니다. 나 오늘 설교를 잘못 들으면 아 일본 참 나쁘네 이런 것만 남아있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부정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시작하면 좋을까? 무엇보다도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던 안중근 의사가 사형 언도를 받고 죽음을 기다릴 때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였던 조마리아 여사가 죽음을 며칠 앞두고 있는 아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글을 읽어드림으로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아들아, 내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네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네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런 적 딴만 먹지 말고 죽어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아마도 이 편지가 이 어미가 너에게서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 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죄하기를 기대치 않으니 다음 세상에는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느라. 조마리아 여사는 사형 선고를 받은 아들 안중근을 직접 면회하는 대신에 수의와 함께 이 편지를 보내며 아들이 나라를 위해 죽음에 당당하게 임하기를 바라는 굳건한 어머니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879년 9월에 태어난 안중근 의사, 1910년 3월 26일 31세의 나이로 순국하게 됩니다. 황해도 해주에서 안태운 진사와 어머니 조마리아 삼남 일녀 가운데 장남으로 태어났던 그는 이렇게 젊은 나이에 조국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산화했습니다. 그의 동생 정근, 공근 그리고 막내였던 여동생 성녀까지. 안중근은 이미 결혼을 했었습니다. 그의 아내 이름은 김아래였는데 아들 둘, 장남 문생이라고 하는 안문생 7살 때 독살을 당하였고 동생 준생은 안중근 사망 후에 일제의 강제적인 회유로 인해서 이토 히로부미의 아들에게 우리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를 죽였다고 사죄한다는 그리고 해방 후에 그는 결국 폐결핵으로 사망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장녀 현생은 대구 카톨릭대학교의 불문학 교수로 재직했다는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안중근 이외에도 수많은 열사들, 의사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44편 15절 우리가 지난번에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읽기 전에 시편 144편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 그 144편의 1절부터 보면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셨나이다. 여호와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이 헛것이라는 원어의 히브리어는 한숨,

시간에 다해가는 숨 한번 쉬는 것 같은 그런 짧은 인생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고 말합니다. 여기 특별히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여러분 그 사람 대신에 지금 자신의 이름을 한번 넣어볼까요? 여호와여 명진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명진이 그를 알아주시고 인생이 명진이가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아니 이제 조금 나를 벗어나서 거기다가 대한민국을 넣어보십시오. 여호와여 대한민국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 대한민국을 알아주시고 대한민국이 무엇이기에 그를 그렇게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라 대한민국,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사람이 헛것 같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니 모든 인생에 그렇게 헛것처럼 한번 일시간에 다가가는 그런 짧은 인생, 살아가는 그림자 같은 인생인데, 이런 인생 하나님에서 사랑하심으로 그들에게 주시는 복을 동일한 144편 12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똘 같으며 우리의 곶간은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덜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퍼 부르짖음이 없을진대. 따로 설명이 필요 없는 축복받은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절 함께 읽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도다. 아멘. 시편 146편 바로 그 뒤에 나오는 편인데 거기 5절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라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어마무시하게 복 주신 나라 대한민국, 우리 조상들과 우리 그리고 우리 후손들을 영원토록 아끼고 사랑해 주실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라 대한민국, 위대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 Great Korea 한번 해보겠습니다. 5천 역사를 다 살필 수는 없지만 근대사 이후 지나간 100년만 살짝 돌아보아도 필설로 다할 수 없는 가난과 질병, 고통, 전쟁, 일제의 식민지 통치 등 슬프고 아픈 참혹한 삶을 떠올리는 것이 지나간 100여 년의 역사. 전 세계 그 어떤 나라보다 비참하고 혹독한 시련의 시기를 보낸 나라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할 수 있는 말과 글로는 결코 다 그려낼 수 없는 처절하고 비통스러운 삶을 버텨온 나라, 간신히 유지해온 나라라고 하는 표현이 어쩌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상전 벽해가 되었습니다. 뽕나무밭이 바다가 됐다는 거죠. 창해 상전, 푸른 바다가 뽕나무밭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천지 개벽이 있었다고 해도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연세가 90 정도 되어야 일제를 기억하실 거예요. 사실은 아니 한일합병 이런 거 기억하실 거예요. 해방된 제가 80년이니까 90 되신 분이 10살 때 해방을 맞았습니다. 80살 되신 분은 해방이 뭔지 몰라요. 해방둥이가 80세니까 이야기만 들어서 알지 저도 많이 엄청 아는 것 같은데 해방하고 자고는 연세가 보통 연대가 아닙니다. 20세기 신생 독립국가 150여 개 나라 가운데 유일무이하게 민주화를 이룬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루어 선진국 대열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적의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1953년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 총생산량이 13억 불, 약 1조 7천억 원 정도 됩니다. 1인당 생산량 GNP 67달러였습니다 근데 2023년, 2년 전이죠, 국내 총 생산량 GDP가 1조 7,125억 달러. 이런 숫자는 처음 듣기 때문에 안 놀라시는 게 딱 맞아요, 원래. 안 놀라죠. 못 놀라죠, 사실은. 이게 얼마인지 모르니까. 처음에는 1조 7천억인데 지금은 1조 7,125억, 1억 달러에서. 이게 1억 달러가 1조 7,125억 달러니까 17,000배 정도, 그냥 만 배 정도 이상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만 배. 1원이 만 원 됐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1인당 GMP 3만 3

3,000불. 금년도 발표하는데 보니까요. 요 얼마 전에 봤더니 36,600불. 근데 2년 전에 33,000불이었습니다. 반도체, D램이나 NAND 플래시는 세계 1위입니다. 자동차, 우리나라 세계 탑 클래스입니다. LCD, OLED, 디스플레이 분야는 세계 탑입니다. 조선, 미국도 지금 우리를 얼마나 우리한테 선박 만드는 거 도와달라고. 아, 트럼프가 웃겨요, 그죠? 대통령 안 붙어서 죄송한데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한테 아쉬운 소리 하면서 관세 문제에 대해서는 왜 저렇게 아주 못되게 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나님한테 한 대 얻어 맞아야지 정신을 차리든지. 혼자 한 소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한국 화장품 소위 K-뷰티 쿠션 파운데이션 세계 탑입니다. K-푸드 한국 라면, 전 세계 어떤 나라 라면도 한국 라면 못 따라와요. 아세요? 라면 즐겨 드시길 바라요. 감사하면서. 리튬 배터리, 바이오 약품, 위탁 생산, 복제약, 바이오 시밀러, 세계 거의 다 탑 클래스입니다. K-POP, K-드라마, K-컬처.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만큼 성장 발전하고 선진국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복 주신 까닭이라고 믿습니다. 정치 선진화, 민주화를 이룬 나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2차 세계대전 후에 150개 나라가 신생 독립국. 근데 유일하게 민주화를.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민주화 순위가 두 단계나 앞서 있어요. 경제발전, 자동차, IT, 선박, 제철 세계 탑클래스입니다. 성숙한 시민의식. 대한민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시민사회의식은 세계 어디내다도 빠지지 않습니다. 사실 올림픽 할 때까지만 해도 올림픽 할 수 있겠나 이 정도 같고, 근데 여러분 88 올림픽 때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는가 딱 보여줬어요. 정말 잘했어요. 조금 흐트러지는 것 같지만 또다시 정신 차리면 여전히 우리는 인정받고 존중받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문화, 예술, 국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술과 산업, 무기, 글로벌 탁월성을 가진 한국인의 연구, 개발, 교육 전 분야에 걸쳐 국민들의 헌신적인 희생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불철주야로 수고의 땀을 흘리는 지도자와 산업 전선에서 일선에서 밤낮 가리지 않고 일하는 근면하고 성실한 노동자들이 대한민국에는 있습니다. 무엇보다 빼놓을 수 없는 것은 한국 교회의 기도와 선도적인 행동, 교육과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주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원산 부흥과 해계운동, 일제강점기 신사참배 반대와 항일독립운동 배경에는 철저한 성경 기독교 정신이 있었습니다. 73년도에 빌리그램 전도대, 74년 엑스폴로, 그 이외에도 많은 맘머스급 집회가 세계 역사에 기록될 만큼 남아있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주의 뜻에 거하는 자, 주의 뜰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공의와 의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주께 허물과 죄를 사함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고 말합니다. 시편 73편 28절, 오늘 본문 시편 144편 15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이 되다, 복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는 국민이 있는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무기 아래 있는 나라는 망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국민이 있는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아멘. 국가와 개인의 흥망성쇠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우리가 취하느냐, 그 백성, 그 국민이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가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겁니다. 시편 126편 1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요, 이스라엘의 광복절 구절이에요. 해방의 구절이라고요. 이스라엘 나라가 해방을 맞는 그날의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유다 나라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그 포로를 마치고 그 시온의 포로가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셨다고 말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이게 BC 606년도예요. 그리고 20년 만에 완전히 몰락을 시켜서 예루살렘 성도 훼파하고 성전까지 다 헐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다 붙잡아갔습니다. 그때 다니엘도 가고 사드랑 메삭 아벳느고 그때 다 붙잡혀갔습니다. 많은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붙잡혀갔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 그렇게 강해서 온통 유다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토화시켰던 그 바벨론이 불과 얼마 가지 못합니다. BC 539년에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바사에 키리스 2세 성경에는 고레스 왕이라고 있는데 그 왕이 바벨론을 침공해서 바벨론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고레스가 바벨론 시대에 전 세계로부터 바벨론에 포로로 붙잡혀온 백성들은 다 돌아가라 돌려보냈던 거예요. 돌려보냈어요. 누가 돌려보냈다고요? 고레스 왕이 성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주의 깊게 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누가? 성경은 고레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일제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난 것은 미국이 중국이 누가 어떻고 저떻고 틀린 말이 아닙니다. 카이로 회담에서 강대국들이 모여서 카이로 회담의 결과로 우리를 독립시키기로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열심히 한 선열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말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립을 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이게 우리가 해방 맞고 광복을 맞아서 얼마나 기뻐했는가. 온 삼천리 방방곡곡 전국에서 만세를 부르며 기뻐했던 그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그런 모습을 가졌다는 겁니다. 언제요? 언제?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정확 2550년 전에 1910년 8월 29일 그날 그 해가 경술년 국치일 우리가 나라를 빼앗긴 날이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36년이 가서 만 35년이에요. 사실은 35년에도 며칠 모자랍니다. 8월 29일 경술국칠이고 8월 15일에 35년째 8월 15일날 우리가 해방을 했으니까요. 이 기간 동안에 약 36만 3천여 명의 조선의 청년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었습니다. 일본군으로 끌려가서 죽은 거예요. 일본군으로 전쟁에 참여. 80만에서 약 100만 명이 강제징용으로 끌려갔습니다. 여기에 있는 가족들 가운데 강제징용 간 사람 저희 외삼촌도 강제징용 갔다 왔다 그러시더라고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집안에 다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100만 가까이 돼. 20여만여 명의 우리의 젊은 여성들 남편이 있는 사람도 있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이 마구잡이로 붙잡혀갔습니다. 일본군의 성적 놀이기가 되어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겼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무리 저항해도 독립은 희망이 보이지 않고 꿈쩍이지도 않던 당시 사회상 때문에 수많은 지식인들이 변절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들도 얼마나 친일로 변절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뜻있는 의병들 계속해서 독립운동을 펼쳤고 대한민국은 반드시 독립한다고. 그런데 그 독립운동가들의 95%가 모두 기독교인입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갖고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늘은 지금 일제의 억압, 일제의 구두발, 군홧발 아래 있지만 채찍 아래 있지만 그들의 칼 아래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독립시켜 주신다고 믿었던 그들이 그 일을 행하였고 그들의 피땀과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CRS 소리 함석헌 선생님은 한국 역사라는 책에서 우리나라 해방은 도둑 같은 해방이었다. 예기치 않았다. 갑자기 우리에게 주어진 해방이었다. 그리고 이 해방은 하늘에서 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세계 2차 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가 거의 확실해질 때 많은 연합국들이 서로 자기 나라의 이권을 챙기기에 바빴습니다. 1943년 12월 2일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 영국의 처칠 수상, 중국의 장개석 주석이 함께 모였습니다. 일본 패망 후 일본이 통치했던 조선, 만주, 대만,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오키나와 이런 등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논의를 하고

하고 회담을 했습니다. 회담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 결과는 기적이었습니다. 수많은 나라 중에 유일하게 딱 한 나라, 조선만 독립국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 필리핀은 미국이, 오키나와는 일본 너네, 만주는 중국이, 다 미국이 강력하게 한국의 독립을 주장했기 때문 맞습니다. 중국의 장개석, 조선이 중국 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에 넣으려고. 장개석의 마음속에는 그때 누구를 장개석이 보았는가 하면 윤봉길 의사를 본 거예요. 중국의 국시 시조라고 말하는 마오쩌둥, 모택동. 모택동도 사실은 나중에 장개석도 모두 한국의 독립운동을 지지하고 독립된 국가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윤봉길 의사의 의거를 바라보고 마오쩌둥이 한 말이 있습니다. 사억 중국에 없는 사람이 2천 조선인 가운데, 2천만 조선인 가운데 윤봉길 같은 사람이 있으니 윤봉길 같은 이런 사람이 있는 나라는 독립시켜야 된다고. 윤봉길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재판받을 때 당신 종교가 뭐냐고 불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백범 김구 선생이 살아있을 때 윤봉길 의사에게 복음을 전했던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김구는 그러니까 뭐예요? 기독교인이죠. 김구도 원래 한때는 절에 성녀도 했어요. 그런데 개종했습니다.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의 신복인 해리 홉킨스 장관, 그는 늘 이승만 대통령하고 교제하면서 조선의 독립을 돕겠다고 약속했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소위 조선 독립에 관한 문서를 작성한 사람이 해리 홉킨스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셨던 거예요. 우리나라 독립운동가 중에 기독교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독립운동만 뿐만 아니라 그들이 독립운동만 했어요. 아니, 이미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인들은 꼭 하는 게 있습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경 말씀 가운데서. 우리 신채호 선생님 이야기 우리 다시 한번 말씀에 가슴에 새겨봅니다. 실제로 아주 나이가 100살에 가까운 그런 고령의 어르신 아니고는 일제 35년 잘 모릅니다. 역사는 거울입니다. 과거를 통해 현실을 진단하고 내일의 축복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개인과 국가는 공동체이죠. 우리가 나라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국가가 불안정하면 개인의 생존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우크라이나 전쟁 난 나라들 보세요. 백성들이 어떠한가. 저는 긴 말씀 드리지 않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불러드리는 이름들을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대성학교를 설립하고 임시정부의 초대 내무총장을 지낸 도산 안창호 선생님, 독립협회를 창립하고 YMCA 중심의 청년운동을 했던 월남 이상재 선생님, 임시정부 수립에 참여를 했고 임시의정원의 의장을 지냈던 손정도 목사님, 상동교회 청년회를 조직해서 을사늑약에 반대하며 행동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줬던 전덕기 목사님, 교육자요 민족 지도자 평양에서 활약했던 조만식 장로님, 3.1운동에 주도를 하고 옥중에 19 나이에 순국했던 류관순, 그는 이화여고 출신, 임시정부 국무총리를 지내고 간민회를 지도했던 이동희 선생님, 그리고 캐나다 출신의 선교사 프랭크 스코필드, 그는 3.1운동의 사진을 많이 찍어서 전 세계 각지에 지금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렸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방금 언급했던 이분들은 100% 기독교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복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회영, 김상옥, 이성훈, 주기철 아저씨 목사님이세요. 김마리아, 안중근 의사와 그의 사촌 안명근, 아까 말씀드린 안중근, 그들 가운데 상당수는 처음 불교의 승려였다가, 두 사람 정도는 승려였다가 기독교로 개종했어요.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입니다. 16명이 천도교예요. 불교가 한 명이에요. 33명. 안타깝게도 33명 가운데 천주교인은 한 명도 없어요. 독립운동가 가운데 천주교들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활약이 없이는
오늘 우리 시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0: 하면 나라의 미래가 암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대한민국의 지도력을 위해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는 우리 대한민국 되기를,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새생명신의가에 지금까지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31-229번에 9000번 수원중앙침례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하나님이 만드신 대자연의 에너지를 담은 온열체험 벨루스톤 힐링카페 여수 흥국 상가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8월 21일 금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사랑의 뜨란 이진아입니다.
1: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전남 동부교통방송 지사장 국광표입니다. 반갑습니다.
0: 어서오세요, 지사장님. 네.
1: 지사님 잘 지내셨죠?
0: 네. 네. 정말 우리 지사장님이시지만 참 얼굴 뵙기 힘든 분이십니다. 지사님, 네. 사랑의 뜨란 뜨란 초대석 오랜만에 하시니까 어떠세요?
1: 아, 또 새롭게 처음 시작하는 마음처럼 들고 네.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0: 아까부터 떨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힘을 주시기 네. 바랍니다. 지사님, 네. 정말 꿈같은 2026 나라사랑축제 모든 책임을 그 어깨에 짊어지시고 끝까지 해내셨잖아요.
1: 아, 함께 했죠.
0: 네, 네. 참 좋았다고들 하시던데요.
1: 예, 맞습니다.
0: 누구보다 지사장님 소감이 궁금합니다. 네. 어떠셨어요?
1: 나라사랑축제는 극동방송의 생애전 행사 중에 가장 규모가 크고 준비 과정도 매우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종합 예술 콘텐츠 공연입니다.
0: 맞아요.
1: 예, 예산도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우리 700여 명의 극동방송 합창단이 출연하고 또 무대 장치, 음향, 조명, 영상, 방송, 시설, 숙박 모든 것을 준비해야 하는데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해이기도 하고 또 특히 여수에서는 2016 여수 세계선박람회 개최하는 큰 행사를 준비하는 2026년이라 여수에서 나라사랑축제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지난 8월 13일 목요일에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우리 서영학 시장님을 비롯해 여수 기관장님들과 시민 4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를 하였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은 비록 힘은 들었지만 우리 700여 명의 어린합창단의 찬양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었고 또 전국 13개 극동방송의 에서 생방송을 진행하여서 요수 세계선박람회 개최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도움을 주셨던 우리 전남 광주특별시와 또 서영학 요수시장님, 주재현 요수시의 의장님과 전남 동부지역교회 목사님과 성도님, 그리고 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 시청자위원회, 우리 연예협창단, 여성합창단, 중보기도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0: 맞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몇몇 분들에게 어떠셨냐고 물어보니까 어떤 권사님은 하도 막 응원하고 손 흔드시느라 예. 그날 저녁에 몸살을 났다고.
1: 아, 그랬을 것 같아요.
0: 또 화장실 예. 가는 시간도 아까워가지고 네. 참고 참고 참느라 비뇨기과 쪽으로 병원도 네. 다녀오셨다고.
1: 저도 그날 2시간 동안 풀로 공연을 봤지만 네. 성숙한 우리 여수 시민님들께서 네. 공연 문화를 잘 지켜주셔가지고 정말 좋은 저 축제 현장이 됐습니다.
0: 네. 네. 게다가 오늘 뜨란 초대석에는요. 그 장하고 멋진 700명의 아이들. 특히 우리 전남동부 전속 어린이합창단 진짜 잘했잖아요.
1: 아, 그럼요. 최고였습니다.
0: 네. 우리 설안이 지휘자님과 장은숙 안무 선생님을 오늘 이 자리에 초대석에 모셨거든요.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첫 곡은요. 전속 어린이합창단의 노래로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으로 응원의 문자, 격려의 문자, 칭찬의 문자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